나는 단골 카페 하나쯤 있으시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취향을 저격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입맛에 맞게 로스팅된 커피를 고를 수 있고 창 너머로 계절의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동네 카페가 하나쯤 있다면 꽤나 든든할 것 같은데 말이죠.

산책하다 보면 골목길에 수줍게 숨어있는 작고 아담한 동네 카페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무작정 들어간 카페가 마음에 쏙 들어서 그 길로 단골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좌석과 조명은 편안한지, 지나치게 붐비진 않는지 카페 고르는 기준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인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입주 144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 우려 벤 E. 킹의 Stand By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카페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카페 고를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뭘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추가로 다른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좌석 편해야 되고 조명은 기왕이면 은은한 게 좋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적당해야 되고 전망이 좋은 게 기준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디저트가 맛있다거나 화장실이 깔끔하다거나 주인장이 친절하다거나 때로는 아예 무심해야 된다. 예, 말 안 걸어야 된다. 자꾸 말 거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세요. 약간 야, 이 커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 네, 아프리카에서 네 자꾸 안 알고 싶은데 커피 맛은 좋은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한 경우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의외로 그런 기준들로 단골 카페를 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골목이고 저곳에 숨어져 있는 수많은 카페 중에 굳이 단골로 정한 카페는 어쩌면 나의 기호와 취향을 충실하게 반영한 나와 가장 비슷한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아지트이자 단골 카페 그대 창가의 수석 바리스타 알렉스와 2시간 또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제가 바리스타 얘기를 왜 했느냐. 살짝 눈치채셨겠지 모르겠지만 오늘 커피 쿠폰 대방출의 날입니다. 저희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네, 이런 날을 위해서 쌓아놨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오늘도 무료입니다. 저희 준비한 선물 커피 쿠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네,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패드 쓱닦고 참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Renault.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0: 네, 거기에서 엄청나게 네, 큰 활약을 네, 얼마 전에 또 1등도 하시고 우승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네요. 잘 있지?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워낙에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라. 네. 자, 여러분들과 또 게시판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민들레어님 아이디가 민들레어 우아하시다. 주로 카페에서 일하는 저 같은 프리랜서에게 카페는 프랜차이즈. 눈치 안 보고 말 안 시켜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곳이죠.
1: 그죠.
0: 근데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약간 프랜차이즈는 누가 커피를 엎어놓거나 다 마신 잔을 이제 놔두면 지저분해지는 요소예요. 근데 동네 조그만한 이런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커피숍에는 누가 마시고 간 커피 잔마저도 오브제인 거지. 창가에 올려놓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프랜차이즈는 테이크아웃만 좀 자주 하지 잘 가서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늘상 프랜차이즈만 가는구나. 내가 가는 데가 프랜차이즈였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캡틴 마블링님. 캡틴 마블링. 새벽 수영 마치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거의 수혈이죠. 오늘도 세수 끝나고 커피 한 잔 완료했습니다. 어떤 거 드셨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나요? 아니면은 뭐 바닐라 라떼를 드셨나요? 아니면은 카푸치노를 드셨나요? 에스프레소를 드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에스프레소 카페에 가서 그 에스프레소 맛보는데 한번 꽂혀가지고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한 네 잔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진짜 잘하는 집에 가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면 절반 이상을 남기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냥 음료인 거야. 갖다 놓고 그냥 홀짝홀짝 먹다가 안 마시면 말지 뭐. 약간 이렇게 커피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에스프레소 바를 추천드립니다. 가시면 이게 진짜 잔 정말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니 싶은 아마 그런 표현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누구 코에다 붙이니. 그런 잔으로 나오는 에스프레소인데 그게 종류마다 그리고 안에 같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향과 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한 잔이 가격이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커피 음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은 음악 듣고 하기에는 또 고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새싹이시네요. 5158님. 카페는 뭐니뭐니 해도 음악이죠. 우리 동네는 추억의 올드팝을 틀어주는 카페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갑니다. 추억의 올드팝. 뭐 요즘 이제 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켠에 이렇게 뭐 프로젝터로 큰 스크린을 틀어주시고 뭐 뮤직비디오를 틀어준다거나 옛날 음악들을 틀어드린다거나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LP를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예 카페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주점이었던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LP로만 음악을 틀어줘요. 근데 LP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손님들이 가서 있을 법한 LP에 신청곡을 넣어주면 그 LP를 찾아서 네 이렇게 싹 닦아갖고 탁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단을 딱 올라가면서 지글지글하는 소리랑 같이 이렇게 착 들리거든요. 좋아요. 솔롱고스님. 저도 카페는 흐르는 음악이 1순위. 그 다음이 여유로운 좌석 배치. 젊은 사람들은 SNS 잘 나오게 하는 게 1순위라는데 우린 뭐.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무슨 무슨 길. 요새는 길 이름 앞에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뭐 헌곤길, 뭐 술래길, 무슨 길, 뭐 둘레길 뭐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점심 먹을까? 그러면은 일단 가. 그러니까

자,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세군 목소리도 참 오랜만에 듣죠. 요즘 너무너무 네,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랑인 걸. 지금 우리 가수 모세 씨는 모세님은 춘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트로트 전향을 하셔서 요즘 미스터 트롯? 예, 미스터 트롯

메뉴를 정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 창가에 어떻게 해가 들어오는 방향에 벽지 칼라가 마음에 들어오는지 약간 이런 걸 보고 들어가고 음식 시켜놓고 사진만 한 100장 찍어요. 이거 만들어준 사람 입장에서는 쟤네 왜 저러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려놓은 사진 보잖아요. 그렇게 예쁘다? 어쩜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요? 네. 확실히 소비의 문화가 네, 그 형식과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파란하늘님, 동료 직원이 라디오 추천해달라고 하길래 그 대장가 추천해줬습니다. 서윗한데 간간이 잔소리도 하고 재치가 남다른 DJ님이 상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라고 말씀 안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타블로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자, 카페 얘기 계속 이어갈 건데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그리고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까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은 가깝게, 물류는 빠르게,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동두천 IC 초근접 3번 국도로 바로 연결. 수도권 순환망으로 물류는 더 빠르게. 17개 업종으로 입주의 기회는 더 넓게.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입주 혜택까지.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산업거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곳. 지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하세요. 분양문의 동두천시청. 이 캠페인은 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동두천시가 함께합니다.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분명한 발음, 정확한 표현, 한국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가수, 언어 유희로 가득한 만연체의 가사로 말과 노래 사이 어딘가를 오가는 독특한 창법의 소유자. 누군지 짐작하시죠? 그렇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장기하. 장기하라는 이름은 어느새 AI가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수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죠. 지난 9월 9일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처음 선보이는 정규 앨범 산산조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9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기획부터가 비범합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싶어서 처음엔 음악이 아닌 한 편의 시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그 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33분가량의 무성영화를 먼저 완성을 했고요. 그 영상 흐름에 맞춰서 한 프레임도 수정하지 않은 채 음악과 가사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타이틀곡인 너나 나나, 이 곡은 앨범에서 여섯 번째 트랙이자 영화에서는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곡입니다. 누구 하나 막 엄청나지도 뭐 그렇다고 엉망치

창창이지도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는데요. 앨범 전곡이 담긴 33분짜리 뮤직비디오도 꼭 감상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신곡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이게 노래냐 타령이냐 뭐 이런 댓글이 꼭 달린다는데 장기하는 이 댓글이 굉장히 썩 만족스럽다고 밝힌 바가 있죠. 입에 착 붙는 구어체 가사와 말 맛을 타고 흐르는 그런 독특한 그루브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앞으로 수능 금지송이 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장기하의 솔로 앨범 산산조각 중에서 타이틀곡 너나 나나 2주의 추천곡입니다.

너나 나나. 2주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장기하의 신곡이죠. 너나 나나. 너는 웃기도 하지만 나는 너는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해. 하고 이제 코러스도 본인이 했어요. 그지? 나는 근데 울기도 하지만 난 웃기도 해. 그럴걸? 어허? 그지?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작업 참 신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 차 달라붙죠. 뭐라고 했는지 뭐가 지나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차 달라붙는 약간 장기하 씨 노래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남한테는 밤양갱 같은 거 써주고 그죠? 참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장기하 씨가 예전에 그 나는 커피를 마신다. 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뭐 싸구려 커피 이런 거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미난 이제 서울 그러니까 그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비주얼로 이제 데뷔를 하셨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지셨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서울대 사람이라고? 돈을 낸 거는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예. 도대체 저런 바이브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보고 배우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들의 게시판 네, 계속 좀 둘러보도록 하죠. 장기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이상하네요. 코코님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이제 뻗어 나갔으면은 묘하다 신비롭다가 맞지 않겠어요? 선주님 장기하 노래는 못 따라하겠어요. 따라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카페에서 흘려들어야 되는 곡이에요. 네, 마치 옆 사람이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거를 내가 건너 건너편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예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가끔 오늘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실 겁니다. 나나 나나 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7603님 딸 등원할 때 인왕산 둘레길 쪽을 지나오는데 근처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인왕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탁 트인 전망 덕분에 남산타워도 잘 보이죠. 산에 올라간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물론 빵도 커피도 맛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형님 가게인 것 같은데 그 1층에 빵집 있고 네 자동차 디테일 세차샵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커피샵에 이렇게 전면이 이렇게 통창으로 딱 돼 있는 네 그런 곳 아닌가요? 네. 네, 우리 정마담 형님이 하시는 네 커피숍인데 아닐 수도 있죠. 주바라기님 아침에 일어나 원두 갈아서 물 끓이고 커피 내리고 원두 종류 직접 고르고 즐깁니다. 말하자면 홈 카페. 음악은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켜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음악을 켜놨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수다스러운 친구놈과 카페에 왔구나라는 느낌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얘는 데리고 안 해도 자기 혼자 2시간을 떠드는 애야.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여러분 저는 만나면 그렇게 말이 많이 없습니다. 네, 저희 친구들이 듣고 있을까 봐 좀 무섭긴 하네요. 2713님 작년 이맘때 결혼기념일이라서 문자 보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맑은 날 알리가 빵빠레까지 울리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6주년 기념일이라서 강릉 바다 보러 떠나고 있답니다. 항상 든든한 나무처럼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강릉이 또 예 커피 맛집 예 아니겠습니까? 그 찾아보면은 되게 유명한 집들 많이 나와요. 테라 땡땡, 보혜 땡땡. 네, 보혜 그러니까는 예 마마 약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혜 소주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아 나도 이거 예 나이가 좀 아니 어쨌든 결혼 기념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6주년이세요. 작년에 제가 이맘때 또 축하를 드렸었군요. 아이고 네 건강하시죠. 예.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릉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또 신나는 노래 좀 들어야겠죠. 지코의 아무 노래 그리고 션의 Way Back Hom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오하나33님께서 저는 주로 편의점 커피 마시는데 어쩌다가 아내랑 커피숍 가면 커피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아내가 저더러 물어봅니다. 단 거, 씹은 거, 둘 중 뭘 넣어? 둘 중 하나만 고르면 알아서 주문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없인 커피숍 안 가요. 가장 현명하신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단 거 먹을래, 뭐 쓴 거 먹을래, 나 단 거, 차가운 거 먹을래, 뜨거운 거 먹을래, 나 차가운 거, 큰 거 먹을래, 작은 거 먹을래, 나 그냥 작은 거. 약간 이렇게. 네. 네. 아라비카산 커피에 이거를 어떻게 볶아가지고 볶아서 천장에 올려놨는데 고양이가 위에서 쉬를 쌌는데 그렇게 돼서 시작된 커피로서 이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어떻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서. 자,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빨리 마쳐야겠다. 휴 그랜트 하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달 8일 후보자 지명 뒤 38일 만에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 대립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2주차 중반인 오늘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 결정, 하후 상박식 연금개혁 방안 등을 두고

0: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현지 시간 13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지훈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KT 제컬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컬라이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무속인 신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 등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자릿수 대의 아침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9.3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같은 차가운 날씨는 2-3일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남은 가을철에도 날씨 변화가 심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춘천과 세종의 낮 기온 19도, 서울과 전주, 광주 20도, 대구와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세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띄워드렸습니다. 신청곡이었어요. 알디님, 오늘 저희 시어머니의 86살 생신날이십니다. 홀로 생신날을 보내실 어머님을 위해 멀리서나마 노래 선물 보내드리고 싶네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는 띄워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죠? 오늘 아니더라도, 그죠? 당일이 아니더라도 주말쯤에는 찾아뵙고, 네, 또 모셔서 맛있는 거, 네, 또 드시기 편안하신 거, 네, 아이구야, 이런 데가 다 있다냐 싶으신 곳 모시고 가셔서 또 이제 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겠죠? 저희 집은 모든 생일이 7, 8, 9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생일이 또 9월 달인데, 누나는 8월 달, 어머님도 9월 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7월 달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그냥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예, 아유, 예. 자, 어쨌든 이분 외에도 오늘 생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 모두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문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 커피 단골샵 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음악, 어떤 분들은 커피 맛, 어떤 분들은 뷰 맛집, 어떤 분들은 사진이 잘 나와야 된다. 네, 어떤 분.

분들은 사장님이 친절해야 된다. 혹은 어떤 분들은 사장님들이 좀 무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저런 컨디션들을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0: 있습니다.
1: 어우, 커피숍 온 것 같네요.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가 함께한 캐사스 캐사스 캐사스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달리는 유부녀님 집 앞에 2층으로 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집사이신지 1층 창가 자리는 다육이가 줄지어 서 있고 2층은 키 큰 식물들이 있는데 식물원에 온 것 같아 힐링 주러 자주 가요. 어? 저희 동네에도 집 앞에 2층으로 땡디아 커피숍 있는데. 오. 그 집이 해가 잘 들어서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가갖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갖고 해봤기 진짜 좋거든요. 저는 약간 커피숍이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커피숍들은 대부분 해가 잘 드는 커피숍이에요. 쨍한 커피숍. 그게 창가 쪽이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앞에 이제 페리오 테이블들이 몇 개가 있어서 밖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약간 그게 저의 기준인데 솔직히 커피 뭐 맛있는 커피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이 집 커피는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하는 커피는 없어요.

0: 썼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집 커피는 맛있다는 많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음악도 솔직히 저는 막, 예, 누가 커피숍에다 헤비메탈 틀어놓고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헤비메탈이 나쁘다는 건 얘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위기에 맞아야 되니까. 대부분 가면 요새는 스트리밍으로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듣기 좋은 재즈, 스탠다드 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팝 컬렉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묶음으로 돼 있는 거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은자매맘님, 은자매맘님. 아이들 육아하고 잠깐 쉴 때 커피는 꼭 마시는데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마키아로의 휘핑 가득, 아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케이크. 즐거운 고민이지만 하루를 정리해보면 커피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저에겐 커피가 있는 공간 자체가 비상구랄까요? 그냥 약간 커피보다는 디저트의 개념 같은데요? 네. 어머님? 그렇지 않나요? 예. 커피에 가장 어울리는 케이크. 케이크는 뭘까요? 저도 그렇게 디저트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그 파르페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 잔뜩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 네, 밀푀유 케이크 해가지고 위에 이제 그 생크림 이렇게 살짝 얹어져 있는 그런 것도 좋고, 완전 정말 네,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 에스프레소라든지. 아니면 그 더블샷의 아메리카노는 이제 치즈케이크. 근데 치즈케이크 중에서도 그냥 정말 그냥 플레인 시카고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것도 딱 그냥 깔끔한 치즈케이크 그런 거 같이 먹는 거. 휘핑크림 안 좋아합니다. 예. 뭐랄까 휘핑크림은 약간 약간 거짓말 같다고 할까? 예, 뭐 느낌이 그래요. 휘핑크림은 오히려 크림은 약간 그 생크림이나 휘핑크림보다는 그 슈크림 무게감이 좀 있잖아요. 예. 006 하나님, 평생 믹스커피만 드시던 엄마, 언젠가 커피 맛집 가서 바닐라 라떼 주문해 드렸더니 맛있다고. 요즘은 엄마랑 카페만 가면 저번에 그 달달한 거 시켜봐라라고. 혹시 저랑 가족이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저번에 그 뭐 어떤 거 그 마키아토인가 그 뭐 좀 시키봐라. 디카페인으로 디카페인. 엄마 그거 먹으면 못 잔다. 우리 진여사님. 그래서 커피를 잘 못 드세요. 디카페인을 드셔야 되는데. 근데 요새 디카페인 하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4799님, 저는 커피 맛도 중요한데 사장님의 특색이 묻어나는 카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페에만 들어가도 다른 곳에 여행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을 주로 자주 찾아다닌답니다. 그쵸. 그 카페 사장님의 취향이 좋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여행을 좋아해서 다녀온 곳에 뭐 지도, 사진, 뭐 약간 좀 그런 영상 이런 것들, 거기에서 사온 뭐 상품들 뭐 이런 것들, 수브니어 같은 것도 쫙 깔려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 놓은 그런 데도 좋고요. 자, 지금 소개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저희 커피 대방출하는 날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7530님, 저는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이 좀 넘어가는데 커피가 많지만 밖에서 파는 커피가 먹고 싶어요. 원래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을 잘 안 해요. 그런 거죠 뭐. 근데 그것도 참 웃긴다. 내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나가서 좀 쉬고 올게요. 커피 브레이크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커피를 마시고 와.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부엉이님, 저는 커피숍 층고가 높고 창이 넓어서 뷰가 좋은 카페를 선호합니다. 그럼요.

그 약간 아담하니 뭔가 이렇게 나를 포근하게 잘 가둬주는 커피숍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어둡고, 예,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리고 해도 잘 들어오고, 한쪽에 창도 통창으로 돼 있고, 1층과 2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층고가 높아서 이렇게 음악이나 앰비언스 소리들이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시는, 제가 딱 그래요. 일단 넓고 밝은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 박재정의 계절의 끝. 네, 일단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공떡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동네에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수학과 진료를 보고 지쳐서 커피 한 잔 주문하려고 앉아 있는데 아이 주라고 데운 우유 주시던 따뜻한 주인분이 계셨어요. 개인 카페라서 오며 가며 일부러 한 잔씩 사 먹었는데 어느 날 폐업하셨더라고요. 많이 아쉬웠고 선한 그분이 어느 곳에서도 늘 잘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신청합니다. 커피. 네. 동네 커피숍. 네, 개인 커피숍이 약간 좀 이런 메리트가 있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 나가면 이제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을 이제 지나가면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이제 저희는 무슨 동, 그 터널 지나서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터널이 그 끝자락에 커피숍이 이렇게 하나 이제 걸쳐 있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네, 앞에가 통창문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지나가다 보고 저기서 언제 커피 한잔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이 나서 가게 됐는데 커피 머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거기 계시는 젊은 부부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인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집에서 이제 그 콜드브루를 만들어 오셔서 그거를 이제 이만큼을 만들어 오셔서 거기다가 그 맛있는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직접 콜드브루 라떼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프랜차이즈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맛이었어서 동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가게들이 있죠. 우리 말랑콩떡님은 천사가 운영하는 곳을 다녀오셨네요. 이런데 진짜 폐업하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진짜 많이 아쉽고 막 그래요. 상훈수현맘님, 오늘 커피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이참에 뵈러 가야겠네요. 커피 좋아하셨는데 당뇨 때문에 안 드리고 못 드시게 했는데 오늘은 가을바람 쐬며 블랙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당뇨가 문제여서 네 지금 현재 좀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문제까지 되지 않고 혈당만 잘 조절한다면 네 고지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스테이지면 약간씩 조금은 연하게 그리고 빈속에 안 드시고 그러면 괜찮긴 한데 제가 이제 혈당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위장이나 이런 것들 건강 때문에 빈속에는 커피를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확실히 커피를 필요해서 스케줄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정신을 말짱하게 차리고 지려고 많이 먹은 날은 잠이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거지만 속이 힘들더라고요. 뭐 뭐든 그죠 넘쳐나서 좋을 건 없죠. 사하나 오하나님 새싹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랑 양양 다녀왔습니다. 환하고 조용하고 바다뷰가 보이는 4층 카페였어요. 오픈런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뷰에 완전히 힐링이 됐습니다. 1281번 여기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봅시다. 1281번 여기 있다. 와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 집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양양 갔을 때 간 것 같은데요? 이게 유명한 커피숍들은 뭐 그죠? 동네에 테라로 땡 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혜 땡땡 보혜 소주 아닙니다. 예. 유명한 곳들 많이 있죠. 그 동네를 대표하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예. 저 여기 갔다 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눈에 나 여기 갔었는데? 라는 느낌. 워낙 유명한 곳이라.
1: 6420님, 더치커피가 약간 유통기한이 지난 듯한데 점점점 이거 마셔도 될까요?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힝 우야만 좋노. 알디 솔로몬의 판단을 한번 기대할게요. 우리는 늘 그런 시대에 살았죠. 엄마 이거 우유 유통기한 지났는데 이거 버려도 돼? 그거 왜 버려? 도와 그냥 아빠 줄 거야. 엄마 이거 어제 먹었던 그 순대 이거 쉰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내버려둬. 엄마 아빠 오면은 야채랑 볶아줄 거야. 약간 유통기한이 지난 듯한데 그냥 두세요. 네, 남편분들이 먹을 겁니다. 우린 무슨 죄죠? 아니 그나저나 그 더치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진 더치커피인지를 아셔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서 오는 그 브랜드 박힌 그런 거면은 약간의 유통기한이 넘어도 유통기한이 살짝 넘어도 먹을 수 있도록 예, 준비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커피숍에서 오늘 내린 뭐 더치커피라든지 콜드브루 이런 것들이 오늘 안에 드세요라는 주의를 드렸는데도 내일 먹으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그죠? 아니야 버리지 마. 그거 아빠 줄 거야. 핑팬님. 남편과의 지방 출장길을 함께하며 카페 들러서 커피 한 잔씩 들고 차 안에서 알렉스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알렉스님의 방송도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아침에 최고의 힐링이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출장을 가셨군요. 이렇게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부 연인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는 설렘도 설렘이지만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달라짐에서 오는 그런 색다른 기분들도 있거든요.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커피를 이미 들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날인데 내일 또 들으면 되죠, 그죠? 오하나 구삼님, 알디 친구가 청취율 조사 전화를 처음 받았는데 알디 방송 말했대요. 친구도 알디 방송 애청자거든요. 알디 방송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의 몫이 커요. 네, 나가서 전파하라, 알리라, 그리고 물어오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정말 잘 풀린 케이스라고. 네. 조금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만 삐끗했으면 매우 안 좋은 길로 빠졌을 법한 예 언변과 화술을 갖고 있다. 전 잘 풀렸습니다. 라디오가 금목했죠.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리프티드 그리고 세라백 라크난의 아이디어 땡디어 때문에 드신 건가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오늘 하루 종일 커피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루가 갔네요. 제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거 버리지 마. 아빠 줄 거야. 이걸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계동 초사장님께서 아 어쩐지 배가 아프더라. 나는 음식에 식초를 뿌린 줄 알았지. 배가 아프더라. 3792님, 알디, 제가 일하는 반찬가게 옆에 작은 커피집이 있는데요. 사장님과 제가 동갑이라 친구가 됐습니다. 커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친구예요. 가게 문 열기 싫을 때에도 그 친구가 내려준 커피 마시고 싶어서 출근합니다. 커피, 정말 너란 녀석, 힐링되고 에너지 충전도 해주고 너무 소중하죠.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커피를 받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제 또 사랑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시즌 되면은 저희가 커피하고 선물들을 많이 방출을 해요. 네. 요런 날은 대놓고 여러분들 노리셔서 커피 쿠폰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엔딩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지금 1분 5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음악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엔딩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자,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 뽀삐님의 신청곡 걸려 있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 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

0: 소와 서울의 소리 등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에게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처벌 이후에도 위험도에 따른 관리와 치료를 이어갈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인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후 관계기관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안 대응체계 점검과 함께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 등에서 침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미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치겠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내가 1등이다. 그냥 달렸을 뿐인데 두 손 번쩍 들어 올리며 앞서간 아이가 외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게임을 해도 아이들은 이기는 걸 참 좋아해요. 잘 지는 법. 저도 괜찮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한다지만 별거 아닌 일에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아이 모습이 흐뭇해서 어른들은 일부러 져주기도 하죠. 우리도 가끔은 내가 1등이다 외칠 만큼 기뻐할 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딱 좋은 수요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이어지면 좋을 노래들 보내주세요. 내 노래 나온다! 내가 1등이다! 그렇게 기뻐할 일, 랄랄라와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4: 찬 바람이
3: 적재 별 보러 가자. 다음에 어떤 곡이 좋을까요?

별 보러 밤 산책하면서 둘이 걸어보는 것도 참 낭만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가을가을해님. 그러니까요. 낭만을 기대하게 되는 계절이네요. 6221번님.

0: 님은요. 6121번님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한강에서 별을 봤으면 다음 순서는 한강 라면이죠. 집에 바래다 주면 라면 먹고 갈래? 이런 K 플러팅도 좋겠네요. 아우, 생각만 해도 설레요. 하고 청하신 곡이 악뮤의 라면인 건가? 아, 이 라면은 그 라면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커피는 드리고 선곡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1등 하고 싶네요. 바나나 우유님. 그러니까요. 어른들도 가끔 이렇게 마음껏 기뻐할 일, 1등할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이죠. 내가 고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랄랄라 커피는 내 거다 하는 기쁨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다면 다음 곡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언제나 무료인 인터넷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별 보면 소원을 빌어야죠. 도경수 별 떨어진다. 1284번님 커피 갑니다.

손편지 마지막에 추신 써야죠. 편지의 포인트는 편지 말미예요. PS I love you. 7564번님, 김선화님

반편지 쓰면 더 그립고 보고 싶죠. 김범수 보고 싶다 9344번님 랄랄라 커피 갑니다.

김범수 보고 싶다까지 흘러 왔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늘 기대되는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순규 돌대님, 어제 비 오고 완연한 가을이네요. 이 가을을 만끽하러 주말에는 산에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랄랄라의 음악여행 왔어요. 주말에도 랄랄라에서는 음악이 흐른다는 거, 산행할 때도 함께해 주세요. 6651번님, 싱그러운 날씨와 어울리는 랄랄라의 선곡들과 함께 힘차게 뚜벅이 배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미남 와룡님, 우리 아내와 지방 출장 다녀오는 길에 차에서 방송을 듣습니다. 조금 전 알렉스님 방송에서 커피를 받았다고 자랑하네요. 그런데 혼자 마신대요. 저는 원경님이 주실 거죠? 같이 마시게 해주세요. 아내와 함께하는 오늘은 좋은 날,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합니다. 한 발 늦으셨는데 어떡하죠? 선곡은 어렵지만 아내와 출장 다녀오는 길 데이트처럼 함께하시라고 커피 드립니다. 조금 더 통통 튀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늘의 흐름을 확 바꿔주셨어요. 3795번님, 비비 밤양갱.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오늘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해서 희망합니다. 작은 기다림. 오늘 저녁에 무슨 일 있으세요? CBS 라디오와 함께 음악 듣다 보면 시간이 한 5배 정도는 빨리 갈걸요? 쿨의 노래와 함께 커피도 드릴게요. 미1386님.

굴의 작은 기다림까지 함께했습니다. 보고 싶다 초딩 시절 친구들 장원이도 길라미도 석호도 군고구마님 이름 부르셨고요. 3181번님은 지금 보러 가신대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고요. 광양 친구랑 사천에 사는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옛 생각도 많이 나고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초록보리두유님, 이름에 H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한때 빠져있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노래가 나를 향해 있던 것 같던 사춘기 시절, 그때가 그리운 가을입니다 하고 청하셨어요. 015B 윤종신이 함께합니다. H에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화려했던, 그저 순수했던 90년대 초반 내 20대 시절이 아쉽고 그립고, 저 갱년기 맞죠? 그냥 자꾸만 눈물이 흐릅니다. 0907번님. 그 시절과 준비 없이 이별했기 때문일까요? 우린 어쩌면 정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나 봐요. 6651번님,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저는 47세 주부자 회사원이에요.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 처음으로 가을을 맞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더 보고 싶네요. 군에서 근무 중인 모든 아들들 전역할 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하게 전역하길 항상 기도합니다. 8857번님. 우리 아들도 맑은 가을 하늘 별빛 보면서 엄마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가을에는 이 노래라고 한솔로님 7366님 3055번으로 청하신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흐르고 있어요.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0: 총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뿌리 깊은 토착 비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공공사업 계약을 몰아주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일이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가 결탁해 지역 이권을 나눠가는 토착 비리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한 뒤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최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윤구 구글 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 박수경 대표도 개인정보 42만여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성평등위는 성평등부와 산하기관 등 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정부 부채 비율을 반년 전보다 8.3%포인트 낮춘 46.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GDP 성장세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선진국 38개 나라 가운데 25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G7 평균, 선진국 38개 나라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국제회의를 계기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는 것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53살 박용수의 신상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0: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공식 개통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지다 12년 만에 정식 개통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잡아내기 위해 오늘부터 민간 구급차 GPS 기반 운행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7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봄이 꽃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누가 뭐래도 나무의 계절이죠. 가을 숲에서 흔하게 만나는 나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참나무인데요. 떡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등 가을에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통칭해 참나무로 부른다죠. 참나무과 참나무 속에 속하는 이 나무들은 워낙 단단해서 목재로 쓰기도 좋고요. 훌륭한 숯이 되기도 합니다. 심은 지 최소 20년은 돼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성급하게 우짤한 것들이 아니라 긴 시간 천천히 뿌리를 내리면서 단단하게 여무는 것들에게만 참이라는 진짜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데요. 어쩌면 우리 사람의 시간도 이 참나무와 비슷하겠죠?

주은사부님, 첫 곡부터 가을가을합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이클 러스트럭의 That's Why였습니다. 참나무는 북반구 어디에서나 흔한 나무인데요. 미국 전역에는 오클랜드라는 지명이 여럿이 있을 만큼 참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뭐 와인을 숙성할 때도 참나무로 된 오크통을 쓰고 또 무겁고 단단해서 가구를 만들기에도 건축을 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목재. 그러니까 흔하지만 참 좋은 나무가 참나무라는 거죠. 긴 시간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자라서 갈수록 여물어가고 아름답게 우거지는 나무들이 참 근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시간도 비슷하겠죠? 한때 꽃같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 나이가 들고부터는 나무의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0108님, 한강물이 햇볕에 너무나 반짝이네요. 도로는 꽉 막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길 지겹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거 윤슬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가요? 아, 오늘도 막히는구나. 아, 가을이라 그런가? 더 차도 많은 것 같고 어디 다니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요. 일주일에 가운데인 거죠. 수요일입니다. 두 곡이었고요. 웨스트라이프의 I Lay My Love On You, 또 아토믹 키튼의 Tide Is High였습니다. 초록보리 듀님이 오늘 첫 곡 데츠바이 들으시면서 작년에 제가 이 노래를 며칠 내내 들었더니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흥얼거렸나 봐요. 유치원에 가서. 근데 선생님이 이 노래 어떻게 알았냐며 너무 슬픈 노래라고 하셨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와, 선생님도 찐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아들 오늘 어떻게 오늘도 유치원에 갔나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6180님은 딸내미가 제주도에 갔다고. 아직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본 딸이 오늘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습니다. 김민주, 우리 쭈,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란다. 그리고 휘봉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 인솔하는 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좋은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네요. 10월은 바야흐로 시험 끝나면 바로 노는 날이죠. 뭐 아마 소풍이다, 수학여행이다 가장 많이 떠나는 때가 이 10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는 현재 맑고요. 기온은 17.5도, 습도는 39%.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고요. 특히 처음이면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9816님, 날씨는 좋은데 돼지 저금통이 꽉 차서 지폐로 바꾸려고 무겁게 가지고 나왔는데 은행에서 오늘은 교환하는 날이 아니랍니다. 괜히 들고 왔어요. 힘 빠지게 하셨는데 덕분에 전완근 운동 좀 하신 겁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우리 낚시꾼님이 지수님 재킷이 가을가을합니다 하셨고 쫑아님도 어머 가을색이에요. 홍차곤듀님은 어머 지수님 저는 레자 자켓을 입었는데 티셔츠는 지수님과 비슷하고 하셨어요. 가을은 또 이렇게 우리 다 닮은 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차림에 그러면서 겨울로 향해 가면서 서로의 온기를 더 나누는 걸로 해요.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무거나 퀴즈. 오늘은 구구단에 대한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긴장감 1도 없는 퀴즈입니다. 자,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로비 윌리엄스 제임 호락스예요. Things.

8919님, 갑자기 바람이 차가운 느낌이라서 편의점 군고구마 냄새 저도 모르게 이끌려 하나 집어왔습니다 하셨는데 벌써 편의점에는 군고구마도 등장을 했네요. 따뜻한 곡이었죠? 6180님,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나탈리 콜의 LOVE, 또 로비 윌리엄 스테인 허크스의 Things였습니다. 둀이 아빠님 매일 보란가요? 좋아 좋아 하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도 매일 월화수목금 만나고요. 특히 우리가 뭐 보라만 하면 안 되겠죠? 제 본캐 커피 잘 사주는 누나 입장입니다. 오늘 퀴즈 맞추시는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 커피 1 플러스 1으로 편의점 버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소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아무거나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 그대로 말이 되면 아무거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햇님이들의 신박한 아이디어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몸풀기 퀴즈입니다. 99단을 외웠던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시죠? 63은 18, 18 아니고 63은 빌딩, 28 16 아니고 28은 청춘, 428 아니고 42는 조화, 사이조화, 77 49 아니고 77마켓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53은 무엇일까요? 5 곱하기 3. 53은 무엇일까요? 아, 53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점심 메뉴 추천, 점메추. 자, 53은, 이거는 오늘 점심이다, 진짜. 그죠?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에다가 싸먹어도 맛있고, 53은 무엇일까요? 뒤에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은 청춘, 사이는 좋고, 77 맞게. 자, 그렇다면, 53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괜찮고요. 53은 무엇인지. 뭐 전매추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 약간 맵게 저는 좀 약간 청양고추도 팍팍 넣고 하면 이 가을에 땀도 흘려가

하면서 먹으면 너무 좋죠? 자,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오삼은 무엇아? 오삼은 삐리리. 정답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영표님 블론디입니다. 마리아.

6121님. 아, 할렘 디자이어. 추억의 그 시절 롤러장이 떠오릅니다. 병, 콜라, 빨대 꽂아서 한 손에 들고 롤러를 뒤로 타면서 유유히 롤러장을 돌았던 배달이 지하 롤러장 하셨는데. 와, 이거 뒤로 도는 거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5521님의 신청곡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블론디의 마리아 였습니다. 오늘 커피 1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첨자, 커피 당첨자 1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4-2는 8, 4-2 좋아. 4-2는 8이 아니고 4-2 좋아. 7-7-4-9 아니고 7-7 맞게. 2-8 청춘. 2-8-16 아니고 2-8 청춘.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3은 무엇일까요? 5 곱하기 3. 5-3은 무엇일까요? 연숙님이 제 나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라면 안 되겠죠? 하셨고. 6785님은 5-3은 감독입니다. 5-3 감독님. 6651님은 5-3 시새끼. 발음 잘해야겠다. 주부들의 고민이죠. 삼시세끼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0108님은 여기 5-3 유지수의 해피송으로 5-3-5-3 하셨고요. 우리 5300님, 5300님 공이 세 개 붙네요. 5-3은 김천시 수도산에 살았던 5-3입니다. 반달 가슴곰 5-3이 수도산에서 모험 중에 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23년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나오네요. 5-3은 반달 가슴곰이다. 아, 진짜 신박합니다. 우리 3000님 커피 1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5-3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햇님이들의 창의적인 대답들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노을신사님 신청하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핑크 클라우딩.

8919님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또 9308님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벌써 1부 닫을 시간인데요. 9826님 보이존의 Picture of You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은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자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자신이 중수청장 자리에 가면 행안장관의 수사 개입을 막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도 중수청이 당면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들면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대해 본질은 김지용이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니라 친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장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SNS가 매일같이 북적였고 대통령 인사권을 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흔들어대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3주가 넘도록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심지어 반려한다는 추측도 나온다며 최소한 교체인지 반려인지 방향만이라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외교, 통일, 국방부 등의 세종 이전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외교부의 세종 이전은 세계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모여 있어 업무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국방부의 세종 이전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 대형상업시설 흉기 난동범이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범 A씨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갖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역시 A씨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어제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용품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5917님. 반년 동안 힘든 치료를 마치고 오늘 우리 동생이요. 중요한 수술을 합니다. 새벽부터 긴장과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동생이 수술 잘 마치길,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적으셨네요. 아, 지금 수술 중이실까요? 일부에서 주신 사연인데 오늘 날씨만큼이나 수술이 잘 되길 바라고요. 이후에 회복도 잘하셔서 아유 그때 진짜 10년 감수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더 건강해졌다라고 회상하시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였습니다. 제가 다 목이 메입니다.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였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왔어요. 오늘 1부에서 우리 보라 퀴즈 풀었죠. 아, 몸풀기 퀴즈로 28은 청춘, 42는 좋아, 77은 맞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53은 무엇이죠? 53은 1633님 53은 대공입니다. 53 대공 내년에는 5월 3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와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셨대요? 또 밀386님은 53은 제 몸무게 하셨고 5279님은 오삼 불고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삼 불고기 먹고 있었는데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하셨고요. 2848님도 오삼은 불고기 추가로 이구는 이구하나 1667님도 오삼 불고기요. 냉동실 오징어가 나 좀 꺼내달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 오삼 불고기 가자 하셨습니다. 아, 오삼은 불고기 등등등 정답 맞습니다. 오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받으실 분들이세요. 우리 5279-2848-1667-9344-0695-8966 봉춘님 또 7673-5953 8378 4월에 8725-2208-5117-2440 낙타님께 커피를 무려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이분은 쉽게 갑니다. 532행시입니다. 532행시. 저부터 가볼까요? 오늘만이라도 30대였으면 좋겠다. 가봅니다. 자, 30대는 아니더라도 오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역시 2부에서도 함께하고요. 당첨자께는 커피 당첨자 커피 원 플러스 원입니다. 532행시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532행시 기다릴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3위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1: 3위 가구.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산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4: 음흠.

1879님, 오늘 딸아이 운동회 다녀왔어요. 초1이라 운동회는 처음인데 아이도 저도 처음. 아, 설레고 즐겁고 너무 재미있게 즐기다 왔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상상하니까 너무 예쁘죠. 초등학교 1학년 8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 가을에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겠네요. 오후에는 좀 쉬셔야 될것 같고요. 퍼플 오드리님은 5-3으로 이행시 주시면서 오늘의 행복, 삼삼한 해피송과 좋아하는 로라 피지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로라 피지의 아브라삼에 나를 안아줘 라는 뜻이죠. 또 4953 화곡동 김밥님, 토니 베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또 파라나누 순자님,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532행시입니다. 0070 제임스 본드님 532행시. 57은 35. 아이 그러네. 음유시인님 오늘도 봅니다. 삼전익수 하셨고요. 2430님 오늘을 포함해 3일만이라면 주말. 아, 심플하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이행시네요. 원더우먼님 오 마이 갓. 3kg 늘었습니다. 6785님 오늘만 삼시세끼만 먹어야지 하셨고, 오빠야 주유님은 53불고기 5인분에 삼겹살 5인분 추가합니다 하셨는데, 와 오늘 회식인데요 회식. 1332번으로 오빠 3천만 당겨줘 하셨는데 오빠들 긴장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흑기사님은 오랜만에 삼겹살 어때 여보? 나 고기 먹고 싶다. 풀 말고 고기 줘 하셨어요. 아, 53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요. 9344님은 50이 훌쩍 지나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삼삼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지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쥬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5554님은 오늘은 내가 3분 짜장 요리사. 아, 이거 뭔지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이거 뭔지 아시면. 아, 로즈님은 오! 삼삼한 해피송에 1+1 커피 당첨되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유랑 왔는데 지수님 반가워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로즈님 7072-5554 그리고 9344님께 커피 1+1으로 전합니다. 계속해서 532행시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은 2361님 프레디 아길라예요. 아낙.

세 곡을 들었어요. 8725님이 오늘따라 당신이 있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삼키기 버거운 한숨만 나네요. 갑작스럽게 신랑은 하늘로 보낸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어요. 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이님, 또 지리사님, 수잔잭스의 에버그린 신청하셨고요. 티시노사의 돈데보이, 프레디 아길라 아나악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532행시. 9308님이 이행신 아닌데 53은 제 나이입니다. 언제 이렇게 53살이 됐는지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좋다고 하셨고요. 리본본님, 어머나 지수님 30 아니셨어요?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확인사살 하시면서 저에게 1패를 안기신 분들이 꽤 계세요. 판교금사빠님, 53은 오메가 3. 오메가3 맞죠? 되죠? 하셨는데 오메가3도 커피도 셀프로 마련.

응원하시기를. 6651님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했는데 삼겹살이 부릅니다. 이건 못 참죠 하셨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의 다이어트는 3일 뒤로 미룬다. 한방눈님은 오징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하셨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오삼불고기죠. 아시죠? 그리고 오늘 먹는 오삼불고기보다 미리 양념해놓고 3일 후에 먹는 오삼불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사사유고님은 오늘 지금 당장 삼척으로 여행 가고 싶다 하셨고요. 갑자기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나죠? 오달수 씨는 삼촌이죠? 삼촌이라 부르만 하죠? 사륙사모님은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가다 하셨고 이것이 레알이라면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5956님은 오빠 집에 올 때 삼겹살 잊지 마 하셨고 오늘 뜻하지 않게 삼겹살 판매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10님은 오늘도 지수님의 해피송 보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3355 모여듣는 해피송 청취율 조사 전화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삼삼하게 진짜 바람직합니다. 우리 1010님 커피 1+1으로 5956님께도 커피 1+1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이하로예요. 미드나잇 블루.

곱슬머리 썬님. 늘 귀로만 듣다가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까지 보라에다가 아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300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또 캔디핑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골이고요. 아 골이란다. 마지막 노래고요. 슛 고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아 고리님 고리님입니다.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남기고 물러가요.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0: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었다고 재차 밝히면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과 범 여권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나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지뢰 도발 진상조사의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하며 표결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국정감사 증인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도 포함됐으며 문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축구협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역사 왜곡 주장을 하는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임대차 농지나 종중, 사찰 소유 농지, 맹지, 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1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5: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0: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5: 2시 5분입니다.
6: 송인찬의 어떤 가요!

독감 감기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편님들 건강하셔야 돼요. 송희찬의 어떤가요? 첫 번째 곡입니다. 신화 브랜드 뉴.

10월 14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신화의 브랜드 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청취율 조사 이틀 차입니다. 02-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시면 꼭 받아서 송인찬의 어떤가요?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읍소합나이다. 자, 청취율 조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그 트윈스 경기 티켓 잡으려고 했던 송편님이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8342번님. 안녕하세요. 결국 야구 티켓 못 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집에서 야구복 입고 응원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트윈스와 베어스의 와일드카드 경기가 있는데, 뭐 야구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진짜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웨이팅이에요. 그 찹쌀떡 있죠? 이것도 이거 하나 사겠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야구 경기, 뭐 콘서트, 심지어는 그 마라톤 있잖아요. 그 마라톤 참여하려고 해도 내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 마우스 클릭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티켓, 뭐 열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 야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전 경기에서 안표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안표 안 된다. 다량 구입해서 비싸게 올려 파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꼭 청개구리 짓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안표 문화가 진짜 빨리 다 뿌리 뽑혀서 다시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송편님들 다 찬성이죠? 반대 아니죠? 네. 자, 잠시 후 A면에서는 열띤 찬반 토론, 찬성 안 찬성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송편님들의 많은 의견과 참견 오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컨츄리 꼬꼬 김미 그 전곡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습니다. 현이만명님이 룰라 날개 잃은 천사는 소비 촉진 노래다. 아싸바 싸바 다싸바 이런 거는 진짜 마트에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 틀어야 될 그런 노래죠. 자, 4859번님이 송디, 울 남편은 깨톡으로 자기 오늘 팀 회식인데 갈까 말까 하면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기 회식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편하게 다녀와 요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송편님도 이거 이 얘기가 맞죠? 그쵸? 자, 이렇게 또 고민에 송편님들의 해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보시죠. 찬성 안 찬성.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0: 어떤가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김아무개님의 고민 사연이고요. 성별 비공개를 하셔서 일단 여자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1: 아, 얼마 전 6개월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남남이 된 나이 비공개 성별 비공개 김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깨톡에는 얼마 전 만나던 전 애인 X와 주고받은 모바일 쿠폰이 10장 정도 있는데요. 아, 이거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0: 그거 그냥 쓰면 되지 왜 고민이냐고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걸 쓰면 썼다고 그 친구한테 알림 메시지 혹은 표시가 뜰 테니까요. 아, 그걸 X가 알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한달까요? 아, 뭐 바로바로 안 쓰고 미뤄둔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그 친구는 저에게 받은 쿠폰을 그때그때 다 써버렸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끼다가 넝으로 만들어버렸는지. 6개월 짧은 만남 끝에 저만 이 모바일 쿠폰을 못 쓰고 날린다는 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바로 쓰자니 우리가 안 좋게 헤어져서 자존심도 긁히고, 물론 그 친구가 쿨하게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반드시 확인할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전 애인 X에게 받은 이 수많은 기프티 모바일 쿠폰들 그냥 뻔뻔하게 사용해버릴까요? 찬성? 안 찬성? 자, 사연 남겨주신 우리 김아무개님께는 택배로 가는 감자밭 감자빵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서로 안 좋게 헤어진 상태에서 그 친구에게 받은 모바일 쿠폰이 무려 10장이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헤어진 이후에 쓰자니까 그 친구 핸드폰에 사용 완료라고 뜨는 알람이나 표시가 신경 쓰여서 이걸 쓰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자, 일단은 뭐 알람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간다는 가정 하에 송편님들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면은 신경이 안 쓸 순 없어요, 이거는. 일단 신경이 안 쓸 수는 없지만서도 우리 송편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받은 거지 않냐. 모바일 쿠폰 당당하게 씁시다. 찬성 보내주시고요. 안 좋게 헤어졌다면은 그 친구가 사는 쪽도 쳐다보기 싫다. 그쪽으로 오줌도 누기 싫다. 그 친구가 준 걸 내가 왜 쓰냐. 버리고 만다. 쓰는 거 절대 반대다.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자, 누군가의 고민을 또 내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보태주시다 보면 어느새 해결책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얼른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찬성 안찬성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디바 조이였고요. 샤크라 데니옴이 함께 부른 헤이 유였습니다. 자, 헤어진 전 애인이 준 기프티콘 사용하냐 마냐 요 얘기 또 받아봤는데요. 우리 8103번님 거부터 얘기해보죠. 도로 보내세요. 안 찬성. 이야, 이거는 강수예요. 일단은 전 애인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연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 이거 안 쓰겠다. 너거나 써라. 약간.

0: 이건 쉽지 않은데요, 진짜. 자, 또 안 찬성 주셨고요. 하이드파크님, 찬성합니다. 아, 쿠폰 사용하는데 뭔 자존심이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기 정 거시기 하면은 친구들 줘요.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송디는 당당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문자번호 샵 112로 기프티콘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잘 사용할 자신 있습니다. 네, 장난입니다. 말없는 위로님, 찬성합니다. 고민할 시간에 쓰세요. 몰아서 한 번에 쓰고 싹 잊어버리세요. 아, 그냥 아예 한 번에 베푸는 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기프티콘도 없애버리고 친구들한테 조금 생색도 내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이키 187187님, 찬성. 먹을 게 무슨 죄가 있나요? 기부라도 하시고 시장하지 마세요. 먹을 건 죄가 없다. 그쵸? 먹을 거엔 죄가 없습니다. 사실 기프티콘엔 죄가 없어요. 신나라님, 끝났으면 전혀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쓰세요. 찬성 보내주셨고요. 0175번님, 유효기간 임박 위주로 절반은 사용할 것 같아요. 반은 그냥 남겨요. 이거 최악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는 자존심도 잃고 뭔가 반은 남기고 다 안 쓰고. 아, 이거는 최악인 것 같은데. 돌솥 비빔밥님, 안 찬성 주셨고요. 쿠폰 유효기간이 있어서요. 그 기간이 지나거나 종료 시점이 도달하면 선물한 친구한테 알람이 갑니다. 상대방이 안 썼는데 기간을 연장할래? 결제 취소할래? 이렇게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걱정 말고 다른 사랑을 찾으세요. 아, 근데 제 생각은 마지막이 핵심인 것 같아요. 걱정 말고 다른 사랑을 찾아라. 네,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고요. 소소한 행복님, 사용 완료 이퀄 너와 나의 관계도 종료. 찬성합니다 주셨습니다. 아, 그냥 아예 받은 거 10개 다 써서 더 이상 너와의 관계는 청산하겠다, 종료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 X로부터 받은 모바일 쿠폰을 쓰는데 많았던 의견은요? 찬성, 다 써버린다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쵸, 뭐 먹을 건 죄가 없고 뭐 쿠폰 쓰는 게 뭐 어떻습니까? 자존심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보태면, 일단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쓰는 게 조금 꺼려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또 다음 애인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이 슬슬 잊혀질 때쯤 되면 쿠폰 쓰는 게 그렇게 막 마음에 걸리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애인과 쓰는 건 어떨지 이제 이게 저의 의견이고요. 오늘은 PD도 의견을 내줬는데, 상대방이 환불해버릴 수 있으니 빨리 쓰자. 네,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7218번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1: 큰딸 문제로 고민입니다. 자라는 내내 말썽 한 번 없이 동생들과도 잘 지냈고 사춘기도 없이 알아서 대학도 척척 들어간 기특한 딸이에요. 그런데 졸업반인 지금 취업이 되어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늦게 대춘기가 온 건지 아니면 사회춘기인지 요즘 딸이랑 자꾸 부딪혀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일찍 다녀라, 늦게 다니면 위험하다, 월급은 버는 족족 쓰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미리미리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2: 아, 그만 말해!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더는 간섭하지 말라고!
1: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관심 끄고 잔소리하지 말자 싶어도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 걸 어쩌죠? 송편님들, 이렇게 저렇게 살든 그냥 관심 끄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정말 맞나요?
0: 네, 이번에도 사연 남겨주신 7218번님께는 택배로 가는 감자밭 감자빵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이신 송편님들의 사연도 종종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성인이 되고 인턴 생활까지 혼자 좀 잘 하고 있어도 부모님 눈에는 사실 이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을 수 있잖아요. 뭐 우죽하면은 나이가 마흔, 쉰 이렇게 뭐 아들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또 아기 같아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인생

선배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가 있잖아요. 매번 늦게 들어오고 월급 모으는 법도 모르고. 아, 학교 다닐 때 말 잘 듣고 모범생인 분일수록 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자녀 모습에 야, 이거는 악귀가 들린 것이요 싶을 만큼 당황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송편님들은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잔소리를 부르는 큰딸의 행실. 그래도 다 큰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냥 모든 관심을 꺼야 된다. 찬성 보내주시고요. 성인이 됐어도 부모가 바로잡아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관심을 아예 끄고 나몰라라는 건 반대다.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의견과 참견 지금부터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서현진, 유승우가 함께 부른 사랑이 뭔데였고요. 그 전 곡은 아빠의 잔소리 아니고요. 아이유, 임수롱이 함께 부른 잔소리였습니다. 자, 우리 따님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자 찬성이었고요. 잔소리 해야 된다 안 찬성이었습니다. 자, 문자 온 것도 받아볼게요. 2999번님 찬성. 성인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관리하고 합니다. 성인인데 간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도 학창시절 사춘기가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온 뒤로 저는 알아서 하라고 냅둡니다. 찬성해 주셨고요. 섭섭이님은 안 찬성! 하고 느낌표 100만 개 붙여주셨습니다. 0379번님 안 찬성. 잔소리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잔소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모든 분들이 딱 저의 생각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안 잡아주면 어긋나면 어떡하지? 고삐가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그런 게 믿고 있습니다. 5390번님 찬성! 그냥 두세요. 월급 다 쓰고 본인이 느껴봐야 조금씩 모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는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경험이 있어야 하니까 참견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8372번님 부모 입장이라서 그런가? 안 찬성! 딸과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잔소리는 하지 말고 즐겁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참 좋죠. 이 뭐 사연자분이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좀 둘이 잔소리 없이 대신에 좀 이렇게 편안한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몽바니님 찬성! 성인입니다. 본인이 느껴봐야 해요.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 눈에는 도움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0: 보이는 거예요.
1: 근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딸의 상태인 거죠. 묘니님, 신경을 너무 쓰지도 너무 안 쓰지도 말고 저는 그냥 중간 의견입니다. 밀당 좀 해야 할 듯요. 신경 안 쓰는 척 무심한 척하면 자녀분도 관심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다 참견하면 싫어합니다. 신경 안 쓰는 척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어렵네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 밀당이 중요하다는 게 묘니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꽤 좀 반반으로 갈린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찬성, 그냥 두시라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좀 따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머리가 커지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아직 실행을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진짜 좀 잔소리라고 느껴지거든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못하고 있어. 나도 답답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나 너무 화가 나. 아마 제 생각에는 따님도 그런 걸 충분히 좀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좀 믿어주는 거, 그리고 그냥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거, 그런 방법이 어떨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사연 남겨주신 김아무개님, 7218번님께는 택배로 가는 감자밭 감자빵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또 귀한 의견 남겨주신 신나라님, 0175번님, 0379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도경수 팝콘.

가요 수요일 코너 찬성 안 찬성. 저희는 월화수 목금토일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할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사연은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인근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지하철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당역과 잠실나루역, 수서역, 구파발역 등 27개역 인근에 운영 중인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을 이용한 뒤 30분 이내에 정산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8일간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위반 다발 구간과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센터, 버스 터미널, 전통 시장 등에서 올바른 통행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은 일시적으로 진입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정시 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금어기 해제에 맞춰 모레부터 서해와 남해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무허가 조업과 비밀 어창 운영, 조업 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도 최대 15억 원까지 강화된 만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 자원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인 송도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정비 사업에서 송도의 일본 유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연수구에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도 국제도시와 송도역 등 여러 곳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연수구는 지명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 군과 함께 가을철 나들이 장소 주변 식품 취급업소 95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위반 업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밥과 핫바, 햄버거 등 조리식품 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경기도는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낮시간 실온 보관으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며 식재료 보관과 개인위생 관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이틀간 수원 경기 융합타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3도, 습도는 24%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3: CBS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0: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10월 14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삐빠빠님의 신청곡 송곱하기 송곱하기 송은송 그리고 8714번님의 신청곡

이제 I'll be there였습니다. 자, 8714번님은 이런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송디, 어제 저 변우석 배우님 팬미팅 100명 당첨돼서 가까이서 대면하고 왔어요. 평생 운 다 썼다고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직까지 꿈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곡은 선지업구티어 OST 이클립스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꼭꼭꼭꼭꼭꼭 선곡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비면에 꼭 사연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곡까지 했습니다. 야, 100명에 당첨되는 그 팬미팅,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를 코앞에서 본다. 야, 이거는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진짜 감히 약간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제 경험에선 아직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어가지고, 아, 평생에 오늘 다 끌었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자, 어제를 시작으로 2026년 4분기 청취율 조사가 한창인데요. 혹시라도 02에 2자로 시작하는 또는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은 받고 CBS 라디오 송인찬의 어떤가요? CBS 라디오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외쳐주시고 인증해주신 송편님들께는 애정 가득 담은 쿠폰 선물 저희가 바로 쏴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준비하고 있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들만의 추억 뮤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또 한번 가보시죠.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일들 모두 다 잊어버리자는 노래 코요태의 만남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지난 과거의 만남과 추억 잊어도 되고 지워도 되는 거라면서 굳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신에 그 자리에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제 이것을 같이 노래 부르자라고 권합니다. 자, 같이 노래 부르기를 희망하는 이것.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편님들 오늘의 문제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코요태의 만남에서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우리 이제 이것을 같이 노래 부르자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뭘 같이 부르자고 한 걸까요?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헤매고 계실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코요태의 만남 듣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초반부에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귀를 쫑긋 세우면은 정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송편님들의 재치 있는 오답 포함해서 총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코요태 만남. Do you want a bump?

어스의 지금 이대로였고요. 그 전곡은 코요테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바로 정답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죠. 가득했던 그런 날들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지금을 같이 노래 불러요. 자, 나왔죠.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정답은 지금이었고요. 자, 오늘도 먼저 재치 오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살 마루코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추억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추억을 같이 노래 부르자. 가사 너무 아름다워요. 시적인 표현. 그러나 오늘 정답은 아니었다는 거. 백수홍님은

퇴근을 같이 노래 부르자. 야, 이거는 앞에 또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다고 했는데 사내 연애인 게 분명합니다. 두 분은. 3344번님 찬송가 주셨고요. 에이맨. 초코라떼님은 군가. 아, 군가를 같이 부르자. 이거는 이제 동반 입대하자는 거죠. 네. 헤어질 만하네요. 소금이님 애국가. 3863번님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을 같이 부르자. 야, 이거 근데 같이 부르면 안 됩니다. 같이 부르면은 한 명은 숨차서 실려갈 수도 있는 송곳하기 송을 같이 부르자. 가을 타는 산도님은 손금을 같이 부르자. 아, 지금에서 손금, 아, 금자 주셨습니다. 피구왕 민키님 하나 더 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치오답하면은 이 재물, 금전과 관련된 게 나온다고 했는데 24K 금 지금보다 비싼 24K 금. 네. 9179번님은 모레를 같이 부르자. 내일 모레. 아, 아 지금 말고 내일도 말고 모레. 모레 주셨습니다. 자, 바로 정답자 발표할게요. 6878번님 정답은 지금. 최고 비싼 금은 지금이죠. 지금 바로 다이어트 시작합시다. 6878번님의 각오를 저희가 지금 잘 캡처해놨거든요. 박제가 됐기 때문에 6878번님은 정확히 한 달 후에 다이어트 경과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 잘 맞춰주신 우리 6878번님 그리고 재치오답 보내주신 3344번님 가을타는 산도님 9179번님 3863번님 포함해서 총 10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보아의 걸스온탑 그리고 A2O 라이트의 네온이라는 곡 함께 할 건데요. 이 네온은 어제 나온 신곡입니다. 특히나 이수만 프로듀서가 만든 새 걸그룹의 신곡인데 또 이전 PD였던 우리 조성만 PD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두 곡 함께하고 오시죠.

보아, 걸스 온 탑, 그리고 조성만님의 신청곡 에이토라이트의 니온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이 두 노래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일단 A2O 엔터테인먼트가 생겼어요. 이게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SM을 나와서 또 새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함께한 곡 이 A2O 라이트의 네온에는 약간의 그 SM 특유의 화음 쌓기가 좀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A2O 라이트가 9명이에요. 이 걸그룹이 9명인데 여기에 그 보아의 데뷔 시절 느낌과 꼭 닮은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아의 곡까지 좀 함께 해봤고요.

아, 참고로 이 그룹의 가장 어린 멤버가 만 13살입니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2013년생인 건데 와 진짜 점점 저도 이제 점점 그 세대 차이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현재 최연소 아이돌 멤버가 바로 이 3명이라는 점. 아, 또 역시나 유익한 송인찬의 어떤가요? 자 그런 와중에 3814번님 저 청취율 조사 연락 왔습니다. 언제나 CBS 팬이라고 줄줄이 프로 얘기하고 송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프로 듣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더 떨렸어요.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에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진짜 뭐 긴장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2주 동안 인증 문자가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계속 그 PD 제작진들한테 봉지 때는 몇 번이나 왔냐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둘째 날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3814번님 사진 인증까지 또 잘 해주셨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정확히 외쳐주신 거 맞죠? 3814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애정 가득 저희가 쿠폰 선물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 일단은 그래도 한시름 났네요. 아 진짜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지금 첫 청조고사니까 이렇게 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인증을 해주신다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다 약간 아 뭔가 마치 걸음마를 떼는 그런 아기의 느낌입니다. 지금 혹시 만약에 방송하다가 제 핸드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온다면 전화를 받아도 될까요, 송편님들? 저도 한 표라도 좀 던지게. 아, 이 의견은 송편님들의 의견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다비치의 팡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오늘 청취율 조사 인증해 주신 3814번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나 우리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송편님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 메이플 피카님과 함께 할게요. 어반자카파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2부는 증거인멸

0: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도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하고 임 청장은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을 지내며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도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44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대만이 향후 20년간 알래스카 가스관에서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만은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 달러에 더해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로트릭 상무장관도 연단에 올라 한국은 알래스카에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50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그땐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게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일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일이 있죠.

땐 어떻게 버텼나 몰라 하면서도 정작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 그렇게 숱한 고비를 넘겨온 덕분에 이제 웬만한 일에는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대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많은 일을 견뎌온 스스로를 칭찬하며 조금 으쓱해져도 좋겠습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하유진입니다. 사랑하지 형님이 스스로 칭찬하면서 어깨 으쓱하고 입장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우리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해주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꾹꾹이님, 하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노래 들려주실 거죠? 하셨네요. 당연하죠. 라이키 팝은 매일매일 좋은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4850님, 오늘 어머니 수술 후에 첫 정기검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몇 년 후에 정말 웃으면서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네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어머님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차트 복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함께하면서 Like It Pop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청취율 조사가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I Will Survive

0: 살아남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산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7: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자넷 잭슨의 Go Deep이었고요.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띄워드렸어요. 김도윤 님이 집안끼리 다 해먹어라 선곡이라고. 그러네요. 자넷 잭슨, 마이클 잭슨, 잭슨 집안의 그 집안끼리 다 해먹어라 선곡이었습니다. 금이색이 누나님, 저 혼자 이사하고 있는데요. 할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겠죠? 하셨네요. 당연하죠.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혼자 이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포장이사 안 부르고 원룸이라 가지고 그냥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사 가는 거라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트럭, 용달 트럭 같은 거 하나 이제 그 대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예약을 해서 그 트럭 기사님께서 그냥 이제 짐을 운반만 해주셨어요. 가구랑 짐이랑 이런 거. 근데 진짜 그거 정리하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제가 그전까지 삼계탕을 내 돈 내산 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사주면 먹고 나 혼자서 그거를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 중간에 삼계탕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힘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그림자님이 다음 주가 보라죠? 오늘인 줄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할 거예요. 어제 제가 깜짝 공지를 해드렸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 보이는 라디오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차트복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 땡 하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 열리니까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소문내주시고 놀러와 주세요. 690 하나님,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날씨는 참 포근하고 좋습니다. 아까 3시 반까지 업무에 치이다가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레인보우를 켜니까 마음을 채워주는 라이키팝이 있네요. 오늘도 좋은 노래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네요. 바쁜 그 시간을 잘 넘기시고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근데 확실히 오늘 좀 춥지 않나요? 뭔가 이 공기 자체가 좀 쌀쌀해진 느낌이랄까? 여러분 이런 날씨에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그 창문을 열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목이 약간 칼칼한 게 힘들어서 여러분 창문 꼭 잘 닫고 주무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일교차도 크니까 감기 걸리기 쉽단 말이죠.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동행님이 삼계탕 하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몸보신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잘 챙겨 드시고요. 8280님 청해 주셨어요. 멜리사 맨체스터의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그리고 이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CBS 뮤직 차트 86위 리처드 샌더슨의 Reality.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9분께 올리브유 세트 그리고 11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차트 복권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또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정답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좀 신나는 노래 없을까 해서 준비했어요. 트위스트 시스터의 We're Not Gonna Take It.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라이커님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점점 더 실감하시죠?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라이키팝도 오래오래 들을 수 있잖아요? 서른에도 마흔에도 팔팔하게, 쉰에도 예순에도 팔팔하게, 일흔에도 팔팔하게, 여든에도 팔팔하게, 아흔에도 팔팔하게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유난히 힘줘서 두 번이나 외친 말이 있죠? 팔팔하게! 이 말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팔하게 시작해 볼까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트위스트 시스터의 We're Not Gonna Take It 이었고요. 윙어의 Madeline까지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의 차트 복권 정답은 몇이었을까요? 88하다 할 때 88 CBS 뮤직 차트 88이었습니다. 와! 아, 오늘 진짜 정답 엄청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네요. 9457님이 내 어깨, 무릎, 팔, 다리, 팔팔이 그립습니다. 라고. 진짜 우리 건강은요. 건강하실 때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겨보자고요. 팔팔한 상태로 라이키팝 오래오래 함께 하셔야죠. 그죠? 2754님 88입니다. 출장 나와서 처음 들어보는데 기운이 팔팔 솟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라이키팝 파이팅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189님은 88이요. 힌트 재밌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팟방송 듣게 되어서 좋아요. 선곡들이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아, 저희 또 선곡 맛집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놀러와주세요. 똘똘님, 방송 집에서 다 듣고 일터로 갑니다.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취업이 됐어요. 우와, 축하드려요. 즐겁게 방송 듣고 저녁반으로 일합니다. 라고. 캬, 축하드립니다. 또 팔팔해야지 우리 건강을 잘 챙겨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차트 복권 즐겁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혹시나 내가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폴 매카트니예요. No More Lonely Nights.

샘 스미스 사랑해 님께서 오늘 선곡 맛집 무슨 일입니까 하셨는데요. 진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우리 작가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폴 매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s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25년간 음악을 기록하고 이야기해온 대중음악 비평 웹진 이즘, 임진모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곳인데요. 창간 25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기타리스트 유병열, 인디밴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록밴드 자우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김수철이 출연한다고 해요. 서로 다른 시대와 음악을 잇는 아티스트가 만나 한국 대중음악의 세대를 잇는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놀시어터 동양생명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고 성함과 연락처를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준비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더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는 눈은 즐겁습니다만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와 큰 일교차에 적응하느라 우리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 건강관리,

0: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9도대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 내일 아침에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구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서울 10도로 대부분 한자릿수까지 뚝 떨어져서 오늘보다 더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더 커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청주 22도, 광주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아나운서 서현미입니다. 오늘은 돈줄난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 경제 고민, 걱정들 타파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6: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9: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9: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60대 전직 상무입니다. 현직 시절 제 일과는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수백 명의 후배를 이끄는 역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의 습관 때문일까요? 저는 지금도 업계 선후배나 지인들 만날 때면 무조건 제가 먼저 지갑을 엽니다. 1차 밥값부터 2차 술값까지 수십만 원의 결제 문자가 찍혀도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하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들이 저를 먼저 찾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자리를 만들죠. 하지만 식탁 앞에 앉아 위원장님, 상무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을 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를 위해 매달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내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막대한 브랜드 관리비를 지출하듯 제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용 아닐까요? 퇴직 후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동년배들보다 여전히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제 존재감을 증명하는 제가 훨씬 더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머니트레이너님, 제가 매달 지불하는 이 200만 원은 제 가치를 지키는 품위 유지비일까요? 아니면 사라져가는 권위를 붙잡기 위해 쓰는 허상 같은 돈일까요?
10: 아, 정말 우리 많은 고민 사연들 중에 정말 독특한 사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차원의 고민은 정말 유사한 고민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진짜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9: 일단 품위 유지비를 2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돈줄남님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10: 그렇죠.
9: 무서워요 지금 벌써.
10: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우리 고민들은 어느 정도 그 고민을 읽다 보면 느낌이 아 어떤 게 정답인지는 사실 본인이 아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이 고민 사연을 통해서 저의 확신에 힘을 얹어주세요. 약간 이런 건데
9: 네.
10: 이번 사연을 읽어봤을 때는 이거를 좀 혼내라고 보내신 건지 아니면 좀 인정해달라고 보내신 건지 저는 약간 느낌은 약간 인정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인정해달라는 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거든요.
9: 네.
10: 이분들 같은 현상을 우리가 흔히 법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 법카 관성의 법칙.
10: 이게 뭐냐면은 법카를 쓰던 분들은 있잖아요. 이게 관성이 생기는 게 법카라는 게 내 통장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안 나가요.
9: 회사 통장에서
10: 나가죠. 회사 통장에서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법카 쓰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쓰는데 이게 웬걸 이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걸 현실 부정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높으신 이렇게 우리 뭐 그룹장님, 파트장님, 뭐 임원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접을 또 해드리고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또 아유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

0: 보면은 그걸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들에게 아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만족을 주는 건데 이분이 어느 날 퇴직을 하면서 사실은 박탈감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높은 위계질서 속에 맨 위에 있으셨던 분들이 겪는 은퇴의 어떤 그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것들은 군장성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군장성들은 그야말로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한테 경례를 딱 붙이면서 한번 딱 쳐다보면 심지어는 헬기 타고 가는데 저 운동장에서 보이 개미만큼 보이는 그 병사도 헬기를 향해서 네. 경례를 붙이거든요. 네. 이런 군 생활을 하다가 딱 전역을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그 군 전역하고 나서 양계장을 하십니다.
1: 네.
0: 근데 양계장을 하는데 그 닭들이 정말 모이를 줄 때마다 한쪽으로 쫙 이렇게 올 때 그걸 보면서 그 장군은 야, 저 많은 우리 부하 사병들이 나를 네. 향해서 쫙 올 때 그 옛날의 그 느낌을 갖는다.
1: 근데 그분은 되게 잘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잘 발현되고 있고 그분은 그 상실감을 닭들을 보면서 이 수많은 병사들이 나를 쫓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사신다 그러는데 이분도 약간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대목이 문제냐.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사연자님의 사연을 읽다 보면은 아내분께서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내분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소득이 은퇴 후에도 한 1,000만 원 된다. 뭐 그러면 200만 원 뭐 품위유지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1000이면 200은 괜찮다.
0: 1000이면 네. 200이면 괜찮을 수도 네. 있다. 근데 아마 아내분께서 이제 그만하라며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화를 내지만 이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소득이 아마도 200만 원을 품위유지비로 눈감아주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계적으로 이거를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품위유지비 우리 상무님 전직 상무님 인정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아내분이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내분이 화나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분들 잘하려고 아내분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품위유지비를 딱 절반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1: 100만 원.
0: 얘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를 부하 직원들 만나면서 옛날의 왕년의 내 느낌을 느꼈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좀 줄여서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서 점차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현실로 좀 돌아오는 이런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사연에 보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날 먼저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부르는 거다.
0: 당연히 내가 부르죠.
1: 네.
0: 아마 이 밑에 분들이 진짜 상무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 이분은 정말 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로도 정말 훌륭한 분인데 사실 직장인들이 상사를 그렇게 좋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1: 나간 상사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그렇죠. 해서 술까지 먹는
0: 이거는 뭐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드문 일입니다. 근데도 나는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지갑을 열기 때문이죠.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전 정답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정답.
0: 그러니까 일단 너무 또 그렇다고 이 얘기 들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아마 아무리 밥을 사줘도 싫은 상사는 안 만날 거예요.
1: 맞아요.
0: 예, 굉장히 네. 좋으신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결정하셨다. 그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현실 감각이에요.
1: 그렇죠.
0: 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회사에 이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상무님 전직 상무님의 생애에서도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제안 드리는 거는 100만 원만 품위유지비를 반으로 깎아보자.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입니다.
1: 일주일에 두 번 만났다면 한 번으로 좀 줄이시고.
0: 그렇죠.
1: 네.
0: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두 번 만나던 사람을 한 번 만나면 더 반가워.
1: 아.
0: 그리고 더 기뻐. 이 친구들이 막 상무님 할 때마다 도파민이 더 터져요. 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들어

0: 어떤 상무님보다 어쩌다 오랜만에 만나서 들은 상무님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돈은 줄어들지만 만족도는 올라가는 정말 마법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1: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지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좀 조절해가면 좋을까요?
0: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부 간의 돈 관리를 평상시에 투명하게 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없겠죠. 왜냐하면 부부 간의 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당신 용돈 얼마, 나의 용돈 얼마 이렇게 재량권을 줘서 그 안에서 알아서 하게 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 나한테 주어진 재량권 밖으로 돈을 크게 쓰게 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돈을 투명하게 하고 뭐 부부간에 뭐 그런 걸 선을 딱 자르냐? 아니요, 선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얼마? 뭐 용돈이면 용돈 이렇게 재량권을 딱 명확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이후에 분쟁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평한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월급을 하나로 합쳐 생활비와 저축을 관리하고 각자 딱 40만 원씩만 개인 용돈으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2년 전부터 친정엄마에게 매달 30만 원씩 남몰래 송금해온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돈 제 용돈을 극한으로 아끼고 중고 거래까지 하면서 푼돈을 모아 만든 거거든요. 안 먹고 안 입으며 제 몫의 권리를 포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노벌대발하면서 저를 돈 빼돌린 배신자 취급합니다. 용돈이 남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도 보탰어야지 왜 속였냐며 이혼까지 운운하네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빚을 지거나 가족 생활비를 가로챈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내 몫을 아껴서 효도한 건데 이게 부부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 큰 죄인가요? 부부라는 이름 아래 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율권조차 허락되지 않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0: 이건 정말 저도 열이 받네. 화가 막 나네요.
1: 네.
0: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용돈이 남으면 이 세상에 남는 용돈이라는 게 있습니까?
1: 없죠.
0: 없습니다. 용돈이라는 거는 절대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세상에 편한 군대 생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예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용돈이 남아서 막 쓰다 지쳐가지고 돈이 그냥 이거 자꾸 써도 너무 남아 이래서 남는 돈이 아니에요.
1: 네.
0: 설사 그래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 좀 지원해드려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남편분께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 경제연구실 계속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마 느끼셔, 돈을 저렇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공금이고 부부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 물론 그건 맞는데 각자 용돈을 이렇게 4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40만 원 안에서는 내가 이걸 절약을 해서 뭐 낚싯대를 사든 피규어를 사든 뭐 내 취미나 이런 걸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비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재량권이 있는 용돈 안에서의 돈이 아닌 공금을 건드려서 이 돈을 남모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비자금이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비자금은 이게 그 비자금이 아니라 내 용돈 아껴서 우리 부모님 조금 더 용돈 챙겨드렸다. 생활비 드렸다. 이거는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남편분이 잘못하신 거다. 이거 남편분이 사과하시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1: 근데 저는 남편 입장에서 저도 아주 그냥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요거 하나 걸리기는 하는데
0: 어떤 게 걸립니까?
1: 그 양가 부모님들한테 원래 돈을 보내드리는 게 각자 이제 동일하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부부들은.
0: 되도록이면.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와이프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다 보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40만 원씩 각자 용돈을 받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진짜 더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이제 용돈이 더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친정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런 걱정을 좀 미리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0: 예, 뭐 약간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높으면은 실망감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건 부모님한테

0: 여유가 돼서 너무 좋은 일인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야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고 생활비 많이 주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지거나 줄어들면
1: 네.
0: 상당한 서운하니까. 실망감 약간 어쩌면 배신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해서 뭔가 그렇게 나 모르게 조금 더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거는 그런 아 나는 내가 그 저기 장모님 드리는 거 뭐라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생기다 보면 아 나중에 또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은 물론 이 이야기는 이 돈 빼돌린 배신자라는 키워드는 이 남편분이 한 게 아니라 예, 이 아내분이 느낀 감정을 쓴 거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했겠죠. 남이 설마 이런 얘기. 그런데 예, 아내분이 섭섭해서 마치 돈 빼돌린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라고 조금 어찌 보면 약간 과잉 반응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화낼 정도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경제 공동체 맞습니다. 에, 맞고 경제 공동체인 만큼 서로 간의 신의와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프라이버시 최소한의 용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것은 비자금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부부 용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0: 부부 용돈은 두 분이 합의를 하셔야죠.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한다. 사회활동을 하면 나가서 중식 점심값도 필요하고 커피값도 필요하고 가끔 사회생활하면서 생기는 뭐 후배를 밥을 사준다든지 술을 사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용돈이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전업주부인 경우가 용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가서 남편은 사회생활하는데 나는 지금 육아 때문에 또는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다. 나는 용돈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40만 50만 용돈 탄다? 나도 그에 상응하는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 뭐 전업주부가 집에서 무슨 돈을 써? 안 쓰면 모았다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 그쵸? 해주시는 게
1: 네.
0: 맞습니다.
1: 네.
0: 그게 부부 공동체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 내용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남편은 용돈, 저는 남편은 용돈은 주는데요. 저는 용돈이 없습니다. 야, 진짜 아껴 쓰나 보다 그랬더니 공금이 자기 용돈이야. 그러니까
1: 나머지.
0: 자기가 돈 관리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용돈 주고 자기는 그냥 나 용돈 없어. 그러면서 그냥 모든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르는 이것도 안 될 이야기다.
1: 그쵸.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생애 첫 조카를 맞이한 조카 바보 지망생입니다. 처음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나름 멋진 삼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 좀 해서 프리미엄 유모차를 덜컥 선물했죠.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우리 조카한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아기가 돌을 맞이하자 동생 부부의 눈빛에서 묘한 기대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제 앞가림하기에도 빠듯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돈 걱정 없이 조카에게 계속 뭔가를 해줄 만한 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생 배우자 앞에서 나 요즘 돈 없어 라고 고백하자니 그동안 쌓아온 제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곧 돌잔치의 명절까지 줄줄이 이어질 이벤트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머니트레이너님, 아직 제 삶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 멋진 어른 코스프레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가족 행사는 패스하겠다고 선언해야 할까요? 제 구겨진 체면을 살리면서도 이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모든 사연들의 고민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에 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조카 밥으로 무리하게 여동생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하여튼
1: 네.
0: 아이 그러니까 조카죠.
1: 네.
0: 이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지금 형편이 굉장히 뭐 사실 통장이 바닥나 있는 상황이다.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1: 네.
0: 근데 아니라는 걸 잘하는데 보내서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 진짜 사실 좀 혼내주십시오. 제가 따끔하게 그쵸. 좀 혼나고 이번에 딱 요걸 정리하겠습니다.

0: 저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네,
1: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사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의 좌절감 우울감이 오히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왜요?
1: 이게 왜 그러냐? 이 가장 행복한 삶의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

0: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많긴 하죠, 사실. 근데 조금 자제를 하셔라. 자꾸 이렇게 돈을 자랑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뭐냐? 딱 나 돈 없어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1: 자존심 때문에.
0: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아 자존심이 있지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은 다른 말로 약간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분은 아니 진짜 자존감이 있다면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통장에 돈도 없고 아 나 요즘 아 미치겠다 일도 안 되고 이렇게 돈이 없고 이런 마음이 투영되니까 나 요즘 돈 없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고 아 이거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거지 또 돈 벌면 돼라고 하는 자존감 있는 사람 야 나 돈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소득이 없어져가지고 매달 나가던 골프 모임에 친구가 전화 오면 야 나 은퇴했어 이제 돈 없어 나 못 나가 나 당분간 돈 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맞아. 언제 갈래? 그럼 잠깐만 아씨 나 지금 골프 칠 상황이 아니 알았어 언제 가자 이러고 또 약속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지금 이분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자, 제가 말씀드리죠. 멋진 어른 코스프레를 중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그래요.
1: 맞아요.
0: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뭐 슈퍼맨이에요?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 나 이런 돈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1: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유모차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프리미엄 유모차는 한 300만 원 하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에요.
0: 와 진짜요?
1: 진짜 비싸죠.
0: 300만 원?
1: 네.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남편이랑 당근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비싸요. 근데
0: 그렇지. 아이 다 키고 남분들은 이거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맞네.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비싸. 당근도 비싸. 이 그래요? 프리미엄 유모차.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유모차를 포기했어요. 근데 뭐 우리도 다 프리미엄 유모차 안 탔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요즘 막 애기들 머리 흔들린다고 막 프리미엄 유모차 태워야 된다 그랬는데 다 똑똑하게 컸습니다. 그럼요. 그거 안 타도.
0: 머리가 좀 흔들려야 뇌가 좀 발달되는 거 아닙니까?
1: 자극돼서. 근데 이분은 이미 프리미엄 유모차를 사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처음부터 야 내가 이거 좋은 삼촌이 되기 위해서 일단 프리미엄 유모차 사줬는데 이거 대학 갈 때까지 나는 이거 하나로 퉁치겠다.
0: 아 맞습니다.
1: 네.
0: 저도 이번에 결혼 30주년 뭐 아직은 안 좀 남았지만 한다라고 할 때 좀 뭘 사주는데 요 결혼 30주년 기념 및 환갑 및 그다음에 칠순과 팔순을 해서 한 요렇게 지금 엮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생일과 뭐 이런 걸 다 엮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정말 내 형편으로는 무리인데 너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했지만은 요거는 내가 당분간은 네. 못해주고 요걸 좀 다 묶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돈 없어 라는 거. 나 요즘 돈 없어. 몇 글자죠? 여섯 글자네.
1: 요즘 나 요즘 돈 없어.
0: 나, 네. 나 요즘 돈 없어. 자 거울 보고 한 100번만 연습해보세요. 표정을 지면서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막 이러면서 요거를 한 계속 대사 외우듯이 이렇게
1: 네.
0: 연습을 해야지 결정적일 때 톡 튀어나옵니다. 연습 안 하면은 여기까지 나왔다가 나오질 않아 입 밖으로.
1: 맞아요.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연습이
1: 이게.
0: 필요하다.
1: 네. 내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건데 내가 다음번엔 이거 못해줘. 나 돈 없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쟤 돈 없대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일단은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걸 맞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0: 맞아.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도 되죠. 내가 나중에 일 잘 풀리고 돈 더 벌면 그때 또 좋은 것도 해줄게.
1: 응.
0: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당한 선으로 선을 그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1: 맞아요.
0: 이야기죠.
1: 네, 이제 뭔가 조카 보러 가고 싶은데 내가 뭘 안 사주면 못 보러 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애기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에 누구 와주면 좋아합니다.
0: 맞아요. 아이하고 조금이라도 놀아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1: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가족인데 조카한테 뭘 사줘야지만 조카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아유, 맞아요. 자본주의 하여튼 이거 정말
1: 요즘 돌잔치에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0: 아, 이제 요즘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 못하죠.
0: 어떻게 금 반지를 합니까?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0: 돌잔치도 요즘 되게 눈치 보면서 해요, 다들.
1: 그러니까.
0: 돌잔치는 안 하고.
1: 돌잔치는 요즘 좀 안 하는 분위기인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근데 또 저도 이제 한 켠에서 들어보니까 여태껏 돌잔치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 아, 꼭 뭐 그렇게 돌잔치로 받지 말고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좀 네.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또 계산을 딱딱해갖고 받으려고 하는 거는 좀 정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CBS

0: 추천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의 송곳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폐지 배경엔 정치검사 영향이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집중해온 기존 인구 전략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습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I 해킹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가 현재까지 모두 16곳에 이르고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이번에는 여당에서 더 송곳 검증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친윤 논쟁을 포함해서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2: 네, 예고된 대로 오늘 청문회는 여권의 공세에 더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7: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보다 더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안에서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검찰주의자는 개혁 대상이지 개혁 주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8: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7: 중수청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는 인권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충실한 보완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2: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을까요?
7: 네, 김 후보자는 자신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꾸준히 반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기에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참여한 점, 대검 형사부장 때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한 점 등을 문제 삼은 데 정면 반박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여권의 연이은 비판에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9: 네.
7: 또 검찰이 폐지된 데엔 정치 검사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윤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꼽기도 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앞서 쟁점이 됐던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반대나 성폭력 감찰 부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땠습니까?
7: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 전 검사 기소에 반대한 게 맞다면 자료를 내라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한 대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0: 자,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11: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10: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11: 아니,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7: 이 자리에선 CBS가 최초 보도한 안태근 전 검사장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인 서지현 전 검사의 진술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해 감찰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제 사건 급증 우려에 대해선 책임 수사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정권이 바뀌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를 번복한 게 아니냐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 선회를 주로 공격했습니다.
2: 네, 정파적인 논쟁보다 전문성 또 역량에 대한 검증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0: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전망됩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인 임 청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국세청에 몸을 담아온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2022년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했는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됐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 대통령의 부름으로 지난해 국세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와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생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1: 퇴임을 앞둔 강 비서실장은 내란으로 황폐했던 청와대였지만 성공한 정부를 위해 분투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3: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대통령 비서실장이 3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에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운영 또한 한동안 정책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0: 우리나라가 출산율 위기 속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겠죠. 정부가 출산율에 매달리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보육과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전통적인 환경에 더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회 부족은 물론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5: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습니다.
4: 특히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사회경제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구 정책이 곧 노동이자 복지, 일자리이자 주거 정책이고 동시에 보육 정책이기도 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AI 혁명이라고 하는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출산율과 인구규모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목표보다 개인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형준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은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망가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오늘 다시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씨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천 영향력이 있던 강 의원이 보좌관 남 씨를 통해 김 전 씨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강 의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0: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시민 10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을 병행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어제 대낮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에 대해 잠시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혐의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입니다. 지금까지 A씨는 자신의 피부질환과 관련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아직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동시 투입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 이병철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2: 그 불만을 있는 병원 측이 아닌 일면식 없는 복합상가 가서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도 아닌데.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대상을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고 나보다 좀 힘없는 사람, 힘없이 모이는 사람을 골라서 했다.
1: A씨는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정지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19살 여성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크고 작게 다친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6명은 여성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와 범행 현장에서 난동범을 제압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의 포상을 건의했습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0: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53살 박용수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 등 신상 정보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 사고가 난 금융사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도 10만 건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오늘 과기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신한은행 사고 이후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는 모두 1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은행 외에도 DB저축은행과 산흥캐피탈 등 5곳이 추가로 보고됐고 가상자산업권에서는 고팍스 운영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10만여 건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같은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부 금융사의 보안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8일까지 555개사의 금융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130개사에서 보안 패치 등 시스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고객 수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AI 공격은 AI로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5: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
0: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된 이른바 경력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전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정원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6: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이 경력금 어떤 돈이에요?
6: 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두 12억 9,900만 원을 경력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 원 안팎, 처장은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이를 부적정 사례로 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는데 이 돈의 성격을 두고 국감에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0: 네, 여권은 이 경력금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6: 네, 여권의 핵심 공세 지점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감사

0: 대법원장도 국감에서 인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1: 네.
2: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대법원 행정처장에게는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3: 재정법 위반입니다.
0: 네, 다만 정작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건 법령에 없는 정기적 경력금 지급을 금지한 대법원 자체 지침입니다. 결국 따져야 할 건 돈의 실질인데요. 경력금은 성과에 따라 주는 경비라 매달 비슷한 금액을 줬다면 사실상 보수를 얹어준 것이고 예산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집행 지침이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만큼 넓게 보면 법 위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말대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0: 네, 전임 체제부터 지급된 건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말 취임했는데 그 전해인 2022년에도 3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오래된 관행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침 위반 문제가 이어졌고 감사원 지적 후에도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진보당 손설 위원 지적 잠시 들어보시죠.
1: 네.
4: 제가 7, 8, 9월 그래서 경력을 어떻게 바꿨냐라고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에 받은 건데 보시면 대법관 1인당 월평균 계속 1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1: 네, 손솔 의원 지적 들어보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달랐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5: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6: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네. 못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경력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0: 감사원도 회계 서류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집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위증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점도 진실 공방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1: 네, 이 문제가 혹시 뭐 횡령이나 국고 손실 같은 그런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일단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횡령과 국고손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여권은 대법원장이 최종 지급 결정권자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법조계에선 국고에 손실을 끼칠 걸 알면서 돈을 집행했다는 고의까지 입증해야 해서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 네,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아직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이제는 우리나라를 앞지르는 걸까요? 박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최근 CXMT는 연말까지 차세대 기술을 기반 삼은 서버용 DRAM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품을 수직으로 쌓아 현재 상용화된 제품 대비 집적도와 성능을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해 조만간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아직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 속도가 한국 기업들을 위협할 만큼 빨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CXMT가 예고한 차세대 DRAM은 제조 공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만큼 발표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학과 교수입니다.
8: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7: 미국 월가에서도 CXMT의 기술 개발 발표는 허구에 가깝다는 혹평도 나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전장과 동일하게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66% 내리며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9: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 살펴볼까요?
10: 이건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 아니었어? 입니다. 한국이 유선 인터넷 속도 순위가 세계 22위까지 미끄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오, 그래요?
10: 네, 인터넷 속도 측정 업체 우클라의 스피드

0: 사이즈 테스트 글로벌 인덱스 발표 내용인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유선, 그러니까 무선 아니고 유선만입니다. 네네.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중화값이 초당 251.33메가비트로 세계 22위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는 세계 1위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자타공인 IT 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상을 뽐냈죠. 그런데 10년도 채 안 돼서 대거 역전을 허용한 셈인데요. 1위는 초당 462.5메가비트를 기록한 싱가포르였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칠레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 국가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베트남이 8위, 태국이 9위에 올랐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기가바이트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싱가포르가 약 17초, 베트남이 약 27초면 이 다운로드가 끝나는데 우리는 32초가량이 걸리는 겁니다. 네. 한국의 모바일, 이번엔 모바일인데요.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6위로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무선망 중심의 이동통신 인프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선망 이 고도화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개인별 가입 요금제 환경 그리고 이동형 와이파이 수치 등이 좀 섞여 있어서 기술력 자체의 격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 전반을 차분히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점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 그러게요. 이게 IT 강국이라는 그런 익숙한 이름표에 우리가 좀 안주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0: 이번엔 일본인데요. 한때 그 미국 턱 밑까지 쫓아갔던 경제대국 일본이 67년 만에 마주하게 될 성적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죠. 내놓은 최근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내년에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인도와 영국에 연달아 추월을 당하면서 세계 4위에서 6위로 두 계단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전망대로라면 일본이 세계 6위로 밀려나게 되면 전후 그 고도성장기 이전인 1960년 이후에 무려 67년 만의 일입니다. 일본은 그 1968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2010년 중국에 밀려 3위가 됐고 2023년에는 독일의 3위를 또 내줬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년 명목 GDP가 4조 4,67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영국보다 낮은 성장률에다가 엔화 약세가 길어지면서 달러로 환산한 이 경제 규모가 줄어든 점이 순위 하락을 크게 앞당겼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한국의 내년 명목 GDP는 약 2조 5,395억 달러로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IMF는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3%, 내년은 2.8%로 비교적 견조하게 내다봤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지옥철로 악명이 높죠. 서울 그 지하철 9호선 출근길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6일부터 출근 시간대 9호선 열차 운행을 총 8회 늘리고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직행하는 간선 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출퇴근길에 이 동선에 맞춰서 좀 맞춰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요즘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 적응하느라 더욱더 피곤하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9.3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더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 대구 7도, 광주 8도, 서울 10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더 낮게 강원도와 충북 남부의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원주 21도, 청주 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오늘보다 좀 더 높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구름 많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 내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일인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또 한 번 가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고 풍부한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면서 인선 배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주용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란에서 오늘 국정감사 주요 장면과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 혹은 공의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거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샷 보내실 곳은요.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병원 유료 문자 샵 하나둘 하나둘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선정을 해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0: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하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서울세.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S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고생 많으셨죠? 네, 듣고 있는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고요. 예, 많이 들어주세요. 자,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힘차게 나와주셨고, 자, 김조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 김유정 의원님이 의상이 가을 추추합니다.
4: 네, 추가 대세죠 요즘.
2: 예, 추가 아, 대세요.
3: 추가 대세요. 아 싫어 근데.
2: 아 가을추.
3: 아 난 싫어.
2: Autumn. Autumn in Seoul. 예, 그 이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예, 우리 기술 감독님 웃으시는데. 자, 오늘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아 이제 정치인들이 거론되다가 정치인 출신이긴 하죠. 정치가 묻긴 했는데. 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을 했습니다. 발표 장면을 일단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이제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1: 예. 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마지막 실장으로서 브리핑한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1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1: 내일.
2: 국세청에서 30년간 근무한 정통 세무관료라고 합니다.
1: 예.
2: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거쳤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들어왔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렇게
1: 예.
2: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경험했다라는 점이 또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예.
2: 특히나 대통령이 국세청의 성과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점도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1: 예.
2: 대표적인 게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세금 징수가 꼽히는데요.
1: 예.
2: 대통령이 말보다 결과를 강조해온 만큼 정무형보다는 실무, 성과형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선택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강훈식 실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한 마음으로 이제 브리핑을 한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자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뿐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짧게 좀 평가해 주실까요? 김희정 의원님부터.
3: 우선 강우식 비서실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 499일.
3: 예, 재충전 후에 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뜻밖의 인사였어요.
1: 예.
3: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회자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1: 그러니까요.
3: 아마 현역 의원은 어려울 거다.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1: 예.
3: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중량감 있는 인물로 민심을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1: 그렇죠.
3: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예상은 빗나간 것 같고요. 다만 이분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 뭐 이거 지금 성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또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인사는 국무회의에서 누구를 칭찬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팁도 얻은 것 같은데요.
1: 예.
3: 뭐 행정관료 출신이니까 이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1: 아니기를 바란다는
3: 아니기를
1: 말씀.
3: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로 또 보여줬던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했고
1: 예.
3: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일을 했었고 하니까
1: 예.
3: 뭐 그런 인연들도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 자리의 무게감을 알고 계시겠죠. 최초의 국세청장 출신의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비서실장의 모습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예. 그 국세청에서 일 잘한 거는 청장도 뭐 일 잘했겠지만 그 구세청 조사관 공무원들이
3: 그렇죠.
1: 일
3: 예.
1: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3: 그렇죠.
1: 저는 뭐 국세청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우리 조사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다. 칭찬드리고 싶고. 자, 우리 김재혁 최고님.
4: 아니 이제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근데 뭐 펜 한 자루에서 시작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이 얘기를 하는데 확 깨더라고요.
1: 펜 한 자루 없이 시작한.
4: 아니 도대체 이거 과공은 비례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과잉 광고하면 역효과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펜 한 자루에서 시작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라고 승인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4: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떠나가는 자리에서 뭐 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한 건 알지만
1: 예.
4: 강훈식 실장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그래서 좀 비판하기도 좀 그런데 좀 너무 과하셨어.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보고
1: 예.
4: 그다음에 이 인사를 보면서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1: 왜요? 왜요?
4: 아니 체납된 세금을 잘 걷어서 칭찬을 해줘서 선박왕 돈 잘 뺏어서 그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킵니까?
1: 예.
4: 비서실장은요
1: 예.
4: 대통령의 버금가는 정무직이에요.
1: 그렇죠.
4: 고도의 정무직입니다.
1: 청와대 넘버 2.
4: 아 그렇죠. 왜냐하면 뭐

0: 그 총리가 있지만 총리는 행정 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의 모든 정무적인 그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휘하의 수석들을 거느리면서 방향을 끌어 나갈 최고의 정무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금 잘 쥐어짰다고 그래서 그분을 지금 비서실장을 시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망가진 그 케이스를 그대로 가는구나. 윤석열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 김대기 그 비서실장 그다음에 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다
1: 기재부 출신
0: 관료들 출신인데 이 관료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관료들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개 숙이고 그냥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1: 반론을 그게 안 하고
0: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분 저 임광현 씨 저 국세청장을 실제 시켜놓은 거는 나 듣기 싫은 소리 이제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야 누구를 좀 보내면 그 사람이 좀 쓴소리를 할 텐데 라고 했던 사람들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관료 출신을 앉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아 대통령이 그 공격을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많이 외롭구나. 많이 외로우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또 여기다가 쓴소리하는 사람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사근사근하고 잘하고 이런 애가 필요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야 나라가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뭐 임광현 실장의 캐릭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돼 간다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어떤 좋지 않았던 사례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잘 하시려고 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또 이 얘기는 이따가 놓고 때는 시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짚고 다음 이슈. 자, 강경화 주미대사 이분이 이제 북한의 그 지뢰 폭발, 지뢰 도발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분명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대통령이나 사실 불의의 사고라는 워딩은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통일부도 설명하도 온도차가 크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주미대사가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에서 열렸던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유실된 게 아니라는 것은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한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매설이라는 행위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이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지뢰가 맞다는 사실과 북한이 우리 장병을 공격할 의도로 설치했다. 이거는 별개라면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강대사의 이번 발언과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 관련 논란을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또 이게 발언의 입장을 냈네요. 별도로.
3: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려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지뢰가 MDL 이남에서 발견돼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사실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표현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맥락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청와대 입장을 강대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또 외교통일 라인에 좀 시각차가 미묘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주미 대사관 얘기는 컨텍스트가 다르다, 맥락이 다르다, 좀 잘 좀 판단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언어영역 시험도 아니고 국민들 직관적으로 다 판단하시는데 아 이거는 좀 좀 뭐라고 드리기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비한 별대 TF를 꾸린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3: 네, 또 이게 또 시기가 좀 공교롭긴 한데요. 청와대가 지난달 말에 한미 정상의 골프 회동에 대비한 실무 TF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팀장, 또 국가안보실과 경호처, 문화체육비서관실, 외교부 관계자 등도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대면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직접 일정을 잡아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때 라운딩을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라는 건데,

0: 요. 예. 물론 실제 골프 일정이 픽스가 돼가지고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TF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의 라운딩 사례를 살펴보고 있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USA 모자처럼 KOR 아니면 태극기가 들어간 모자를 쓰는 방안 또 여기에 프로골퍼가 동반하는 방안 이런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1: PGA 출신이라든지 혹은 LPGA 출신 그 메이저대 우승 경력에 있는 분들이랑 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0: 예. 확실히 좀 골프에서 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1: 예. 아이, 뭐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자, 일단 우리 김준혁 최고께서 지금 벌써 부릉부릉 하시는데. 자, 액션.
2: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골프 치는 거는 칠수가 있잖아요. 아베도 예. 쉬었고. 예. 뭐 칠수도 있는데. 그걸 무슨 TF를 만들어서 합니까? 아, 진짜 좀 우리 세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예. 그 거기 있는 사람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앉아서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골프 치는데 그걸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12월 달에 있는 거를 지금 모여서 회의하는 게 그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1: 예, TF 할 수 있죠. 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 아니,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네. 심리 상태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1: 불안하죠. 11월 4일 중간 선거.
2: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이 정말로 트럼프가 입이 쫙 벌어지게 골프를 잘 치면 트럼프는 그 약간 파시스트 기질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납작 엎드려.
1: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2: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와 원더풀 뭐 이러면서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아예 못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베처럼 치다가 그 방카에서 자빠지고 이러면 트럼프가 낄낄대고 웃으면서 말이야. 아, 뭐 너 나보다 못 치고 말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뭘 갑자기 뭐 한두 달 레슨을 받아갖고 그 타이거 우즈처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 일부러 못 치는 척도 하고 지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2: 무슨 그걸 뭐 TF팀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리고 하려면 조용히 하든가. 그걸 왜 알려지게 해서 그 예. 보는 국민들이 그 억장 무너지게 하십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TF 했다는 건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과거신 기자. 이게 청와대가 발표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언론을 통해 어디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0: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아. 과정에서
1: 그 이제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네. 아, 골프 쳐야죠. 골프 치고 또 이제 골프 한번 라운딩 돌면 한 반나절은 쓰잖아요. 4시간 5시간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이게 대화를 하면서 네. 그죠?
3: 할 얘기가 많잖아요.
1: 할 얘기 많잖아요.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서 진짜 이거 하면 같은 편 되고 이 사람하고 사업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3: 그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네. 그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뭐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정보협력 한미 간의 정보협력도 조금 이상지고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핵잠수함 포함해서 할 얘기 많잖아요. 알래스카 LNG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런데 뭐 TF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걱정이 이러다 골프 못 치면 어떡해요?
2: 그렇죠.
1: 아, 약속 안 잡으면 네. 라운딩 안 잡아주면
3: 네.
1: 아.
2: 그럴 수도 있죠.
3: 몇 번 거론은 했는데 예. 중간 선거 결과에 또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1: 참패하고
3: 나면 내가 지금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1: 예.
3: 어떻게 그 상황이 이어질지는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1: 예.
3: 또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2: 앵커님 잠깐만요.
1: 예.
2: 여기 어떤 분이 댓글을 달면서 예. 계속 저한테 명품 뇌물 받은 김종혁이라고 데이빗 현덕 킴이라는 분이 계속 올리거든요.
1: 아 사실 관계 허위 사실입니다.
2: 아, 이거 예. 너 무슨 명품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1: 예 죄송합니다.
2: 아니 왜
3: 동명이인
2: 왜 이렇게...
3: 누가 있나요?
2: 예?
3: 동명이인 누가 있어요?
2: 모르겠어요.
3: 또 다른?
1: 예.
2: 아니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저희가 그냥 그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제작진이 판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쾌하지 마시고 예 가려드릴게요. 예
2: 명품 뇌물을 받았다고
3: TF를 만들까요? 대처하는
1: 이분이 아까 방송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 저희 또 이제 이슈에
2: 집중.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딴 건 예, 몰라도 예. 비판을 하거나 너 네 예. 평론에 뭐가 틀렸다라든가 이러시면 되지만 예, 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무리 댓글을 네. 다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0: 우리 김주영 최고님이 정말 점잖은 분인데 요거는 진짜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인데 김민석 당대표가 오랜만에 이제 또 목소리를 더 크게 냈는데 인내 한계가 왔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 인내 후에 뭘 하겠다는 말씀이죠?
1: 일단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0: 지급한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안에 탄핵이 정말 포함되는 건지 이걸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이 그동안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조국 신당도 반응이 나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뭘로 고발을 했어요?
0: 네, 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격려금 때문이었습니다.
1: 예.
0: 혁신당은 국민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의혹도 국회에 제출한 관련 답변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함께 문제를 삼으면서
1: 예.
0: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1: 자, 김민석 대표가 이제 한계, 인내 한계다 언급했는데 자, 김주영 의원님.
2: 네.
1: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2: 근데 사실은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도 필요하다면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라는 아.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1: 어.
2: 여기도 인내의 한계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언뜻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1: 예.
2: 탄핵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야 100번도 탄핵했죠.
1: 예.
2: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그 대법관들에게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나눠준 거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2: 그런 걸 걸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조국 혁신당이 일단 선수를 쳤네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의 이야기만으로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네요.
1: 예, 김민석 대표 좀 많이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김주혁 최고.
3: 그 민주당에서는 네. 그 대법원장한테 불러놓고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감할 때 1억 몇천만 원어치의 포도주를 사다가 혼자 드셨냐 집에다 사놓고 드셨냐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예.
3: 저는 술 안 마십니다.
1: 한 방울도 안 먹는다.
3: 한 방울도 안 마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1: 예.
3: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0%를 김명수 대법원장 때 샀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그 부분들을 뭐 선물을 하든가 이런 걸로 산 건데 그런 식으로 뭐 1억 몇천만 원 그러면서 그때 기억나는데 그 뭐야 그 포도주들의 사진들을 쫙 보여주면서 아 이런 걸 갖다가 집에다 쌓아놓으셨냐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그거 뭡니까? 그거 지금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 70% 그러니까 4분의 3을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 샀다라는 것들이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라도 했습니까?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예를 들면 어디든지 업무 추진비를 쓰면서 그때 대법원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제 카드 가지고 가서 법원행정처에서 뭐 격려금을 주든가 무슨 뭐 그걸로 밥을 사든가 그러면 가서 인사하고 오는 이런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예.
3: 그거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지금 닥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야 우리 말이야 이번에 돈 얼마 좀 써야 되니까 한 100만 원 써야 되는데 인원수 한 12명으로 불려. 6명 먹는데 그러니까 한 20명으로 불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업치비를 빼돌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기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있습니까? 더구나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몰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온당한 겁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1: 예.
3: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이 부메랑 돌아옵니다.
1: 김여정 아니,
2: 선전선동 뭐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거는 법인카드 이야기고 내가 나중에 참석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1: 예, 회식.
2: 뭐 직원들의 소망. 예. 소망은 개인 카드로 이루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업무 추진비 이야기는 매달 200만 원씩인가를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하고 이게 섞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헌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법인 거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3: 저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지만 대법원장이 야 우리가 불법으로 대법원 뭐한테 대법관들한테 돈을 나눠줘라고 지시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2: 아니
3: 그 예를 들면 그 이전에 관행적으로 그것들을 해왔는지 국민들 모르게 예를 들면 선관위에 있는 나간 분들한테도 보니까 뭐 돈을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예. 걸 지금

0: 그걸 지적하는 것들은 맞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조이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또 다른 악마화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별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1: 거예요. 아니 그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결재권자가 조이대 대법원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 얘기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땅히 결재권자는 대법원장이 맞겠죠. 그렇겠죠. 본인이 업무 추진비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뭔가 악마화하거나 몰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 자 여기까지 하고 세종으로 옮기린다고 또 있네요. 자, 짧게 전해주시면.
3: 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예. 남아있는 소속기관 44곳 정원 기준으로 9,929명인데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옮겨서 31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2: 예.
3: 일단 임차에서 청사를 빌릴 수 있는 곳들 먼저 27개가 가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다 짓고 나서 31년까지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아, 여기 근무를 하면 다 이제 세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청사가 완전 이전하게
2: 완전 이상이 되면 장관도.
3: 그렇죠. 네. 그래서 장관을 보좌해야 될 많은 공무원분들도 다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죠.
2: 약 만 명이고 네. 공무원만 약 만 명이고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면 약 4만 명이 될 수도 있겠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네. 한다면 짧게 해주세요.
0: 아니 뭐 저는 뭐 너무 전격적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세종시로 그 수도를 옮긴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행정적인 기능을
0: 네, 행정 수도가 지금 보면은 그분들 거기 안 계시잖아요. 목요일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거 만들어서 올라와서 금요일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금토일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어느 조사에선가는 세종시가 만들어져서 매 해마다 몇 조에 지금 돈이 날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세종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로 재미 좀 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거를 그렇게 가지 말고 과학도시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그냥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민적인 합의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완전히 직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2: 예.
0: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들 얘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나 그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2: 예.
0: 그거 무조건 갑자기 여기서 있던 직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뭐 옮긴 다음에 니네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글로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많은 부처를 갖다가 그렇게 옮기는 것들 그래서 적어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청회라든가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합의 같은 걸 얻어냈나요?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가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가고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 옮기지 않기로 했던 외교부, 국방부, 뭐 통일부 등도 이제 법을 고쳐서 옮겨간다라는 예.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2: 예.
1: 특히 이제 외교부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는 용산 대통령실 만든다고 지난 정권에서 밀고 밀렸다가 네. 이제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또 세종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외교부는 100개 넘는 외국 대사관들이 다 서울에 공간. 있잖아요. 네. 공간들이. 그런데 이게 외교 단지를 만들어주나 뭐 이런 것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2: 그러니까.
1: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 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계획 발표인데 그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0: 외교부는 내려가고
2: 예. 예.
0: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은 다 여기 존재하고 그 사람들도 다 글로 옮겨야 됩니까?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2: 일단 계획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짚고 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0: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4: 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 노컷 대련 시간. 네, 오늘도 소개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금 의원님은 아주 일찍부터 약 한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6: 아, 예, 여기 목동이 많이 막혀서요. 예. 일찍 와서 책도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5: 네, 조용하십니다.
6: 예. 빵도 주고.
5: 네. 지하에 문고 있어요.
4: 아, 네. 예, 문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에 앞서서 약간 그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벤트 소개 한번 해주세요.
7: 네,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라디오나 유튜브 청취 인증샷 또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샵 1212,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한판승부 제작진이 준비한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꼭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보내주세요. 이야.
4: 아니 그 우물정 하나들은 헛들 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원투원투는 야 기발하네.
5: 김유정입니다.
4: 김유정입니다. 예, 야 예. 방송을 하시도 잘하셨어요.
5: 이명 박근혜를 만든 김유정입니다.
4: 아 예. 워딩에
7: 저에게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 이명 야, 박근혜.
4: 네. 역시 대변인 천직 대변인.
8: 못됐어 아주.
4: 못됐어. 자 일단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이 됐습니다. 아, 임광연 국세청장 깜짝 인사였는데. 이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우리 김태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6: 예, 뭐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뭐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자기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뭐 변호인의 뭐 매형이니 뭐니 얘기 나오지만 그런 거랑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은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지금 위기 저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정부가 상당히 위기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총리도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4: 그렇죠.
6: 예, 이 비서실장까지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기 친남을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거를 다 이 저기 저 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도 서영주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 기사를 보고 미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인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데. 근데 지금 임광연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성과 일을 잘해서 상을 줬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왜 지금 시점에 국세청장 하던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켜야 되는지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야말로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4: 지금의 태평성대

0: 야,
1: 예.
0: 한마디로. 자, 그래도 맥을 짚으세요, 맥 소장님.
2: 참, 뭐, 제가 이 인사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0: 예.
2: 얘기를 하거나,
0: 예.
2: 아니면은 당에서나 청와대에서 낸 논평 정도를 내는 게 당연지사일 것 같은데,
0: 예.
2: 한 가지. 이분이 비서실장으로 온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매우 잘해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장 할때그 조직에서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0: 장악력?
2: 장악력과
0: 아.
2: 그 쥐어 짜내는 능력.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참모들은 이제
0: 죽었어요?
2: 일하느라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떤 비판하거나 지적할 부분은 없다.
0: 예.
2: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이력을 보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을
0: 21대 국회에서 잠깐
2: 해봤고, 뭐
0: 비례대표.
2: 참여정부 때도 행정관으로서 청와대도 약간 뭐
0: 아.
2: 일을 해봤었고,
0: 예.
2: 또 국세청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호흡도 맞춰봤고.
0: 어.
2: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의 뭐 자질이 부족한 부분들은 없어요.
0: 어,
2: 다만
0: 다만.
2: 지금 비서실장의 인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0: 예.
2: 대통령이 몰랐을까? 근데 선택을 한것 같아요.
0: 아하.
2: 저는 사실 이번 인선은 정치적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판단 같아요. 그냥 일로서 승부를 보고, 지금 국정 성과로서 뭔가를 국민들한테 좀 보답함으로써, 또 평가받음으로써 지금 정치적인 이 어수선함을 극복해 보겠다는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쉬움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인사는 만사란 말 있잖아요. 이세 가지 측면이 있죠. 인사가 국민이 보는 시각이 있고, 당내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자 직접 일을 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있죠.
0: 예.
2: 근데 이번에 이 비서실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신 게 아닌가.
0: 벌써 이제 지금 안철수는 대장동 패밀리 보훈 인사의 결정판이다. 근거는 임광현 실장의 처남인 이모 변호사가 대통령의 대장동과 대북송금을 변호인을 했던 분이다. 헌재 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임광현 실장의 부인이 아내 역시 복지부 출신인데 미국 휴스턴 총영사를 발탁이 됐었다라는 것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성남, 경기 성남 라인에 이은 것이다. 얼굴 마담이다. 경기 성남 경기 라인에 얼굴 마담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이게 논란이 될 거를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알았을
0: 알았을
1: 겁니다.
0: 텐데.
1: 근데 지금 아주 좋게 해석하면은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짜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실 수 있,
0: 쥐어짠다.
1: 쥐어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93년도에 처음 공무원이 된 이후로 한 30년 중에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그런 능력이 강한,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0: 왕
1: 비서실장
0: 비서실장.
1: 하시면서 뭐 주말도 근무해라, 라면 먹고 해라, 뭐이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임광현 비서실장이 얼마나 잘할지 몰라도 거기보다 넘지는 못할 텐데,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그 정무적인 기능을 못한 거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0: 최소한.
1: 쓴소리도 하고 어르신이라고 모시기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성숙 총리도 임명될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쥐어짠다. 아주 밑에 힘들 거다. 그 사람들은 밑에만 쥐어짜지 위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이랑 비슷한 시각일 거예요. 그 어르신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땐가. 정말 왜왜 이거 저 박근혜 정부 비슷해집니까? 이명 박근혜.
0: 자, 예. 자, 김조 최고께서.
3: 아니, 근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0: 행정.
3: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아까 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총리 한성숙, 비서실장 임광현 뭐 이렇잖아요.
0: 예.
3: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일이라는 건 사실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리더십으로서 이각 부서의 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세금 잘 받아내고 잘 쥐어짜는 거, 이게 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대통령이 도대체 일을 잘한다는 걸 뭐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 성과.
3: 네, 성과라는 게 뭐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세청장은 세금을 잘 받아내는 거
0: 예.
3: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0: 예.
3: 그다음에 무슨 다른 뭐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만 예. 그러나 청와대는 종합예술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0: 만들어주는 게 본인들의 목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야당 패널들도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했지? 예. 근데 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할 얘기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김정은 최고위원님, 여당 패널입니다.
2: 예, 여당 패널입니다. 아, 죄송해요.
3: 아, 저 야당 패널을 찾고 있었어요.
2: 아, 예, 야당 패널.
0: 내가 야당이지. 예.
2: 자, 여당 패널.
1: 김대중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김종건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격 인사는 아니어도 예.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예. 적어도 오 할 수 있는 그런
2: 깜짝
1: 예, 오 진짜 의외인데
2: 한 2주 넘게 발표가 안 됐기 예, 때문에
1: 한 20일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예. 오 어. 진짜 의외인데 뜻밖인데 너무 괜찮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서영주 소장님이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일 잘하는 사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정치적 고려를 했어야죠.
0: 당연히 해야죠.
4: 당연히 해야죠.
1: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한 건 정치적 고려입니다.
2: 여당 패널이세요 좀.
1: 야당 맞네요.
2: 내용상으로 야당 패널이야.
0: 맞네. 야당이네 지금. 이게
3: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2: 충원을 하는 거죠.
0: 네.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
1: 그래서 지금 시점은 필요한 게 그런 정치적 고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런데 임강현 실장이 또 의원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당 내부 인사들하고도 또 그 교류가 있잖아요. 인적 네트워크도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점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2: 예. 자, 떠나시는 분 강원식 실장 499일 했습니다.
3: 고생했죠.
2: 향후 행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맥을 짚으세요.
3: 전 사실상 강원식 비서실장의 이 그 비서 그 실장 499일을 보면서 네, 네. 야, 저 대통령이 X에 올린 것처럼
2: 훈식이
3: 정말 훈식이형 별명이 돼버렸죠. 훈식이형이. 근데 이 황무지 같은 그 지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프란폭이 없던 이 정부에서
2: 볼펜 한 자루 없었던
3: 그러니까 프란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2: 아,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의 경제 자체, 정치, 헌법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 지금 다시 회복하는데 대통령과 예. 동고동락을 했다는 부분들. 예,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원유대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아, 외교적으로나 또 대통령.
2: 원유대사.
3: 원유대사. 아, 아.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바삐 예. 지냈고. 예. 정무적으로도 청와대 내부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걸로 저는 또 따로 개인적으로 듣고 있어서. 예. 야, 역시 강원식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남다른 그 업력을 쌓았구나라고 평가를 했어요.
2: 했어요.
3: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 개인적으로. 아. 근데 강원식 시장은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했겠죠.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서실장 생활하는 걸 보면서 아, 총리 수업을 하나? 아하.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아. 굉장히 대통령이 좀 아끼고 그의 업무 자체가 아하. 총리직을 수행하는 정도의 수준에 예,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예. 이번에 인사 실패로 있어서 책임지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조금 안타까웠다. 그런데 마지막에 짧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 잘 된다. 믿고 응원해 달라라는 것이라서
2: 예.
3: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책임지고 떠나는 모습 아하. 고생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2: 예예. 예. 자, 금태수 의원님이 계속 먼 하늘을 바라보시는.
5: 아니, 저는 강원식 비서실장하고 옛날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 지금도 네네. 뭐 나쁜 사이도 아니고 능력도 그렇죠. 있고 사람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5: 그리고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서 이건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아, 그건 저도 좀 이상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사이고 말이 아.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예.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2: 예,
5: 근데
2: 예.
5: 처음에 일 잘하는 정부 이걸 내세웠지만 과연 그동안 된 게 뭐 있나. 오늘 인사 나와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도 지금 저렇게 돼 있고
2: 예.
5: 뭐 외교고 뭐고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3년 반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건가.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저 정무적인 결정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 어떤 저 이 체계적 시스템이 서 있나. 청와대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안 보여요.
2: 아.

0: 거기서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인사를 비롯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1: 이게 걱정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 보수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2: 예, 예.
1: 근데 만나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되게 싫어해. 근데 막 되게 공격을 하다가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비판이나 공격의 수준을 넘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 야, 이러다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준. 야, 이거 뭐 한미동맹 70년 만에 이거 다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다음에 경제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주식시장만 완전히 너를 뛰던데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산, 전셋값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가 국민이 이제는 정권을 걱정하고 국민이 그 집권당을 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걱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집권당을 걱정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지금 오늘도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2: 예.
1: 네? 그러면서 도대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정부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제가 예.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예, 해주세요. 예.
3: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민이 걱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민이 국가를 걱정한다 하는데 그거는 김종혁 최고께서 만나는 일부 국민 같고요.
1: 맞아요.
3: 저는 사실상 그 이
1: 내가 만나는 사람들
3: 예, 뭐 한미동맹 70년 깨지는 거 아니야?
2: 예.
3: 그렇게 생각도 아주 일부분이에요. 지금 휴미터 남아서 계속해서 그냥 동맹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는 사실이다. 마치 그게 깨지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야당에 저는 좀 서운하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2: 두 번째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 그렇죠. 것처럼
3: 그다음에 그 저는 좀 어수선한 부분을 인정해요. 집권 여당과 현 정부가 지금 집안 내부의 갈등 때문에 어수선한 것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저도 답답해요. 이 어수선함을 깨트려야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들 많아요. 지표가 물론 물가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사실 뭐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0.6에서 3.7로 뛰었어요. 이게 실물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코스피도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2천에서 지금 6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2: 예.
3: 그다음에 국가 세수결손 보세요. 지난 정부 50조 30조였죠. 이번 1.8조로 확 줄였어요.
2: 예.
3: 이렇게 재정건전성이나 지표들은 좋아지는데 이런 거를 알릴 수 없는 게 이 집안 싸움 때문에 어수선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2: 어수선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오늘 이제
3: 또
2: 김민석
3: 나왔어요?
2: 예, 또 나왔어요. 김민석 당대표가 신천지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아, 신천지 오랜만에 얘기하시는데 조직적인 입당 의혹이 있다.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의미 있는 직원들도 축적했다. 한동안 조용했던 정청래 의원이 또 등판하시는가 하면 또 친청계 최고위원들 조사를 공개하라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서 사실 신천지 이제 의혹을 다시 꺼내는 건 친정청래계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이거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금태섭 의원님.
0: 이거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이제 예. 민주당에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은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약간 희망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잘 왜냐하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네. 이걸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고 뭐고가 아니라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된다.
2: 예.
0: 그러니까 강경파에 휘둘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는 이게 꼭 신천지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집단으로 가입을 시켜서 이용해 먹는 게 문제잖아요.
2: 예.
0: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당내 갈등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이런 발표를 하고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누가 이거 한 건지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형국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누가 둘 중에 어느 쪽이건 다 민주당인데 지금 이런 현상 정당을 이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저 최근에 비명행사나 뭐 전에 뭐 박용진 의원 때나 이런 일들을 보면
2: 예.
0: 이 당의 어떤 그 의사결 특히 이제 저 이 경선 구조 같은 게 대단히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저 서로 당권을 잡으려는 쪽에서는 뭐 신천지도 집어넣고. 뭐 사실 신천지라서 문제가 되는 건 만약 불교도를 집어넣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교회에서 집단으로 한 별 문제가 없는 건지
2: 예.
0: 이거 당이 지금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지금 같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0: 지금 이 시스템을 놔두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걸 끝까지 들어가면 양측에 다 잘못이 나올 겁니다.
1: 아, 왜냐하면 신천지도 네. 신천지도 문제인데 네. 이게 뭉텅글 몇만 명 단위로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일하게 큰 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도 신천지는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김유정 의원님.
2: 그래서 저는 딱 얘기 듣고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1: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2: 네, 반명 분열주의 신철지 얘기를 이제 김희석 당시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수사를 하고 있다 얘기는 들었는데 뭐 몇십 명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자체 조사 결과가 그거하고 굉장히 상이하게 일단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래서 이게 자충수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부에서 이렇게 자체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해야죠.
3: 수사해야죠.
2: 수사해서 결론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 통일교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떤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파악은 안 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1: 예.
2: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래 몇 명은 있었대 내 말이 맞지? 맞았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1: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정황이 있다.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아 이거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한 거다 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2: 그러니까 그래서
1: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움을 보시면서 예
3: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에는 네. 국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3: 근데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른바 뭐 그 사이비니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종교 집단은 네. 다른 종교나 불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신도들은 서로 다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찍으세요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1: 난리가
3: 겁니다.
1: 나죠 교회에서.
3: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예, 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1: 예, 예.
3: 그래 아 우리 목사님이 뭘 누굴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 예.
3: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자 한판 승부 CBS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오늘 김주영 후보자 청문회 주요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비구름들 뒤로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더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한결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춘천 6도, 대전 대구 7도, 광주 8도, 서울 10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더 낮겠고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21도, 청주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오늘보다 좀 더 올라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대부분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만 수도권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2: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0: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율 조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샵 112 단문 50원 장문병원 유료 문자 청취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 중에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 드린다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보내주시고요. 프로님 칭찬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오늘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아, 이분 얘기 굉장히 오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오늘 청문을 했고 청문회 장면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예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 지지가 더 날카롭고 더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 영상 첫 번째 영상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그럼 다만 결재한 거죠. 정말 궤변입니다. 중수청장은요,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 다 기소했고 지시한 사람들은 같은 검찰 식구라고 기소를 안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당한 결정이었...
0: 예, 자, 굵은 후반부 남성 목소리는 김지호 후보자 목소리고 그 앞에 여성의 목소리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고 그 앞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질의한 분 역시 김지호 후보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뭐 비겁하다고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정부가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자 맥수장님
4: 아니 여당 의원들도요 예. 우리 여당의 인사에 대해서
0: 이렇게까지
4: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저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1: 예.
0: 김수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너무 이제 뉴스의 중심에 됐던 게
1: 김지용.
0: 예, 김기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축에 중수청장 후보자가 얼마나 그 검찰 개혁을 후퇴시킬지는 모르겠으나
1: 예.
0: 그 우리 진영 내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김지용 오늘 후보자한테 좀 실망했어요.
1: 아, 그래요?
0: 좀 속된 말로 박력 있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1: 아까 박력
0: 아,
1: 더 박력 있게?
0: 그건 박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상황들을 확실하게
1: 더
0: 설명을 하고
1: 당당하게?
0: 당당하고
1: 아.
0: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직 내부에 있다 보니 조직 논리에서 제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반대 의견을 더 확실하게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 있어서 제 행동이
1: 올바르지
0: 조금
1: 못했다.
0: 아쉬움이 크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검찰개혁의 중추장 후보자로서
1: 아.
0: 반면교사 삼아서 뭘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1: 예.
0: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의 물탄도 술의 술탄도 이게 뭐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김용진 위원장이나 사실 저기 누구예요? 다른 의원들이 나서서 차현일 의원이요. 막 설명해 주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셔라 하면서.
1: 아.
0: 그래서 사실 이제 14일이 우리 진영 내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돼버린 중수정 후보자의
1: 예.
0: 청문회가 사실 털어지는 날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좀이 중수정 후보자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면 준비를 좀 확실하게 오셨어야 되는데
1: 예.
0: 순진해요. 순수해 보여요. 제가 봐서는.
1: 순수하다.
0: 순박하다고 해야
1: 자, 우리
0: 되나?
1: 검찰 출신이
2: 저는
1: 우리 예.
2: 이저 선생님 존경하지만 이 대단히 위험한 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조심하세요.
2: 실제로 김지영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1: 부당하게
2: 근데
1: 결정했다.
2: 부당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투가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어서 그렇지.
1: 유리하지
2: 내용은
1: 않았다.
2: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아까 나온 저 독직폭행 사건이나 저 출국금지 사건이 무죄 받았죠. 무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국회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 기록을 다못 봐요. 그
1: 그렇죠.
2: 과정에 이르는 것을 다못 봅니다. 그 결과만 놓고 이게 무죄 났으니까 니들이 처음부터 기소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수사기관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서영주
1: 소장님.
2: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2: 그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의 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때 정말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깡패지. 그게 무슨 수사기관의 장.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 지금 이 사건들에서 있어서 김지용 후보자가 주임 검사가 아니에요. 자기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결재 라인에 있었다느니 왜 반대 안 했다느니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대법관 청문회 하는데 자기 사건도 아닌 다른 판사 사건 갖다 얘기하는 것 같은 건데, 이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기 저그 그러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 참석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중립성 시비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굳어지다 뭐 저기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지만
1: 예.
2: 요 부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답변을 안 해야 됩니다.
1: 네.
2: 지금 이게 무죄 났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가 없다.
1: 우리 금태섭 의원님을 잠깐 보충 설명해드리면,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그 김학의 사건을 그 지난 검찰이 정말 수사 잘못했다. 아,
2: 그렇죠.
1: 검찰개혁에 빌미를 준 사건이라고 많이 비판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비판을 해오셨던 분이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 이렇게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2: 김학의 사건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사건이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은 그냥 무죄 난 사건이거든요.
3: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그 어떤 누구 저 장을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뭐 물어보는 건 당연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요. 그냥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민생이나 일반적인 삶과 관련해서 일반인들과 관계된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단지 그냥 물어보는 게 이거야. 너왜 우리 편안 들어줬어?
2: 맞아.
3: 그리고 왜너 상대편 조지지 않... 죄송합니다. 공격 안 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1: 예.
3: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 너왜 정치검사 안 됐어? 이거예요. 예. 너 모든 판단과 가치 기준은 정치적인 것들에 의해서 됐어야 되는 거고 우리 편은 편들어줬어야 되고 상대편은 공격했어야

0: 되는데 예. 너는 왜 그걸 안 했어? 라고 지금 닥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너 그때 그런 사건 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 안 했어? 이건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무더기로 달려들어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통과시키셨잖아요. 그랬더니 2심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당했습니다.
1: 관련자가?
0: 예. 김승원 씨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거 여러분들 다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럼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의 그 부인이 그 표창장 위조해서 딸 의전원 보내는 거 그거 가만히 있어 검사가 수사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정치검찰이 너 이런 거 수사하면 정치검찰이라고 그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서초동 몰려가갖고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플래카드 들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무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지금 이쪽에서 지금 그 정춘생 씨인지 뭐 그 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건 예. 너희들 빨리 정치검사가 됐어야 됐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가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저는 저 김기 아시는 부분 뭐냐면 지금 사법 형사법이 형사소송법 개정됐고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수사 과정도 많이 바뀌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소청에서 수사 개시 안 한 사건을 중수청이 인계 받아가지고 수사 들어갈 사건 엄청 많잖아. 몇만 건이라면서요. 네. 그럼 그 제도 안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할 거냐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국민 그 이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2: 금태섭 네. 의원이 얘기하신 네. 제가 이 김정은 후보자의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한 이런 네. 답변을 했어야 된다. 예. 내가 후회한다. 왜 그러냐면 이 청문회가 박정희 앵커가 얘기한 네. 그런 청문회였다면 네. 저는 김태섭 의원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아. 이게 정치적인 질문만 해요. 아, 친윤이냐 아니냐 그 당시에 맞아요. 이 네. 정치검찰들과 한 통속이냐 아니냐라는 아. 그런 대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만 이 청문회가 끝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정말 모범답안처럼 이거는 이게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제한됩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네. 이
1: 김지용.
2: 예, 김지용이 중수청장 후보자 될 때문에 예. 이 인사로 완전 파탄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을 지금 하게끔 하는 상황을 제가 비판하기보다는 예. 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냥 똑 부러지게 예. 기왕 이렇게 판이 깔린 거.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 자, 이제 됐어?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3: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거랑. 이제 우리 형사 절차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저는... 게 새로 생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변화의 방향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이게 되면은 이쪽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사실은. 김지용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의 메시지가 없어요.
2: 맞아요.
3: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생겼는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이게 공수처가 생기고 어떻게 해나갈고 그런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것도 그래요. 사실은 조금 법조계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게 그 선호가 없는 분들이 요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너무 인물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의원이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뭐 행정부의 수반이 총리라 그러시질 않나. 아.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의 장이라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이 격변의 시기에 이걸 끌고 나갈 만한 역량과 어떤 배짱과 이런 비전이 있느냐.
1: 실력.
3: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누가 김지용을 보고 우리 형사 절차에서 처음 생긴 기관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답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다들 얘기하듯이 앉아서 네가 우리 편 맞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4: 서영교 위원장이 가끔 말씀하시죠. 서영교 좀 이뻐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장 좀 이뻐해 주십시오. 오늘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예. 친윤 간별사가 한 명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친윤이냐 아니냐 그 떠도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인간으로도 안 본다 이런 얘기까지 떠돌았었잖아요. 아, 네. 김종 후보자에 대해서 아. 장모에 대한 뭐 수사 제기하.

0: 네.
1: 하면서 필요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40일 가까이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아, 그렇네.
1: 40일 가까이. 9월 8일 날 지명을 했거든요.
3: 한 달 내내 했어요.
1: 한 달 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좋은 가을 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은 없었어요.
3: 없어요.
1: 그러니까 쭉 그 의원들의 질문을 보니까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이제 별렀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3: 예.
1: 윤건영,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 근데 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성격 홍보석이 정말 구구절절 설명했던
3: 예.
1: 1, 2, 3, 4, 5 그 범주 안에 답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혹도 특별히 없었고 그래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 중수청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3: 예.
1: 인원도 다 안 채워졌다는데.
3: 인력 60%밖에 안 됐다면서요.
1: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3: 아니 금태섭 의원님이 만든 그 마크만 바꾸면 돼요 지금?
0: 아니 그리고 이번에 중수청 개청식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3: 네.
0: 그때 중수청장이 없었잖아요.
3: 네.
0: 중수청 차장이 그 기관의 대표입니다.
3: 어.
0: 근데 사진 찍는 걸 보면 행안부 장관이 가운데 있고
3: 네.
0: 당에서 나오신 분이 있고 중수청을 대표한 사람 맨 구석에 있어요.
3: 아.
0: 그러니까 지금 기관을 이게 이 기관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말 검찰을 대신해서 이 정치권을 헤쳐나가면서 사건을 할 기관인가? 정치권에서도 벌써 졸로 보고 있지 않나? 그 정말 참 참담합니다. 그 이제 김지용이라는 분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청문회에서 큰 문제 없었잖아. 임명하면 되지
3: 예.
0: 이렇게 할 수 있죠.
3: 예.
0: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형사 절차를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이 정도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임명해도 되는 건지 정말 그렇습니다.
4: 정치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0: 네.
4: 이제 완전히 금제가 풀렸잖아요. 우리를 건드릴 자 누구냐. 검사? 다 죽였잖아. 뭐 누가 건드려. 뭐 중수청 만들어놨는데 쟤들 우리 손에 있잖아. 그거 행안부 밑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네. 이게 경찰이다 하는데 아 경찰관들이야 승진 때문에 다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이고 옷 벗으면 또 변호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니까
3: 네.
4: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권력 뭐 우리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뭐 세월호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그 해양 경찰청을 없애 해경을 없애버려 갖고 그것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는데
3: 예.
4: 정치적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죠. 근데 지금 이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자기들은 만세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3: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또 주목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주목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당 의원들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 이분들이 주목받았는데 박덕흠 의원 이분이 던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볼까요?
5: 그럼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6: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5: 예.
6: 그 안 좋은 영향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크죠? 것 같습니다.
5: 예. 그다음에는 누구를 또 뽑아요?
6: 하여튼 뭐 윤석열과 그쪽.
5: 관계되는 분들?
6: 네, 그렇습니다.
5: 그렇죠? 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관계되어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해 있잖아요?
6: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진행자인데 진행자가 답을 다 얘기해 지금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아 제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7: 웃으면 안 돼요.
3: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지금 다시 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제 박덕흠 의원이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7: 박덕흠 부위원장께서
3: 부의장께서
7: 예. 실수 이게 너무
3: 원하는 대답이 있어.
7: 그럼요. 저 질의를 잘 못하시네. 이번 검찰의 제일 그 정치검찰 한동훈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3: 아, 그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7: 위원으로 해야지.
4: 그것도 법이라도 못하시는 거지 뭐.
7: 점잖게 들어가는 것 같고.
3: 점잖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이 부인입하면 또 1호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니까.
7: 김지용 후보자가 저래서 제가 이것도 여쭤봤다는 게 저럴 때는 딱 알아채고 정치검찰 1호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3: 네.
7: 민주당 여당 의원들도 이분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제 사담입니다만
3: 예, 예.
7: 하여튼
3: 정무감각이 없어?
7: 예,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0: 검찰을 해체시켜서 공소장과 중수청으로 뭐 누더기를 만들어서 이게 뭐 정치인만 좋게 만들어놨다고 비판하시는데 그런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왜 검찰이 문을 닫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검찰 내부의 것도 있지만 직전으로 돌아가시죠. 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두 사람 같은 정치 경찰들이 검찰의 문을 닫게 만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에 대해서는 알아서든 이제 평가가 되시겠으나 최소한 준비가 안된 부분도 비판은 받아야 되지만 최소한 검찰을 없앤 게 정치인들이 좋으려고 이걸 없앴다? 검사가 없으니까 이제 정치인의 세상이 됐다라는 비판은 조금은 논리비약인 것 같고요. 아, 솔직히 권력자는요, 검찰 있는 게 좋아요.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칼이니까.
1: 수사기소 할수 있는 검찰이
0: 아, 이
1: 있는 게.
0: 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체했다는 자체는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더 컸다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일 것
1: 자, 김종혁 최고께서 크게 웃으셨어요. 마이크 꺼졌을 때 엄청 크게
2: 아, 왜냐하면 저 답은 처음부터 정치 검찰 이유가 누굽니까 하면 한동훈입니다 이런 얘기를 원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윤석열 얘기를 하니까
1: 갑자기 놀랐어.
2: 근데 박덕흠 의원이야말로 친윤 굉장히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님하고는 또 사돈간이고 굉장한 친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윤석열, 그두 번째도 윤석열 이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1: 한동훈을 들어가겠네요.
2: 예,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했던 건데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관계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몰아붙인 건데 이게 도대체가 그 지금 김지용 그 중수청장 후보자 질에 대한 질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속이 빤히 보이는데 그 연기조차도 너무나 발연기를 해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 저 사람이 일부러 까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어요. 그래서 글쎄 그게 자기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박덕흠 의원님 그래도 막 명시적으로 막 티는 별로 안 내시는 분인데 친그 장동혁 게임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시는 그런
2: 선언한 거죠, 뭐
1: 선언을
2: 일단은.
1: 한 상황인 게 아닌가
3: 아니, 근데
1: 싶은데 국회 부의장
3: 박덕흠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저 장면 저도 낮에 보면서 정말 우리 형사사법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어느 정부나 저 중수청장이네가는 자기 가까운 사람 시키죠. 그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 시키고 꼭뭐 나를 봐줘라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저 김지용 후보자는 나오면서 하여튼 여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윤석열 한동훈 욕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저뭐 저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는 안 그러려고 그 선의를 믿지만 어떤 정부가 올지 뭐 윤석열 정부 같은 사람 또올 수도 있고 중수청장은 정치권에서 오는 압력을 막아줘야 됩니다. 옛날 검찰총장들은 청문회 할때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한쪽 편을 드는 모습을 안 보였는데 세상에 적이 서가지고 한동훈도 부정할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저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1: 수장이 저렇게
3: 수장이
1: 얘기한다.
3: 저러니까 저거 정 그러니까 저이뭐 대통령 가족도 수사해야 되고 때로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때는 내그 직업적인 커리어가 끝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럼 위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사실은
1: 외풍을
3: 그
1: 막아줘야죠.
3: 밑에서는
1: 다리를 걸고.
3: 신경 안 쓰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버티고 위에서 이런 그 위에서는 또 상징적으로라도 겉보이 남들 볼 때라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청문회부터 저렇게 기어 들어가면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저는 이뭐저 사람이 이재명 편이다 만다가 아니라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수사기관의 장을 가지고 네가 나 생각하는 나쁜 놈 돼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국정감사 때마다 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 사건 왜 이랬어? 그러면 아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진짜.
2: 그러니까 정치인들 만세인
3: 정치인들
2: 세상이
3: 만세하는
2: 온
3: 거예요
2: 거예요.
3: 지금. 저
2: 그러니까
3: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2: 일반
3: 저기
2: 일반 시민들이나 그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재판, 본인들의 수사 이런 것들 이제 무슨 사건 생기면 이걸 도대체 국수 그 국수본으로 가져야 돼. 예, 중수 예. 그 저 중수청으로 가져가야 돼.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예.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고민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아.

0: 강도혁 대표가 당원 주권을 내걸고 도입한 조직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본인이 내놓은 아니 분면항에 대해서 돌아왔는데 그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상하는 투표 전화 누락 사태. 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네. 투표 전화 누락. 한 40명 정도 좀 못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1: 예. 이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 거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게 논란이 많아요.
0: 아, 논란이 많군요. 그래서 당일각에서 전면 대투표 진상조사 요구한 상황인데 우리 김준혁 최고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예.
1: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예. 이 그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몇 개가 되는 사고당부가 있는데 예. 거기서 그냥 당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아. 다 여기에는 누구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9개 정도 되는데 여긴 경선을 치르겠다. 아. 그리고 경선을 치르는데 예를 들면 남양주 그 을 같은 경우는 5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5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거기 바로 그 시의회 의장 이 사람은 탈락시켜버려 나머지 3명은 탈락시켜버리고 조광한 최고위원과 그 시장할 때 거기 비서했던 사람 예? 그 사람과 민주당에서 그 지원하다가 넘어온 사람 그 두 사람과를 경선을 시켜서 조광한 씨의 그 저 비서가 당선이 됐어요.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과 관련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저히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 현장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7: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8: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에너지하우스처럼 쌓아봐.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10번째 페이지. 왜 분명 하나만 더라고 했는데 지나 보면 너댓 예닐곱 개가 돼 있을까요? 세계 산수계에 풀리지 않는 난제를 던진 석학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저희가 평소보다 어쩌면 좀 머리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곽재식 작가님이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주시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이 녀석이 얼마 전에 또 일을 냈습니다. 인류가 풀지 못한 수학계 난제를 풀었다고 해서 지금 수학과학계가 상당히 술렁, 아니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풀면 100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려있던 난제라고 합니다. 이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하던데, 아 이게 뭐 대체 왜 필요한 방정식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네.
2: 유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유체역학.
1: 유체역학. 네,
2: 유체라고 하면 말도 영어로 하면 이제 fluid를 유체라고 하거든요. fluid가 액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유체가 말이 괜히 좀 어려워가지고 좀 시작부터 약간 좀 껄찍껄찍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냥 흘러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게 유체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거, 공기 같은 거 관을 따라서 흘러다닐 수 있는 거면 물이든 기름이든 공기든 연기든 다 유체에 속하는 거고
1: 관을 따라 흐르는 거.
2: 네, 그거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유체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다.
1: 아, 가장 기본이에요?
2: 네.
1: 근데 못 풀었어요?
2: 예. 아닙니다. 이야, 좋은 질문. 벌써부터 좋은 질문 찔러주셨는데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못 푼 게 아니에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진작부터 많은 부분을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명확하게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정도의 답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란 이 식의 성질에 관해서 우리가 깔짝지근한 그런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아니라 한 세네 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과연 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문제였고요. 그게 말씀드렸던 상금에 걸렸던 문제였고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뭐 어떤 거냐면 진짜 제일 단순한 간단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의 힘으로 펌프질에서 물을 밀어넣었을 때 관을 따라 이렇게 보내면 네. 어느 정도까지 물이 올라갈 거냐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것 같죠. 하다못해 뭐 아파트에 뭐 물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샤워기 수압이 낮아
1: 그렇죠.
2: 뭐 이런 데 혹시 예. 고민거리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것 같죠, 그죠?
1: 예, 예.
2: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을 넣어줬을 때
1: 예.
2: 관을 크게 했을 때 작게 했을 때 관의 모양이 어떨 때 네모 모양 관일 때 동그란 관일 때 관이 한 줄로 쭉 갈 때 관이 가지를 치고 갈 때 관이 가지를 칠 때 90도로 딱 꺾어져 가지고 가지를 치는지 아니면 비스듬하게 가지를 쳐 가지고 집집마다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2: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관 속을 흘러다니는 물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해낼 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그

0: 생활은 이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1: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제일 단순하게 쓰이는 거예요.
0: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1: 풀리지 않는 차차 설명드릴게요.
0: 아, 예, 저도 급했네요.
1: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풀렸다는 부분은 뭐냐?
0: 그렇죠.
1: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해 볼 때 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유한한 공간, 유한한 시간 이런 상황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막 희한한 모양으로 물이 흘러간다. 희한한 형태로 바람이 분다. 어떤 관이나 어떤 모양을 따라서라고 했을 때 온갖 다양한 모양을 생각해 볼 때 혹시라도 정말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흐르게 하면
0: 네.
1: 혹시 물이나 공기가 흘러가는 속도가 무한대가 나오는 점이 있을 수도 있을까?
0: 속도가 무한대가 되는 점?
1: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0: 네.
1: 혹시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에이 없을까? 에이 어떻게 유한한 힘을 가지고 유한한 공간에서 평범한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0: 그치.
1: 그 모양을 아무리 꼬아놓는다고 해서 무한한 힘 속도가 나오는지 어떻게 무한한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뭐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인가?
0: 그렇지.
1: 말도 안 되잖아.
0: 네.
1: 그래서 그냥 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0: 말이 안 돼요.
1: 그런 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에이,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런데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낸 식일 뿐이잖아요. 그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혹시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허점이라든가
0: 네.
1: 어떤 한계점 같은 게 있어서
0: 예.
1: 말하자면 일종의 오류 같은 거죠.
0: 네.
1: 그런 조건 하나라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AI가 찾아냈다. 그 안 되는 부분, 그거를 찾아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용돌이 모양으로 물이나 바람이 불 때
0: 네.
1: 교묘한 절묘한 조건을 주면 약간 좀 진동을 주고 절묘한 조건을 주면 무한대가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찾아냈어요.
0: 찾은 거예요?
1: 찾아냈어요.
0: AI가?
1: 네. 찾아냈어요.
0: 그럼 100만 달러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1: 2000년에 하버드대 수학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0: 예.
1: 클레이 수학 연구소라는 걸 결성했거든요.
0: 하버드 수학 교수님들이.
1: 네, 그래서 2000년을 기념해가지고 밀레니엄 문제라는 걸 7개를 뽑았어요.
0: 그럼 하나당 다 100만 달러 건데.
1: 네. 7개를 선정을 했어요.
0: 예, 예,
1: 예. 7개를 선정을 했는데
0: 예.
1: 그중에 하나가 풀렸어요. 하나가 20여 년 전에 풀렸어요.
0: 아, 그래요? 네,
1: 20여 년 중에 하나가 풀렸고
0: 예.
1: 이번에 두 번째 게 풀린 거예요.
0: 야.
1: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게 풀린 게 아직 결론 아 100만 달러 가지시오 이렇게 안 됐는데
0: 네.
1: 지금 대체로 풀린 것 같다라는 쪽으로 예. 의견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그런 반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봐도 좀 그럴듯해 보이고
0: 그럼 그 AI 회사가 100만 달러
1: 모르죠. 그건 뭐 클레이 수학연구소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0: 예.
1: 자 그런데
0: 그런데 예.
1: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0: 예.
1: 뭐 나머지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0: 네.
1: 약간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대해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까지 안 쓰고
0: 네.
1: 단순화된 버전이나 그 이전 단계 버전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0: 예,
1: 드렸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은 뭘 안 고려하는 버전들이 많이 있냐면
0: 네.
1: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 버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0: 점성. 끈적끈적한 점성.
1: 네, 끈적끈적한 점성. 그래서 점성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묘한 습성이에요. 일단 끈적끈적하니까 움직이는데 뭔가 좀 방해가 될 것 같죠.
0: 예.
1: 방해가 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점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하라고 움직일 때 옆에 있는 게 딸려오는 그런 습성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0: 붙어서요?
1: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점성이라는 걸 고려하는 순간 뭐가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0: 그러네. 예.
1: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가장 큰 좀 특징이 점성이 고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좀 현대 유체역학의 근본이 된 거예요.
0: 그래요?
1: 이 정도까지 고려하니까 일기예보부터 제트 엔진 설계까지 온갖 부분에 다 쓸 수 있구나가 된 거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아유 점성을 무슨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예, 19세기 18세기에 수학자들이 그런 거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0: 네.
1: 좀 재미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언제 나타났냐면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생물학자 생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0: 네.
1: 푸아죄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0: 푸아죄유.
1: 푸아죄유.
0: 예, 예. 네,
1: 푸아죄유라는
0: 예.
1: 이분이
0: 네.
1: 동물, 특히 말이나 개의 혈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수학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혈관 모양을 따라서 피가 어떻게 흐를 때 어느 정도의 혈압이 나오느냐 이런 걸 좀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
1: 근데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푸아제유의 뭐 식도 있고 막 있습니다.

0: 이분이 그거를 개발하면서 혈압, 혈관 속으로 흘러다니는 피 이런 거 따질 때는 점성을 계산해야 된다. 점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한 게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저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거죠. 포화제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점성을 넣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 실제로 점성을 넣으니까 계산이 더 잘 되는 게 많이 생겼고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유럽의 아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었던 이 근대 수학계에서 점성을 고려한다는 이 골치 아픈 걸 한번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더 희한해지고 더 골치 아파 가지고 더 막 겨를만한 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 수학자들이 더 달려들기도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는 점성을 따지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게 문제를 되게 골치 아프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1: 뭐 어떤 얘기 할까요? 요새 윤리적인 문제도 그래서 AI가 풀어가지고.
0: 그래서 이게 AI가 어떻게 풀었느냐라는 게 이제
1: 인정해줘야 돼요.
0: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일단은 AI가 풀만도 한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스톡스 방정식에 관련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수학적으로도 되게 재밌고 호기심이 많이 생길 만한 문제고 실용적인 용도도 많고
1: 그러니까,
0: 대학생들이 2, 3학년 되다가 한번 이런 게 있다 100만 달러라는 걸 들고 듣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러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온갖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에서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실패한 그 중간 과정까지가 많이 발표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모를 거예요. 서로 다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거에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AI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AI한테 다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라고 기대했던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 혹시나 이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안 풀릴 만한 방식이었지만 이 접근 방법의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이 사람이 모르고 있던 다른 전혀 다른 분야의 이 기법을 응용하면 딱 풀리는 그런 조합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AI를 딱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생각할 만했죠. 실제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돌파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깔끔하게 밝히는 내용이면 더 좀 멀게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이번에 풀린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이상한 조건을 주면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하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꼬여있는 희한한 조건이 뭔지 그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 수학자는 이상한 꼬이고 그런 썩은 조건을 만들다 보면 때려치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거에 심리적인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1: 충분히.
0: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류의 문제잖아요. 방향 자체가. 근데 컴퓨터라면 더럽게
1: 지치지 않죠.
0: 더더욱 지저분하게 얼마든지 더 조건을 더더욱 이상한 조건으로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뚫릴 만한 그런 각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돌파구가 나와서 풀렸다라고 하면 비교적 아름다. 이거 여기만 보고도 사실은 안 아름답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아름답다고 주장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게 이게 9월 9일 날 이게 발표가 나왔는데 바로 그 며칠 다음에 9월 한 10일 정도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출신의 대표적인 수학자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님 비롯해가지고 필즈상 수상자들만 한 25인 정도 모여가지고 필즈상이 뭐 수학계의 노벨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벨 수학상이 없기 때문에 필즈상 25명 정도 모여서
1: 성명을 냈나?
0: 수학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한 그 방향도 하여튼 뭐 지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으로서는 놓칠 수 있는 경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거기도 하잖아요.
1: 알파고가 모든 기보를 다 학습해서 묘수를 찾는 거랑
0: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제시한 문제는 뭐였냐면 수학이 뭐 문제를 풀어서 100만 달러 얻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떠올려내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이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태도로 이런 각도로 문제를 풀이해봤더니 이렇게 답이 보였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다른 후배 수학자들이 감명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료 수학자들이 얻어내고 이런 게 수학의 아름다움이고 수학의 감동이고 수학자들이 수학을 사랑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결과물만 이거 하면 맞는다 이거 너무 틀렸다 그거를 맞춰내는 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달려온 이게 의미가 너무 없지 않냐
1: 그분들 입장도
0: 이런
1: 이해가
0: 식으로 수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학술적인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0: 할까요?
1: 슬슬 마무리를.
0: 뭐라?
1: 예, 이거 말고 일단 이거 말고.
0: 이거 말고 이거 예. 말고 예. 조금 더 거시기한 걸로 뭐가 있냐면 예. 알페게라는 사람하고 네. 벅마스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둘 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기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자기들도 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이 오픈에 이 그 내용을 이 인공지능 회사 네. 쪽에서 보고 예. 딱 집어가가지고 어, 이 방향으로 뚫리나 보다 한번 찔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거다. 아,
1: 자기가 하던 데이터를 어, 얘가 보고
0: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어,
1: 방향성을 보고,
0: 보고. 이게 이 어. AI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방법들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 예.
0: 그럼 이 사람이 연구했던 방법하고 저 사람이 연구했던 방법을 조합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돌파구가 생기는지를 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1: 네.
0: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도 꽤 많이 따져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어, 길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몇 날 며칠 고민해야지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0: 그죠?
1: 예.
0: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AI한테는.
1: 예.
0: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1: 예.
0: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 개를 동시에 돌렸어요.
1: 아~
0: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조합으로 다 뚫어봐라.
1: 예.
0: 할 말 뚫릴 만한 대로 한번 아무렇게 다 찔러봐라라고 한 거예요.
1: 아.
0: 그렇게 하다가 좀 좋은 중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서로 교환도 하고
1: 아.
0: 그런 식으로 만 개를 동시에 돌린 거예요.
1: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0: 네, 예. 뭐 그렇죠. 어. 사람이 만 명의 최고의 수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에 매달리게 하는 것만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그 만 명의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서로 빠르게 다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인공지능 기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88시간 만에 답이 나왔다.
1: 아, 그런 거구나.
0: 수학계에서는 이게 한 8, 90년?
1: 그렇죠.
0: 에, 이게 어, 이게 문제일까 아닐까 이거를 헤매고 있었는데 88시간 만에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1: 아, 뭔가 좀
0: 그러니까 이 알페게나 벅마스터 이런 분 주장은 뭐냐면 아니 내가 방향성을 찾아가지고 이대로 있었으면 내가 한 2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내가 100만 달러에 도달했을 수도 있는데 어, 이 방향인가 싶어가지고 만 개를 동시에 막 찔러보기 방법으로
1: 네.
0: 아. 살짝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1: 거를 입장도 또 이해가
0: 라는 걸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로 끝 마무리 지을게요. 아 너무
1: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실 작가님은? 이거 그럼 AI는 앞으로 뭐 이런 증명 같은 거 금지시켜야 됩니까?
0: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한 2주일 정도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과학 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 2주일 만에 문제거리로 끝나버렸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0: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1: 네.
0: 10월 6일 날
1: 네.
0: 10월 6일 날
1: 10월 6일에
0: 최근이죠, 진짜.
1: 예.
0: 10월 6일 날 이 인공지능 회사에서 우리가 100만 달러 걸린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문제 이거 말고도
1: 아까 클레이 연구소에
0: 이거 말고도
1: 예, 예, 예.
0: 수학계에서 그리고 뭐 수학하고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소에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을
1: 예.
0: 닥치는 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다 연구를 해봤는데
1: 네.
0: 아니 뭐 만 개를 동시에 돌려서 되게 어려운 100만 달러짜리 문제에도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1: 그렇죠.
0: 뭐 10만 달러짜리 문제는 또 더 좀 심각하게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 네.
0: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이 비슷한 거를 여기저기 다 찔러봤는데
1: 네.
0: 그렇게 해봤더니 372개 문제에서 답이 나왔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 372개 문제를 722편의 논문으로 하루아침에 다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1: 아 진짜요?
0: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풀었다라는 이 충격이 진짜로
1: 우와, 이런 가시기도
0: 말 너무
1: 전에.
0: 이런 말 너무 진짜 상투적인 것 같은데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짜
1: 네네.
0: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나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거 뜸 들인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먼저 술렁술렁하게 해놓고
1: 아 포석이었다
0: 하면서 말하자면. 네. 알파고 뭐 이런 거 처음 등장할 때
1: 네.
0: 아 과연 이세돌 구단과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1: 네.
0: 사실은 그 뒤에 이세돌 같은 사람 천 명이 덤벼도 하루 다 한 손으로 상대해 줄 수 있을 만한 걸 얼마든지 다 준비해 놓고
1: 네.
0: 뭘 해가지고 아 뭐 다섯 판 중에 한 판 이기고 네 판 뭐 어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 우리 훨씬 더 강하지롱.
1: 아, 이건 약간 좀 수학과학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농락당한 기분 들 것 같은데.
0: 그런 예. 식의 이야기를 토로하시는 분도 사실 꽤나 있고요.
1: 예.
0: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이제 트였으니까.

0: 과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였는지 왜 그게 잘 안 풀리고 있었는지 요거는 이제 이 컴퓨터가 뿜어준 이 논문을 보면서 아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1: 맞는 방향으로
0: 라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러면 진짜 많은 지식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랄까요 기분학상으로는 이게 진짜
1: 기분학상
0: 참 상황이 달라졌죠 그죠?
1: 예, 그렇죠.
0: 이게 자기가 진짜 전 어떤 인류 지식의 최전선을 직접적으로 개척한다는 그 느낌하고 인공지능이 해놓은 결과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걸 이제 검증을 해놔가지고 뭘 깨우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해결했다고 하는 372개 문제 중에 하나만 풀어도 애지간한 분야에서 수학의 대가 정도로 좀 이렇게 뽐낼 수 있을
1: 최소
0: 정도
1: 최소 필지상 후보
0: 아마 후보 정도 그런 거에 될 만한 문제가 372개 중에 꽤 있다라고들 하는 정도에 그냥 아무 문제나 쉬운 문제만 푼 것도 아니거든요. 372개나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학계가 372개 중에 그런 막 수학 관련된 그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비스톡스 방정식처럼 다른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학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렇지 인류가 탐구하는 모든 지식의 분야에 대해서 이 그렇지. 비슷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좀 혼란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1: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약간 공개하는 방식도 저는 약간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0: 공개하는 방식이 사실은
1: 이걸 내가 372개 논문으로 바로
0: 이게 약간 좀 사실은 이제 드라마틱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조금 농락당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사실 드라마틱하기는 완전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놓친 거를 이렇게 컴퓨터가 다 훑어줘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컴퓨터가 0에서 출발해서 이걸 다 푼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을 다 사람의 학습한 지식을. 상태에서 아 이렇게 조합해봤더니 이 문제가 풀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기는 할 텐데 참 기분학상으로는 끝내자 이제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진짜
1: 짧은 건가요?
0: 소자로
1: 소자면 소자 하나로 소자. 진짜 딱 끝내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소자 하나.
0: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이게 이제 현대의 이런 유체역학의 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 예, 예, 예.
0: 어쨌거나 아무리 뼈대라고 하더라도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아까 설명 살짝 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든 방정식입니다.
1: 네,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힘을 세게 주면 뭐 속도가 많이 변한다. 완전 상식적인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게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에요.
1: 네.
0: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유체 중에는 기름이나 액체나 기체, 연기 이런 것 중에는 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1: 어떤 게?
0: 그런 거를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 이거 인터넷 영상에서 비뉴턴 유체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전분 덩어리 같은 거 반죽을 적당하게 끈끈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적당하게 끈적하게 해놓으면 거의 유체 같겠죠, 그죠?
1: 네네네.
0: 단단한 반죽처럼 안 해놓으면 거의 유체 같겠죠, 그죠?
1: 예.
0: 이렇게 흐르면 국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그죠?
1: 네.
0: 그렇게 풀 쏘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인터넷 영상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을 세게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하고
1: 그렇죠.
0: 힘을 적게 주면 속도가 조금 붙는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1: 예.
0: 그런 식으로 전분 같은 거 잘 이렇게 쏘아놓으면 힘을 약하게 줘가지고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쑥 들어가는데
1: 네.
0: 세게 딱 때리면 팍 하면서 안 들어가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영상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그런 게 비유체 비뉴턴 유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아 CBS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풀장에 그거 다 채워놓고 그 위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무리를 건너는 뭐 이런 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거를 힘을 적게 줘가지고 살금살금 건너면 다 빠져요. 근데
1: 예.
0: 빨리 뛰면 힘을 줘가지고 힘을 세게 줘가지고 빨리 팍팍팍 밟으면서 뛰면
1: 예.
0: 발이 안 들어가고 무리를 그냥 막 건넌다고. 그런 영상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1: 그게 점성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 점성이랑도 상관 있어요. 맞아요.
1: 그렇죠,
0: 점성이랑 그렇죠. 상관. 점성이 막 희한하게 변하고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비뉴턴 역체도 많아요. 하다못해 케첩병에 케첩 이런 것도 비뉴턴 유체의 대표적인 걸로 손꼽히거든요.
1: 예.
0: 뉴턴 유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뼈대가 되는 거는
1: 예, 예.
0: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면
1: 예, 예.
0: 비뉴턴 유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뼈대가 되는 거는 리아이링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링이라는 건 미국 유타에서 연구하던 1950년대에 활동하던 미국의 화학 이런 분야 연구하던 박사님 이름이고요.
1: 예.
0: 리아이링 이론에서 리는 네.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자인 이태규 박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1: 아, 이태규 박사님.
0: 네, 그래서 리아이링 이론의 창시자가 아이링 박사님하고 이태규 박사님이에요.
1: 아, 카이스트 석좌 교수를 하셨던
0: 맞습니다.
1: 고 이태규 박사님.
0: 카이스트 네. 도서관 앞에 동상도

0: 아직 있는데 이태희 박사님 1955년에 개발한 이론인데
1: 예.
0: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뉴턴 유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수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1: 네.
0: 그러면 기원 후 3000년쯤 되면
1: 예.
0: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1: 네.
0: 리아이링 이론 문제 이런 게 1000만 달러 문제로 제시되어 있는 뭐 그런 세월도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딸린 하나 요거 진짜
1: 딸린 하나
0: 22초로 끝낼게요.
1: 22초. 예, 진짜로 22초.
0: 산업계에서 예. 대표적으로 비뉴턴 유체
1: 예.
0: 리아이링 이론으로 계산해야 되는 유체로 예. 손꼽히는 것들 중에 끈적한 기름 중에 아무래도 좀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게 많이 사용되는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윤활유 있습니다. 윤활유.
1: 예.
0: 그래서
1: 예.
0: 윤활유가 특히 윤활유가 빠르게 돌 때하고 천천히 돌 때하고 윤활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달라지거든요.
1: 예.
0: 그게 기계의 성능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윤활유 연구할 때 리아이링 이론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세계에서 윤활유에 대해서 정말 각 잡고 정말 많이 연구하는 회사가 베어링 회사예요. 베어링 뭔지 아시죠?
1: 예.
0: 베어링 뭐 바퀴 이런 거 돌아갈 그렇죠. 때 잘 돌아가라고 굴러가는 부분, 그 구름대 부분에 넣는 부분이 베어링이잖아요.
1: 네.
0: 베어링 연구하는 회사들이 이 윤활유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예.
0: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자기네 기술력이니까.
1: 예.
0: 세계 최고의 베어링 회사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1: 스웨덴
0: 회사예요.
1: 네.
0: 그래서 이 회사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KTX에 들어가던 베어링도 납품하고
1: 맞아.
0: 우리나라의 네. 수많은 뭐 정밀 기계에 이 스웨덴 회사 베어링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스웨덴의 세계 1위 베어링 업체의 사람들이 윤활유 연구를 할 때 리아이링 이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야, 역시 형제의 나라.
0: 형제까지 됐나요 벌써?
1: 네,
0: 그렇습니다. 네.
1: 어떻게 저걸 생각했나요 이태규 박사님은?
0: 그렇죠.
1: 갯벌도 약간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서해 안에 갯벌 많으니까 벌써 뛰놀다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0: 충청남도 출신이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0: 이태규 박사님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1: 태안에서.
0: 와.
1: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0: 예, 부하제유?
1: 부하제유도 있고요. 예.
0: 거기서 친근감을 느껴요.
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일 예, AI의 발견. 뭐 어쩐지 반갑지만 않은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AI의 놀라운 수학 실력을 알게 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이야기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1: 네, 10월 14일 오늘은 세계 표준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쓰기로 약속한 규격과 기준, 예컨대 각종 제품의 안전 품질 기준이라든지 통신 정보 기술 규격이라든지 하다못해 A4 용지의 크기라든지 또 곽지식 작가가 사랑하는 미터법도 뭐 넓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전 세계를 서로 통하게 해주는 국제 표준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CBS 표준 FM 이강민의 잡지사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꼭 좀 응답해 주시고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6: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7: 당연하죠.
8: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6: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7: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6: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7: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6: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0: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을 국세청에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관료 출신 인사로 비서실장이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운영 또한 한동안 정책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한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일당이 10년 만에 검거된 것과 관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총책 등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해외에 숨는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TF와 UAE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UAE 정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께도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의를 전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예전 검찰청의 과잉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며 그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과거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르면 이달 중에 출시할 계획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의 첫달 투약분 공급가가 13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에페의 공급가를 2mg에 24,200원, 4mg에 4만 700원, 6mg에 57,200원, 8mg에 69,300원, 10mg에 74,8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처방받는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수치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A씨가 범행

0: 전 두 달간 영업 방해와 흉기 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나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만큼 경찰의 당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6.3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내 인생의 용기와 생기를 채우는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괜찮지 않아도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이유, 배우 김정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씨는 무서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넘쳤고요. 굉장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스크린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센 여자 강남순의 황금주 캐릭터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김정은 씨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나올 때 방금 뭐라고 해주셨죠? 네, 지금 이게 촬영 중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말씀은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불규칙하게 짠 것 같지 않게 계속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2023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황금주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어요. 뭐 제가 정말 많은 드라마를 했지만 이 드라마는 저한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얘기랑 이 마음을 좀 어디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세바시를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제 마음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살짝 감기에 걸려서요. 약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점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 저를 딱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1: 파리언.
0: 네? 파리언이 나왔습니다. 네. 우아해요. 아, 파리언은 제가 뭐였죠? 애기. 네, 지금은 애기가 조금 오래됐지만. 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처음 모습을 알려드렸던 건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이 굉장히 청순한 여배우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머리를 막 깎고 나타나니까 쟤는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먹히는구나. 좀 어떤 다른 면으로 승부를 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고 저에게 또 신인상도 선물해 줬던 아주 고마운 드라마였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성공 요인은 저는 잔머리를 굉장히 잘 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순한 이미지가 대세인 그런 분위기에서 본 적 없는 캐릭터로 승부하는 거가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굉장히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조금은 망가지고 코믹하고 뭐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빈틈이 많아서 질질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를 하게 됩니다. 감기가 들어갔고.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후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애기가 되죠. 네. 이 매우 다가가기 쉬운 어떤 친근함으로 여러분들을 감정 이입하게 만듭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울지 않는 가난하고 아주 평범한 캔디가 백마탄 왕자님 우리 박신양 선배님을 만남으로써 애기라고 불려지고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겠다. 김정은도 하는데 나도 박신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네, 그때 사실 제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어떤 역할이든지 전 다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뭐 코미디, 멜로, 눈물 연기요? 오케이, 다 됩니다. 감독님, 울으라고요? 그러면 뭐 한 10초 안에 울어드리면 되나요? 네. 오른쪽 눈에서 눈물 두 방울 괜찮나요? 뭐,

애드립이요. 저 혼자 막 해볼 테니까 골라 쓰세요. 뭐 이런 수준까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그런 상태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성실하고 겸손한 척 했거든요. 제가 뭐랬습니까? 저는 머리를 잘 굴린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해야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잔머리쟁입니까? 네. 이렇게 겸손함을 수면에 쫙 깔아놓고 그 밑에는 어떤 욕심과 자신감이 드글드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특유의 친근함과 만만함을 무기로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네, 제 광고 중에 기억나는 거 지금 부자 되세요. 맞습니다. 꼭이요. 뭐. 네. 그 당시에는 이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에 익숙치 않던 시절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이 아마도 그것이 좀 본인 스스로가 우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싶어도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거를 절대 이야기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덕담은 건강하세요, 뭐 밤새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제가 갑자기 눈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부자 되세요, 꼭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어느새 갑자기 부자 되세요가 국민 덕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리둥절했죠. 그로 인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요. 그 인터뷰가 좀 특별한 인터뷰였는데요. MBC 2580 시사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분도 정치사회부 기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인터뷰에 응했죠. 그 기자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자 되세요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네, 너무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그때 저는 20대였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잔머리도 있었지만 저는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맹랑한 목소리로 마음이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눈을 땡그랗게 뜨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방송에는 다행히도 그 프로그램이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처음에 첫 시작과 접근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마무리는 그래,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자, 그걸 잊지 말자, 이렇게 제가 전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어린 여배우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막 그렇게 진심 어리게 막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귀엽게 봐주신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자신감 빵빵, 무서울 게 없이 또 잔머리도 막 굴려가며 열심히 여러 가지 작품도 많이 하고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고 어느 날 어떤 동명이인이 나타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김정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제 앞 혹은 뒤에 자꾸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로 어떤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배우들 촬영 현장에 연애통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섹션 TV 연애통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거기서 이제 리포터분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즘 그 동명이인 때문에 조금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좀 불편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 기사를 좀 검색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제 이름 김정은 딱 치면 딱 나왔는데 요즘은 몇 판이 앞에 깔리니까 좀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 리포터가 저한테 그렇게 불편하면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 내가 왜 이름을 바꾸냐. 내가 연장자인데 바꾸시려면 바꾸셔야지. 그랬더니 그 리포터분이 그럼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고 카메라에 영상 편지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카메라에다 대고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름을 만약 바꾸게 된다면 저보다는 그쪽이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연장자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짤로 돌아다닙니다. 제목이 간 큰 김정은.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너무 혼났어요. 너 대체 왜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 이름 바꾸라니까 나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 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유명한 김정은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 점점 어떤 중심의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옆으로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느낌이 약간 다르다라는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다니면 원래는 언니 너무 좋아해요. 누나 팬이에요.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해요.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노팅힐 보셨죠? 네. 거기에 휴 그랜트가 줄리아 로버츠를 떠나보내고 그냥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일상적으로 거리를 걸어가죠. 집 앞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In the sunshine when she's gone 이 노래가 착 깔리면서 걷습니다. 걸어가는데 It's not warm when she's away 이렇게 자꾸 부르게 되네요. 뒷 배경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낙엽이 지고 가을이 되고 눈이 오고 겨울이 됩니다. 네. In the sunshine when she's gone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네, 그 영화처럼 저는 제자리에 서 있었는데 주변이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좀 외로웠습니다. 좀 섭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섭섭함과 외로움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잔머리가 훌륭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내가 언젠가는 내려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훌륭한 잔머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갈 때를 내가 준비해야지 상처받지 않도록. 네, 그러면서 다행히도 저는 여행과 출장이 아주 많은 제 이상형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가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굉장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는 꽤 괜찮은 삶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양가 감정이 생겼었어요. 그래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와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구나. 내가 옛날에 혼자 다 잘났다고 그렇게 했었구나. 근데 그런 감사함을 몰랐구나. 내가 굉장히 빛났었구나. 그립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난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 그리움을 덮어버렸죠. 때로는 자기 전에 이렇게 어떤 막연한 기도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작가님의 네, 전 그전까지도 굉장히 팬이었고 이분의 여성 서사가 너무 좋았고 이 드라마 안에서의 여성들의 공조를 늘 매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이게 웬 떡이지? 사부까지 미친 듯이 빨리 읽었어요. 황금주를 만났죠. 제가 생각하는 황금주는 만약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감히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주는 일단 힘이 세죠. 네, 힘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권력과 어떤 그 위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억압받고 좀 억눌리고 희생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자들을 이 황금주가 완전히 그 남자들을 제압함으로써 뒤틀어버리는 남자들한테 나는 돈을 벌 테니까 네가 살림이나 해라. 애나 봐라. 네 꿈이 뭐였니? 아, 사진 찍는 거. 넌 사진을 찍어. 난 돈을 찍을게. 뭐 이런 이렇게 하고 꼬셔가지고 덮치고 뭐 이런 짓을 하죠. 네. 그 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최고의 권력인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돈지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내가 하면 사람도 고쳤을 수 있어 이렇게 이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자신감이 많은 여자였죠.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상 무서울 게 없이 자신감이 가득한 여자를 연기하면서 제 자신감은 저 바닥에 있었습니다.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정말. 네. 옛날에는 세상 빈틈 많은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큰 자신감을 갖고 빈틈없이 계획하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완벽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이 완벽하고 빈틈없는 캐릭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할수 있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빈틈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옛날에 내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요행이 많았네. 내가 왜 그걸 감사함을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 역할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감독님한테 매달리고 작가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기도했죠. 네. 예를 들어, 연기 좀 잘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토바이 좀잘 타게 해주세요. 오토바이 면허 한 번에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남자분들 아시죠?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땄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 면허를 딴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면허 라이센스를 가지고 막 현장에 갔어요.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이 축하해줬죠. 그래서, 아, 너무 자랑스럽게 이제 첫 풀샷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왕! 오는 풀샷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속으로 멋있게 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황금주는 아시죠? 오토바이로 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 머리로는 그래, 왕! 해서 끽! 뭐,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감독님, 레디, 액션! 했는데 제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무슨 경운기 가듯이 달달달달달니까 감독님이 오케이 컷 선배님 내리세요 대역배우 와주세요 이렇게 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아 어떡하지 그럼 그래 오토바이 타고 내리는 거라도 잘하자 굉장히 S자를 만들면서 허리를 뒤로 미친 듯이 꺾으면서 감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리를 막 꺾으면서 오토바이를 되게 섹시하게 타고 내리고 뭐 이런 걸더 집중하고 또 헬멧도 그냥 이렇게 벗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털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직접 못한 한을 풀었습니다. 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

내가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하면 그 다른 누군가가 내 딸 남순이를 함부로 대할 거야. 맞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의 큰 결핍이 있었죠. 바로 사랑하는 딸을 어릴 때 잃어버린 것. 제게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엄청난 숙제였어요. 네. 정말 잘하고 싶었고 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차 안에서 많이 머물고 음악 듣고 뭐 황금주의 생각에 대해서 막 써보기도 하고 정말 쥐어짜내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시간을 많이 갖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는 우리 이유미 배우가 저 먼발치에서 이렇게 딱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네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 너무 옛날과 비교되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땠었나요? 제가 감독님 뭐 10초 안에 울어드리면 되겠나요? 뭐 이런 뭐 왼쪽 눈물 두 방울요? 뭐 이러던 저였는데 정말 정말 어렵고 이 진심을 표현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눈물 한두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는 기분이었어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건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많이 도움 받아야 되는 거야.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럿이서 하는 작업이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가며 느껴가며 정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었는데 그 또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며 하나하나 사진으로 이렇게 눈으로 사진처럼 다 찍어서 내가 간직해야지 이런 기분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거의 1년여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이 열심히 한번 이걸 해보자. 내가 꿈속에서 바랬던 막연한 기도를 했던 게 이루어졌으니 오케이 마지막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했던 걸 다 해보자. 정말 마지막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촬영을 끝내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2023년 10월에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드라마가 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황금주에 대한 반응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 같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뭐 나를 그다지 보고 싶어 하시겠어? 뭐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 만족해. 행복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에 왜 여태 안 나왔어요? 뭐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계속 연기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댓글이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차 안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네. 아, 내가 괜찮지 않은데 계속 괜찮다고 그래왔던 거구나. 굉장히 간절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모든 것을 굉장히 한순간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한 위로죠. 네. 두 가지였죠. 다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아, 내가 좀 안 괜찮아도 괜찮았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준 아주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 모두들 굉장히 희생하며 살잖아요. 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치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좀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서울 게 없던 시절에 오로지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절에 전혀 이타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얼마나 빛났었던지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는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 나 오늘은 좀안 괜찮아라고 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 희생하며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 정도는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네,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저만 일어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유, 네. 좀, 안,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뻐요.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된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맞네요. 오늘도 제 뜻대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왔는데 하다 보니 지금 계속 왼쪽 코에는 콧물이 흐르고 네. 안 괜찮았죠? 하지만 좀 괜찮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끝내려고요. 이거는 제가 계획한 대로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한 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그 노래 다들 아시죠?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저 오늘부터 계속해서 연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 계속 연기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인생의 용기와 생기를 채우는 법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괜찮지 않아도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이유. 배우 김정은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유리상자가 부른 사랑해도 될까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암 덕분에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4기 암 환자이자 유튜브 채널 콩튜브를 운영하는 홍가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신혼 생활 중에 홍가영 씨 부부에게 찾아온 것은 아기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은 암이었습니다. 2019년 유방암 발병을 시작으로 2022년 척수 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암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홍가영 씨는 극단적인 장기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는데요. 홍가영 씨의 기적 같은 투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4기 암 환자 홍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암환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폐전이, 뭐 뼈전이는 들어보셨어도 척수전이나 뇌수막전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이미 재작년에 저는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얘기한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뇌수막 그리고 연수막, 척수는 머리, 뇌에 붙어있는 신경다발이에요. 보통 암의 전이 중에서도 뇌전이는 예후가 몹시 나쁜데요. 그 뇌전이의 말기를 척수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치료가 잘 되면 여명 3개월을 받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여명 1개월이라는 최악의 전이가 척수전이에요. 저는 2019년 2월에 유방암 발병을 시작으로 2022년 8월에 척수전이 진단을 받았어요. 1년간의 표준 치료를 하고 저랑 남편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뭐 제주 하면 자연이고 암 환자 하니까 뭔가 감성 있는 브이로그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 각이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되게 잘 스타트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항상 어디에나 있던 악플러들은 제 채널에도 찾아오게 됐어요. 뭐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며칠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안 그래도 죽을 병 걸리는 사람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를 오래 할수록 정말 선넘는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었던 부류는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법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쟤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댓글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때 전 좀 오기가 생겼었어요. 그래 악플러, 나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테니까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 장기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극단적 장기 생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암 환자가 되고 좀 좋았던 거는 제가 좀 철이 없어서 당당한 백수가 된 게 너무 좋았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당당한 백수가 되고 나서 5년이긴 하지만 책을 몇 권을 봤어요. 근데 그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에서 제 인생의 모토를 찾게 됐어요. 책 제목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는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김범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암 환자임에도 극단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을 극단적 장기 생존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이 제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되자. 극단적 장기 생존자가 되자. 그래서 나 같은 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극단적 장기 생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인 긍정심이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암을 투병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기 천사를 기다리다가, 저희 부부는 2019년에 신혼생활이었었는데 아기 천사를 기다리다가 저희를 찾아온 거는 천사 같은 아기가 아니고 악마 같은 암이 왔어요. 처음부터 진단이 평범하진 않았어요. 병원 나이 30살에 오른쪽은 10cm인 허투 양성 유방암이었고 왼쪽은 가슴 유두에만 생기는 희소성 암인 파제타라는 암이었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양쪽 가슴을 다 도려내는 전조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하고 암이 완전히 없어지 완전 간의 판정까지 받았지만 채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머리로 전이가 돼서 뇌전이가 돼서 사기 암 환자가 됐어요. 그 몇 년 동안 재발하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반복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뇌전이에 효과적인 항암약이 없었어요. 결국 뇌종양이 계속 커져서 뇌압을 올리게 됐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결국에 머리를 여는 개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유방암으로 머리를 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개수술도 했는데 암의 위치까지 나빠져서 머리를 암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머리를 닫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전내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치료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개도술하고 전내 방사를 한 지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디스크인가 허리가 아프고 자골신경통인가 허리부터 골반 발목까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신경 차단술도 몇 번 했는데도 일반 진통제로도 이제 통증이 잡히지 않으니까 피부 감각도 이상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뼈전이인가 싶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때 처음 들어본 게 척수전이었어요. 이게 암 때문에 죽는 건지 그 암 치료를 위한 부작용 때문에 죽는 건지 진짜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변비랑 설사를 동시에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7, 8일 만에 화장실에서 일을 봤는데 변비가 아니고 쾌변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암 치료라면서 전 또 인체의 신비에 놀라웠고 감사를 했습니다. 온몸에 피부 발진이 나면은 이렇게 씻을 때 닿는 수돗물에도 물파스에 상처를 바르는 것처럼 온몸이 쓰라렸고 구내염과 식욕부진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됐는데 이렇게 또 철없이 웃고 있고요. 쿠싱 증후군이 와서 얼굴은 저렇게 붓고 많은 몸도 이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척수전이로 인해서 하반신 왼쪽은 마비가 와서 못 걷게 됐었고 오른쪽은 피부 감각이 아예 다 사라졌어요. 척수전

건이는 표준화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척수에 직접 약을 쓰기 위해서는 머리에 간을 심는 오마야 수술을 통해서 MTX라는 부작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은 아주 오래된 항암제를 맞아요. 이게 혹이 아니고 오마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도 병원에 들어갈 때는 제가 제 발로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서 검사나 치료를 갈 때에는 이동보호사님이 휠체어로 태우고 다니셨고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낙상도 여러 번 하고 나중에는 피부 감각까지 없어서 소변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차고 잤어요. 처음 오마야로 MTX를 한 날 제 몸이 되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가슴이 터질 듯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악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매번 치료할 때마다 먹은 걸 다 토하고 거기에다 더해 저는 대소변을 지리게 돼버렸어요. 30대 중반의 다 큰 성인이 일주일에 두 번씩 똥오줌도 못 가리고 침대에서 누워서 일을 봤어요. 맨정신에. 근데 남편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저를 매번 싫은 기색 없이 깨끗이 닦아주었고 남편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둘이 엉엉 울면서 통곡도 해봤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던 죄송합니다. 투병 기간에는 그 좁은 병실 안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모든 거 하나하나 감사를 가졌습니다. 이 덕분인지 저는 감사하게도 치료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과 남편에게 감사함을 얘기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생존자를 찾다가 제가 이제 생존자가 된 거죠. 척수 전이가 처음 됐을 때는 검색을 해봤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근데 예후가 너무 나빠서 투병기나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올해 생존에 계신 분을 보면은 제가 좀 용기와 희망이 생길 거라 생각하면서 찾아보던 중 한 분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척수전이로 저보다 오래 투병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희망과 용기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을 얼마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정말 척수전이는 모두 죽는 건가? 완치는 꿈도 꿀 수 없는 건가? 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러던 중 내전이에 척수전이에 효과가 있다는 신약 NO2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국내 승인과 의료보험 급여를 간절히 원하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NO2가 국내 승인되기 전에는 너무 고가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NO2를 기다리는 분들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과 SNS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청원 동의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폭발적인 제가 올린 글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 덕분에 NO2에 대한 국내 승인 청원, 의료보험 적용 촉구 청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NO2 외에 또 다른 신약이 있었는데 이 신약에 대해서도 국내 승인 청원을 올렸고 이것도 결국 국내 승인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청원으로 인해서 치료제의 국내 처방이 가능해졌고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아한우분들이 더 저렴하고 치료 효과가 더 좋은 약제를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저도 세상을 바꾸는데 큰 몫을 한 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약제가 더 저렴해졌다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3주에 700만 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약 NO2 덕분에 전이 재발됐던 제 머릿속의 뇌종양들과 척수 전체에 뿌려졌던 종양들은 깨끗해졌다는 기적 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지난 2월 초에 MRI CT 검사도 받았는데

0: 근데 암세포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여전히 잘 유지 중이라는 아주 기적과 같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수전이 생존자를 찾던 제가 지금은 다른 척수전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찾는 생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척수전이 한우분의 DM이 왔습니다. 척수전이의 희망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다시 걷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하나하나 다 희망이라고 말하십니다. 현재 보험급여를 앞두고 있지만 암환자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죽고 싶은 암환자는 없을 겁니다. 암은 자신이 원해서 걸린 게 아니니까요. 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저는 정말 지극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아, 근데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참 많은 비범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암 때문이 아니고 암 덕분에 특별해졌다고나 할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극단적으로 오래 생존할 거예요. 어느 날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나도 세바시 나가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거기서 널 왜 불러? 이러더라고요. 남편 보고 있지? 인생은 이런 거다. 암환자가 되고 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이룰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척수전이 후유증으로 달리는 건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프 마라톤도 할 거고 그리고 한갑이랑 팔을 때는 구독자분들과 고주망태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암에 걸린 것이 그 누구의 잘못과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자신들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역 문턱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 돌아온 저를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가 되어 참 특별해진 홍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인생의 용기와 생기를 채우는 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괜찮지 않아도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이유, 배우 김정은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암 덕분에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유튜버 홍가영 씨의 강연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 강연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0: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을 국세청에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관료 출신 인사로 비서실장이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운영 또한 한동안 정책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오늘까지 모두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AI 해킹 침해 사고 점검 결과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 KB국민, 하나 등 11곳 외에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털, 브라이트픽스 그리고 가상자산업권에서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와 프라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매각 주관사로 한영 회계법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섭니다. JTBC는 한영 회계법인은 법원조사위원으로서 JTBC의 현황과 주요 사업을 이미 파악한 만큼 향후 신속한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 계획안 인가 전 매각을 목표로 이달 중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 회계법인은 매각 절차에 앞서 복수의 원매자들이 관심을 보여왔으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시장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하며 국내 마약 유통에 가담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337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필리핀 소재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한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일당이 10년 만에 검거된 것과 관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총책 등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해외에 숨는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TF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깊이 감사하고 알나흐안 대통령께도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의를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1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7: CBS
8: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9: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1: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 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0: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1: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김성권, 문영은 목사 부부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1: 흔히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출연자분이 그렇습니다.
2: 네, 바로 군인들을 바로 자기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면서 직접 사역하시는 분들인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3: 네. 군대에 지금 자녀를 보내신 분들 오늘 많은 위안을 얻으실 겁니다. 김성권, 문영은 목사님 부부 한번 모셔볼게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두 분이 부부시고, 예.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4: 예.
1: 지금 그러면 어디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4: 그렇습니다.
1: 예, 어디죠?
4: 저희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부대에 있는데요.
1: 네.
4: 저는 866 포병대대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부대 안에 교회죠.
4: 예, 그렇습니다.
1: 네, 함께.
5: 목사님. 아니요, 저는 예. 또 그 근처에 있는
1: 아 다른 부대?
5: 예, 오사단 신병교육대 상승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같이 함께 계신 게 아니군요.
4: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군인들을 뭐 이렇게 일병, 이병 직급에 따라서 부르는데 예. 두 분은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4: 그렇습니다.
1: 사실 그렇게 되게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니면 이렇게 딱 표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4: 실제적으로 연령대가 저희 예. 아들과 같은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
1: 네네.
4: 또 부모들이 군에 안심하고 맡기고 네네. 군에 주었기 때문에
1: 네.
4: 저 그렇게 또 부모된 입장으로 아들아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1: 예. 하긴 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음식점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모가 아닌데 맞아.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렇죠? 이모, 뭐, 고모 이렇게.
3: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1: 아니, 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처럼 지내니까 또 맞아, 맞아. 더 아들 같으시겠어요. 나이는 네. 이제 어리니까.
4: 그렇습니다.
1: 두 분이 이렇게 우리 군인들을, 군인 용사들을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4: 예.
1: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럼 군인이셨어요?
4: 예, 저는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해서
1: 네네.
4: 군생활 30년 복무하고
1: 네네.
4: 전역을 했죠.
1: 네. 네. 원래는 그러면 다른 뭐 전공도 공부를 하셨을 테고
4: 예.
1: 예. 원래 진로 계획은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4: 원래 계획은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 하나가 있었고
1: 네네.
4: 또 선생님이 되는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1: 네네.
4: 군인이 되는 꿈을 일찍 이루지 못해서 이제 선생님의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1: 예.
4: 제가 군인의 길이 열려지는 가운데
1: 예.
4: 이렇게 군인의 길을 오랫동안 걷게 되었습니다.
1: 아, 원래
4: 그러면서
1: 예.
4: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의 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군 안에서 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군목도
4: 예.
1: 일맥상통하네요.
4: 예,
1: 군인과 또 그 군인들을 가르치는 뭔가 예. 또 선한 일로 사역을 하시는 일도 섬기는
4: 그렇죠.
1: 일도 역시
4: 예.
1: 선생님과 같은 일이니까
4: 예, 그렇습니다.
1: 결국 그 두 꿈을 다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4: 예.
1: 원래는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4: 예,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문 목사님은 이제 지금

0: 목회자시고 예. 어떠세요? 그 많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이상형이 군인은 아니셨겠죠?
1: 아니었죠.
0: 어떠셨어요?
1: 제가 별로 군인을 안 좋아했어요.
0: 아 왜요?
1: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예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 당시 이제 제 고향 근처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그때 그 이미지가 제복의 그 딱딱한 이미지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다툼을 하는 걸 봤는데
0: 네.
1: 좀 심하게 하셨어요.
2: 아,
1: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군인은 뭔가 좀 다르다 일반인과 다르다 무섭다.
0: 어릴 때니까.
1: 예, 예. 어릴 때.
0: 예.
1: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컸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0: 예.
1: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잖아요. 그때 그 감정하고 또 다른 제 안에 다른 군인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은 정말 싫었어요.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어릴 때 그걸 모르죠. 여학생들이 이렇게 군대 편지 보내고 위문 편지 보냈었잖아요.
1: 그랬죠.
0: 요즘은 아마 없을 텐데 그죠?
1: 예.
0: 그런 거
1: 네.
0: 없죠.
3: 네.
0: 예전엔 그런 거 있고 예전 막 펜팔도 있었고 뭐 이게 군인들 힘내라고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받고 전하다가 이렇게 연애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3: 예.
0: 예전에 진짜 그런 풍경들이 네. 있었어요.
2: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군인이 싫은데 그때 군인이 아니었어요?
1: 만남은 예. 저의 만남은 이제 저희 모교에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2: 예.
1: 그때 ROTC 후보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이었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서로 생각이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서는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군에 가는데 군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0: 예.
1: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군인이 아니라 군 선교사로 가겠다. 저는 좀 의아했죠. 내가 싫어하는데 군인은 별론데.
2: 예.
1: 그런데 바라보니까 본인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제 눈꺼풀을 이제 또 그런 군인을 싫어했던 그런 네네.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롭게 갈 수 있었던 거죠.
0: 예, 원래 그 성령 콩깍지가 절대 안 벗겨지거든요.
2: 네.
0: 예, 그 쉬우면 뭐 그냥 가는 거예요.
2: 근데 저는 뭐 너무 잘생기셔서
0: 네, 잘생기셨어요.
2: 그 콩깍지도
0: 맞아.
2: 있었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게 크죠.
2: 그죠?
0: 그게 커요. 솔직히 얘기로.
2: 왜
0: 돌리기지만 외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솔직히. 제가 지금
1: 하나님이 그것보다 네. 은혜를 더 주셔서 상당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청년회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컸어갖고
0: 웃으시잖아요.
1: 사실은 그게 더
0: 아니, 아니. 마음이 갔어요. 은혜는 이제 핑계고 네, 잘생기셔서 또 이제 네.
2: 아니,
0: 외모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2: 그러니까. 아 근데 목사님은 영문과를 하시다가 네. 어떻게 그런 군대에 그 가게 되신 거예요?
3: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0: 네.
3: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그렇게 넉넉치 않은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0: 네.
3: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통상 선배들이 이렇게 동아리 지금은 동아리 활동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막 홍보하고 해서 저는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서. 예, 동아리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0: 네.
3: 근데 한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는 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또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이제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이제 커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목실에 근무하시던 전도사님이 저희 동아리를 지도하셨는데
0: 네.
3: 예, 수련회를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획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날은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아르바이트하는 장소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네 그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대줄 테니까 이번 수련회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 전도사님께서 그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대주면서 참석하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전도사님께 제가 됐습니다.

0: 그러면 비용은 됐고 제가 아르바이트 그 조정을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네. 그때 서울신대 학생들하고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예, 마지막 날 이제 캠퍼스 전도 활동을 이제 수련회 끝나가 2학기 때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사형리 전도 실습을 했거든요. 네. 사형리 전도 실습을 서로 짝이 되어서 한 사람은 전도자,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데 마지막쯤에 가면은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형제님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냥 통상 실습을 하면 예수님이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확 나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선뜻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지내게 되면서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그 대학 생활을 좀 마음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바쁘게 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다시 집에 가고 하는 현장 가운데 뭐 대학교 공고판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대학 공고판에 이렇게 RUTC 장학생 모집이라는 그 공고를 우연찮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또 열어주셔서 그 길로 달려온 것이 이제 군인이 된 길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군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게 김 목사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그럼 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2: 저는 이제 엄마로부터 이렇게 3대 그 모태 신앙 갖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 교회가 제 놀이터기도 하고 뭐 그 당시 이제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혼나는데 교회 있다 들어왔다 교회 있다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편두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막 아빠 넥타이로 머리 이렇게 묶고 누워 계시고 그런 적이 많이 계셨었는데 엄마가 주일이나 또 뭐 수요 예배 시간 되면은 누워 계시다가도 털고 일어나서 예배 다녀오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따라서 수요 저녁 예배 예전에는 밤 예배였으니까는요 밤 예배 뭐 금요 철야 또 어느 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쫓아가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 자리에는 함께 했었죠. 이제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편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엄마가 아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시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 어린 제 마음속에 늘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죽음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기는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제 학생부 저희 임원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삼각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산기도가 참 많이 성행했던 때였거든요.
3: 예, 많이들 갔어요.
2: 근데 산에 갔더니 깜깜한 밤에 신문지 한 장을 딱 주면서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뿌리 한 뿌리씩 뽑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저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잖아요. 야, 이

0: 어두운데 뭐가 나와서 혹시 네.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크게 소리가 질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지 옆에 사람도 내 소리를 듣고 또 나도 그 옆에 사람의 기도를, 아 누군가 옆에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에 이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밤 기운이 또 무서움에 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점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큰 소리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순간 선생님이 오셨는 줄 알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둠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다시 기도해 드렸죠. 하나님, 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크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마음속으로 제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그 따뜻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따뜻한 온기, 그것이 순간적으로 야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이 설교하고 들어왔던 것들이 그제서야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온전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었어요.
1: 그 후에 이제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신 거죠. 예, 가정을 이루셔서 행복하게 제 가정을 꾸리셨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1: 조금 아픈 이야기이실 텐데.
2: 제가 이제 소령으로 근무하던 그 2006년 네.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제가 교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이제 10살, 네. 당시에 10살, 8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여름방학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 교회 성가대에서 수련회를 계획을 해서 예. 서해안 바닷가로 수련회를 떠났어요. 하루 예. 이렇게 계획해서 갔는데 예, 어른들은 어른들 따로 프로그램을 예.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 주로 이제 뭐 조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놀이도 하고 예. 하는 과정에 저희들 이제 어른들은 따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현장에서 지내다가 이제 서해안은 이제 밀물과 썰물이 이제 네네네. 교차되니까. 물이 없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물놀이 사고로.
1: 아니 그 분명히 이제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어른들은 보고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말 찰나였겠죠. 예, 예. 뭐 몇 시간에 걸친 일이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2: 아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 따로 있고. 예.
1: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2: 아이들끼리 있고 거기에 물론 이제 함께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긴 예, 했었는데 순간 이제 아이들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예. 물놀이 하고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예. 찾게 되었고 네.

0: 네. 그 후에 이제 뭐 응급처치를 하고.
1: 네.
0: 하지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후에 발견이 된 건가요?
1: 네. 이제 작은 아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발견해서 네. 인공호흡도 하고 네. 119에 요청을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닷가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오니까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응급차가
0: 네.
1: 응급차 오는데도 오래 걸렸고 가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 곁에서 같이 구급차 타고 가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이제 구급대 요원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뭐 두 아이 다 인공호흡을 병원에서 실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죠.
0: 아, 그 발견되기 전에 그 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닷속을
1: 예.
0: 파고 찾아주셨을 텐데
1: 예.
0: 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 두 분의 이름을 외쳤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어머니 문 목사님은 아휴 뭐 떠오르기 싫은 순간이시겠지만 얼마나 더 애 같았을까요?
2: 아이들이 형제가 마치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두 살 더 어린데 지냈어요.
0: 예.
2: 또 형이 동생을 잘 돌봐줬고 동생은 또 형을 너무나 잘 따랐고 그냥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둘은 같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디선가 둘이 따로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고 작은 아이를 먼저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모습은 제가 그때의 장면 생각이 나지 않고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근처에 큰 아이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충신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종순 목사님이 한 번은 1년 동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을 다 모아봤더니 교회를 팔아야 할 정도로 금액이었답니다.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이면 그 교회를 팔아야만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었던 적이 있답니다. 매년 이렇게 사실 교회들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전화를 받는 게 겁이 난다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성교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들이 버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제 친구 목사님 중 한 분이 조기 은퇴를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다 들어주기도 버겁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짐을 벗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도와달라는 말에 그러시죠 하는 것도 뭐 담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교회가 당회도 있고 재정부가 있고 선교부도 있어서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기관이나 선교사님, 교회는 하나지만 그것을 들어야 하는 교회들은 몇 군데씩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막상 사실 도와주고 선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사유재산한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작은 도둑이야 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다독이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사실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직하게 요령도 못 피우고 목회만 선교만 성심껏 하는 기관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지원 요청도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돈도 여기저기서 잘 받아내는 몇몇 기관이나 선교사님들을 대할 땐 속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을 때면 굳은 마음, 냉정해지는 마음은 때로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몇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선교하고 지원해도 욕먹고 지원 안 해도 욕먹으니 차라리 지원하지 않고 욕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구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계산 잘하는 이 시대에서요 우리의 믿음만큼 능력만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주는 것이 조금 많은 사람이요 받는 것에 늘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사람. 이 메시지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은요 주는 게 많으세요 받는 게 많으세요? 이기적인 세대에서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해봅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0: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성소는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밝히지 않아요. 밝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세상의 육신의 빛일 뿐이지 그냥 세상은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의 세상의 것으로 프로그램으로 성소를 밝히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소는요, 오직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 등잔대를 통하여만 성소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소의 빛을 밝힐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라 그랬죠? 순금으로 만들라. 이 순금으로 만들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광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빛을 바라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시선이 오직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된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어서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성소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소 안에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쳐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편한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그토록 유럽이 좋았던 유럽인데 일본도 그렇게 좋았던 곳인데 이제 유럽도 선교지 같아요. 일본도 선교지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 없어요. 네. 이런 아파트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선교하는 것도 거의 꺼려져요. 또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것 부딪히는 것조차 괴로워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나는 부딪히기 싫어서 서로 갈등 갖기 싫어서 난 조용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 가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족끼리 예배하든지. 제가 지난주도 어느 권사님, 95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신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어서 집에서 목사님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끝까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부딪혀. 근데 그 부딪히는 것이 결코 내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 부딪히는 상황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망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목장도 하고 서로 찬양대도 하고 어디엔가 소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요, 많은 연단을 통해 받은 그 연단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아니하고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의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서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뭘로 만들어요?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한 덩어리로. 저는요, 수없이 봅니다. 40여 년 동안 교회에 눈물을 흘려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세웠어요. 근데 한순간 서로 다투어 갈라지면서요, 그렇게 견고했던 교회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쳐다봤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그 교회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40년 동안 살아오는 길에 얼마나 값진 교회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성소에서 불을 밝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끝까지 우리는 한 덩어리로 가야 돼. 내가 복이 된다 할지라도, 내 욕심이 다 내려놔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언제나 한 덩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소의 안에서 등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32절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이 성소 안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32절을 절대로 놓치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 생각과 내가 추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저 하나하나의 기물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다 담겨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메시지는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봐요.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은 줄기야. 뭐라고요? 등잔대. 줄기, 등잔대요. 그런데 이 등잔대 양쪽으로 한쪽 세 개, 안쪽 세 개는 이 등잔대 줄기에 붙어 있는 뭐예요? 가지야. 가지. 여러분, 성경 어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성소 안에 이 등불에 불을 밝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이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이 불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오늘도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들 보러 나가기 시작하고 너무 좋잖아요.

저는 가을에 소풍 가고 함께 어디 나가는 거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다니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여름에, 그 푸르렀던 여름에 어느 가을이 되고 나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져요. 근데 보세요. 그 떨어진 낙엽을 쳐다보면 그게 며칠 못 가. 전부 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스치지 마시고 한번 놀라운 진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는 이 생명의 가지에 붙을 때만이, 생명의 줄기에 붙을 때만이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는 결국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생 이 등잔대를 보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줄기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라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등불이 켜서 불이 비춰줘야 하는데, 이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지난 날 살아온 것이 은혜더라. 왜 그렇죠?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었던 나요? 줄기에 붙어 있었던 나요. 저도 한때는 뭐 여기 우리 동생 임장로도 있고 그런데요,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형이나 아버지로서 제가 막 잘 살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나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나처럼 살아봐라. 적어도 나만큼은 노력해봐. 그러면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학 갈 때 돈 한 푼 가져간 줄 아나? 그렇지만 너희들은 뒤에 아버지도 계시고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많은가? 한때는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돈 한 푼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면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거든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수고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수고도 할 수 없었고 노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안 되면요 절대 등불에 불 못 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평생 먹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재단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 마무리하면서 목회의 성공이 교회 하나 근사하게 짓고 성도가 많은 게 그분 목회 성공이라고 하면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줄기에 붙어서 내가 살아온 40년의 시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교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내가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쏟아낸 줄 아느냐, 나에게 대우가 이게 무슨 대우냐, 이래서 한순간에 40년이 다 무너진 채 그 교회가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일들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만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만한 건물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헌금 드린 후에도 그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나는 매덕을 들였어.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을 마지막까지 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아버지 내가 1억을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엄하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삼가하라 엄하게 경고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여러분 이 11절은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게 이 규례가 뭔 줄 아세요? 이 규례가 이 규례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잊었대요.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이 규례가 도대체 무슨 규례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0: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줄기에 붙어 있었던 가지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했어, 그 윤례와 규례를 다 떠난 사람이 된다는 거요. 분명한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그 줄기에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조금 미운 짓 해도 지금 그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히 여길 때 그 가지 위에 그 등불이 켜져 성소를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줄기에 붙은 가지로 꼭 등불을 켜 성소를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함께 소원하십시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물은 큰 돌을 만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조용히 옆으로 돌아 다시 자기의 길을 찾아 흐릅니다. 억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약해 보여도 끝내 바다에 닿는 것이 물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꼭 부딪혀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 돌아가는 길도 포기가 아닌 지혜일 수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로 많이 힘드셨나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가만히 다시 흐를 길을 찾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곡으로 조유진의 강물 들어보셨어요. 요즘 뭐 성격 유형 검사 많이들 하실 텐데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혹시 나는 T인데 그중에서도 대문자 T를 가지신 분들은 아, 과학적인 현상이지 무슨 강물이 사람처럼 지혜를 가지고 바위를 돌아간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요. 조유진의 강물이라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주변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통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이 시선이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멋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게 CCN 캠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목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나하며 그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이어봤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런 DJ라서 오늘도 하나 성공했나 싶었네요. 민호기, 송영주 트리오 피아노 연주가 너무 근사하죠. 송영주 씨의 피아노 정말 참 좋아하는데 오늘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를 이어봤어요. 바다로 가기에는 벌써 좀 쌀쌀해진 날씨라고 쓰신 분도 계신데 오늘 서울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이런 파란 하늘 아래 이어지는 푸른 바다는 하나로 쫙 연결이 된 그 푸른 색감의 뭔가 그 오묘한 조화를 바다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오늘도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그런데 흐르는 강물처럼이 가사가 엄마에게 쓰는 뭔가 약간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내용의 자녀가 쓰는 그런 가사.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하신 분들. 네, 맞아요. 송정미 씨가 부른 엄마 전상서와 같은 곡입니다. 같은 곡인데 2008년에 민호기 소망의 바다 앨범에 이 곡이 먼저 수록이 됐고 그 이후에 엄마 전상서가 2013년으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곡을 쓰신 분은 민호기 목사님이시고요. 이 곡을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쓰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었고 당시에 아카데미 영화상 거의 막 휩쓸었잖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거를 보고 나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본인의 그 가정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그런데 가족에게 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못난 자신들 여러 가지 좀 일상의 소소한 고백이 담긴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CCN 캠프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곡들이 있구나 찬송가도 많이 들어보실 테고 또 제가 항상 앞에 추억을 붙이는 추억의 가스펠 추억의 복음성가라고도 하고요 또 현대의 음악에 영원한 메시지를 담는 이 모토에 맞게 최신 CCM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코너가 또 마련이 되고 있어서 두 분 전문가 쌤들이 오셔서 저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CCM 캠프를 쭉 애청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또 이 CCM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야 라고 조금 자부하셔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신곡들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해외 CCM까지 폭넓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괜히 성격검사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를 자꾸 궁금해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실은 성격검사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굉장히 좀 돌아다니고 외향적이었다가 내향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가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는 그래서 좀 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자체를.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T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전야곱님께서 소리보기 예수의 시선 들려주세요. 그림자님께서는 헉 그럼 다음 곡은 예람오십 주님의 시선인가요? 어머 두 분 어쩜 이렇게 시선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두 곡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일찌감치 이지은님이 찬양하는 찬양곡 신청할게요. 8023님 이 찬양 먼저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민미나님께서 수요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정말 수요예배 참여하시고 오시는 분들의 또 아주 좋은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런 간증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정현우님께서는 예전 2005년 찬양곡 강승희의 함께 가는 길 신청곡으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곡을 신청해 주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무리바다 덮음같이 신청곡으로 와 그쵸? 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까지 갔으니까요. 물이 흘러흘러 바다까지 가서 덮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근사하잖아요. 아, 무리바다 덮음같이 부흥한국 싱어즈 찬양으로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흥한국 싱어즈 아홉 명의 찬양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살짝 누구 하면서 최인영 목사님 음성 너무 잘 들리고요. 네. 아, 무리바다다 붕같이 또 강승희 아 제가 항상 이분 이름 볼 때마다 살짝 김승희 강승희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승희의 함께 가는 길 들어보셨어요?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러브레터님 가을 중에 가을인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완벽한 가을날 그래서 유독 감탄을 많이 했던 하루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바다와 관련된 찬양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바다 사진을 또 강릉바다 6766님 감사합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서 촬영한 파도가 높고 햇살이 강릉강 했다고 네 바다 사진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또 사진을 5297님도 써주셨어요. 그 요즘 캘리그라피 좀 하시나요? 음악은 흐르고 커피물은 끓는다 라고 써주시면 밑에 보글보글 김이 나는 커피포트 빨간 커피포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손 들고 찬양도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두 손 들고 찾아보니까 최고의 작품 또 이현덕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 또 두란노 경배와 찬양 헌신 2001 등등등 이렇게 여러 버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I lift my hands라고 되어 있는 두 손 들고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아까 두 시선 관련된 찬양 소리보기 예수의 시선 예람어십 주님의 시선 들으시고 오늘의 교회 두 손 들고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의 두 손 들고 앞서 예람워십 주님의 시선 또 소리보기의 새 노래죠. 얼마 전에 새 앨범으로 등록이 된 예수의 시선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 베스트 청취자상 오늘도 한 분 당첨이 되셨어요. 이분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셀카 그리고 어느 한 분과 같이 사진을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으셨는데 바로 청량리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목사님 머리가 하얗게 되셨어요. 청량리역 다일 다양함 속에서 일치 공동체 바퍼 공사를 365일 매일 아침에 200명 점심에 400명의 무위탁 어르신들과 노숙자 소외된 분들께 따뜻한 진지를 대접하신다고 샬롬이라고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5183님 사진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귀한 섬김을 하시는 5183님 응원하면서 또 드리면 나눠 드실 것 같은데 스페인 퀼리 유기농 과자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고요. 바퍼 하니까 저는 딱 이 노래가 떠올랐네요. 1부 끝곡입니다. 예수원 가는 길에서 나들이 부릅니다. 밥상. 전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은총의 숲센터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한국교회 기후재난 대응 세미나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립니다. 네팔 대홍수, 기후재난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네팔 대홍수 참사를 돌아보고 기후위기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해 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팔 NGO 트리 대표 김경수 선교사와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 은총의 숲센터장 이진영 목사

0: 박사 등이 참석해 네팔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기후재난의 법적,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네팔 현지 교회와 NGO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합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기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기억과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 네트워크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내년 1월 간토 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차원의 조사를 앞두고 민간이 수집한 증언과 자료가 조사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적 자료 공개와 조사 활동가의 고령화 대책, 혐오와 선동에 맞선 네트워크 구축 등 향후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충남노회가 최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붕어빵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충남노회는 이날 붕어빵 전도 축제에서 140여 명의 사역자가 참여한 가운데 모두 94명의 결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는 백석대 교목실과 교수, 학생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충남노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봄과 가을에 캠퍼스 전도를 정례화하고 학생들을 꾸준하게 만날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울릉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게임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들이 아이템 구매와 앱내 결제 과정에서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아동들은 게임과 앱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국내 대표 가스펠 콰이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대규모 연합 콘서트가 다음 달 14일 아현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의 울림을 주제로 진행되는 W 페스티벌 콰이어 2026은 가스펠 합창의 매력과 한국형 크리스천 합창 콘텐츠인 K-콰이어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송축회 내용은 만 가지 이유 이렇게 번안이 되어서 사랑받고 있는 10,000 reasons 그리고 앞서 10,000 miles 마크 슐츠의 찬양이었고요. 랜드 콜렉티브의 찬양이었습니다. 마크 슐츠 2005년에 도부상을 수상한 아주 멋진 아티스트죠. 이 브로큰 앤 뷰티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이 천 마일이라는 제목의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 마일이라는 긴 먼 거리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다. 아주 서정적인 곡이었고요. 또 오늘 만 가지 이유 매트 레드먼의 찬양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 곡은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함을 찬양하며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만 가지나 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제 해외 CCM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처지에 짓눌려 자신을 지탱해줄 작은 위로라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묘사된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택함받은 백성의 목적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와 부정, 물질주의와 온갖 우상 숭배 등 오늘날 세상에서

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죄들이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수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고난과 포스트모던 문화가 뒤죽박죽 뒤엉켜 어지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확신이 담긴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름 없는 청중에게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아픔과 고난이 너무나 깊고 커서 한 번 위로하라는 명령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미의 위로, 깊은 밤 내영원의 노래, 오늘 묵상글과 함께 나눈 찬양이었습니다. 변데렐라님께서 축복송에서 가끔 소통했는데 하시면서, 아니 CCN 캠프에는 이렇게 새싹으로 오시면 새싹이 샥 달려있어서 어? 하고 봤는데 맞아요. 너무 친숙한 이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진작에 여기 계신다는 건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자, 코스모스님도 와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정말 그 굉장히 아주 여성스러운 보컬인 소울의 내 이름 아시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곳과 굉장히 또 비교되게 아주 남성스러운 그런 임바울 씨의 목소리로 사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명을 쭉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사명이고 찬양 사역자만 다 다른데 이 부르는 스타일과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동방연주 사명이야 뭐 워낙 대표곡이고 저는 뭐 김명식 사명이라든지 여러 버전을 듣는데 요즘에는 임바울 씨 곡을 왠지 듣고 있으면 그 굉장히 남자분들이 특히 뭔가 이제 울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금 대조되는 목소리 두 보컬로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명은 예소랑지기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우는 아름다운 계절, 오늘은 더 엄청 행복한 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날이라서요 하시며 이렇게 자축 사연을 보내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도 안 먹고 늘 출근하고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아내가 아침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알았네요. 고맙소 여보 하시며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생일 축하해 뒤에 사랑해까지 붙이신 너무 다정하신 사모님, 여보라.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곡을 정했어요.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마트 가셨다가 전복을 사오셔서 전복을 맛있게 쪄서 먹었다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근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 듣는 김에 약간 좀 예전 버전, 저는 이 팀이 부르는 버전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년 전인가요? 네, 불과 뭐 몇 년 전이죠. 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였다. 네, 크로스로드 찬양 선교단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울의 내일을 마시죠. 임바울 사명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에베네셀 하나님 크로스로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어요. 아까 뉴스하면서 일기예보에 살짝 지역별로 밤에 비가 온다가 있었거든요. 1197님 멀지 않군요. 신림동에 지금 비가 온다고 그래서 창문 두드리면 비가 오네 이 찬양이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리엘입니다. 비가 내리네.

아린님께서 신청하신 행복 아이빅밴드 지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소리엘의 비가 내리네 앞서 들어보셨습니다. 하이디 8529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마음이 놓이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요. 아이고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마음이 좀 안심된다 하면은 몸이 막 이제 아픈 게 느껴지고 오늘 명가님도 많이 좀 힘드셨었나 봐요. 한의원에서 화병이 있으신가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도 평소에 자신의 그 삶을 좀 반성하시는 그런 긴 사연을 써주셨는데 신청하신 곡은 제가 이삭줍기 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삭줍기 다들 잘 아시죠? 주말에 또 녹음 방송일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4913님께서 써주신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너무 염려 말아라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편입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 중인 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다들 편안하게 꿀잠 주무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탄을 쥐고 오르는 이들의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언제적 연탄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탄에 의지해서 겨울을 나는 집이 6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집에 한 달에 250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등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수고가 크죠. 올해 들어 연탄이 장당 100원이 올랐고요. 배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은 배달비도 추가로 붙는다는데 연탄을 지고 오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찬바람을 멀리 내쫓아줄 겁니다. 한겨울이 두렵지 않길 바라면서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런 가을도 조금씩 초반이라기보단 초반에선 조금 더 발을 앞으로 낸 그런 시기라서요. 싸늘해지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더 바빠져야 해요. 어렵게 힘들게 이 겨울을 보낼 이웃은 없나 주변 사람은 없나 살펴봐야 하니까요. 첫 곡 목소리 상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중얼거리게 되는 곡 생각나는 곡 자꾸만 부르게 되는 곡 있으시죠? 같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생각난다 하시는 곡도 좋습니다. 레인보우로 문자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곡이 그랬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부르게 되는 곡. 나의 가는 길. 참 박요한의 바츠베라와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좋죠? 네, 박요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가딜 메이커웨이, 나의 가는 길 박요한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뭐가 바쁜지 귀로는 듣고 있는데 운전하느라 음식하느라 사연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냥이님, 그래도 이렇게 생각날 때 와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사과나무님도 당향노를 통해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아멘.

수아진 7608번님. 오늘은 여기 울산도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어제 러닝으로 온몸이 무겁고 결렸는데 출근 준비하면서 찬양 들으니까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 러닝하신 게 물론 처음에 운동을 하면 좀 결리고 아프고 뭐 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풀리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한몫하고요. 좋습니다. 푸른 동사님, 이젠 따스함이 절실한 계절이 됐어요. 텃밭도 추워요. 쪽파 순이 올라와서 너무 예쁜데요. 흙은 생명을 숨쉬게 하는 유일한 쉼터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쪽파에 가까이 갔을 때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그것도 좋던데. 푸른 동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은 김진태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출근길부터 생각난 거 범키에 공감하시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바자회가 있고요. 또 10월 31일에는 연탄 나눔 봉사도 잡혀 있는데 이 바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약과 대접할게요. 이것저것 준비로 바쁘시네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이 신청하신 범키 공감하시네였고요. 민들레님께서 제가 요즘 좀 바빠졌어요.

민들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단 편해서 더 계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집밥이 그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가족이 함께 누군가와 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그리워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귀찮아 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들레님은 좋다고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좋고 같이 있어서 좋고 예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마음도 너무 귀합니다. 깜시님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받았어요. 깜시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보내신 대로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하실 때는 휴대폰에 우리가 상대방 번호 찍히는 거기 있죠. 거기에 우물정 표시에 7997 이렇게 쓰시고 문자 보내셔도 되고 레인보우로 지금 보내신 것처럼 보내시면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감새님, 요즘 쪽파 데쳐서 초장에 먹으면 그렇게 맛나더라고요. 아까 푸른동사님의 쪽파 얘기에 아 갑자기 입안에 침이 돕니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주아랑님, 강릉도 쌀쌀합니다. 근무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온맘다해님도 오셨어요. 맞아요. 저도 글 남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매일 들으면서도 집안일 하랴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듣다 보니까 귀로만 잘 듣고 있어요. 아유,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귀로 들으시라고 들려드리는 거니까. 3665번님. 새벽에 오랜만에 나갔던 중랑천 산책길 이리 예쁘게 가을을 만들고 있었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가 저절로 나왔지요. 살짝 부탁해 봅니다. 이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겠습니다. 송정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님은 이렇게 생각나는 곡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길승 산책 함께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일까요? 폰이 이상합니다. 안젤라님, 그 정도로 아직 춥진 않은데 폰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추운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가을 타나? 깜시님,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 선교를 위한 프리마켓을 여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란다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만드느라 온통 조청 단냄새가 났지만 찬양 들으면서 만드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있죠? 아니, 포스터까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와, 오란다 맛있죠? 인기 짱일 것 같은데요? 깜시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139편.

제이어스 시편 139편 이어서 디사이플스 내 이름 아시죠?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 곡은 스모프님과도 같이 듣고 싶었어요. 내일 아들이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전문 연구원이라 나이도 있고요. 또 비록 3주 훈련만 받는 거라 현역과는 다른 입장이지만 3주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내가 보호하고 또 함께할 그 이름에 포함해서 그 3주뿐만 아니라 훈련소 이후

후의 생활까지도 쭉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리브님, 가을이면 국화꽃 예쁘잖아요. 적적한 사무실에 활짝 핀 노란 국화꽃 가져와서 생기 있는 또 꽃을 보니까 미소가 짓게 됩니다. 소소한 행복이고요. 가을날 김도연의 가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봄가을 되면 왜 이게 길에서 파는 아니면 멀리 그 꽃시장 가서 예쁜 꽃들 사오시곤 하잖아요. 가을이면 더 국화죠, 국화. 아, 가을 느낌 확 나는 김도현 가을.

김도현 가을이었습니다. 찬양송곡 늘 좋아요 하신 우리지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쏟아지는 청첩장은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다미님의 질문, 어느 쪽일까요? 저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은 이렇게 좋은 행사니까 또 새 가정을 여는 귀한 일이니까 기쁜데 내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는 약간의 슬픔? 이 가을 공기가 너무 좋아서 문을 다 열어놨더니 추워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문 닫았고 일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와 제가 해야 할 일 해내야죠. 집안일에도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터널님. 그러니까요. 왜 집안일은 하면은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날까요? 1부 끝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달과 별이 울었고 아침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렸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하늘도 외면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 속에 놓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지옥의 힘은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은 굴러서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부활하신 왕께서 너를 패배시키셨도다. 그는 영화롭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Forever라는 곡 캐리조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 곡은 쩡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쩡. 맑은 공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오늘 민준이가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능 안 보고 수시로 대학에 들어간다고 아침에서야 말해서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셰프가 되고 싶다고 조리학과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열심히 해라 했더니 학원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비도 벌고 어제도 새벽 2시 30분에 들어와서 아침에 면접 때문에 대전에 간다고 교복을 입고 가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자신의 길을 이제 바라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민준님 응원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주변에서 기도로 응원해주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그 마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라 믿고요. 셰프, 예, 응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정민준이라는 예, 유명한 셰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좋아하는 곡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죠. 준비해 놨고요. 푸39님도 오셨어요. 어제부터 첫째가 수시 면접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한번 더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길 열어주실 거고요. 면접에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면접 보는 단양로 가족의 자녀들,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단양로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We love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는데 이 곡이 빠지면 안 되죠. 마마스 브런치 할수 있다 하시니는 아멘. 위러브 어두운 날다 지나고 두 곡이었습니다. 플루트님, 저는 출근길에 듣는 첫 곡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김관호의 여정이었는데 신청해 봅니다. 이곡 김관호 여정입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그런지 요즘 많이 신청하시는 곡이에요. 김관우 여정이었습니다. 예소랑지기님. 천고마비의 계절, 그야말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오늘은 엄청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 제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소랑지기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가을 진짜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다. 부럽다. 오늘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난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무슨 곡이 좋을까요? 러빔 가득할 거야. 네,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해라는 부제가 붙은 가득할 거야. 그리고 사랑하오님이 같이 걸어봐요 신청하셨거든요. 축복송 루하의 곡. 네, 이 곡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통해서 들었습니다. 7361번님께서 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마침 신청하셨었군요. 아까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요? 우리 애들 얘기 좀 더 해보자고요. 현아의 마음님께서 고1 현재 중간고사 점수가 나왔는데 아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나 모르는 점수니까 엄마도 알려고 하지 마요. 이럽니다. 조금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기말 잘 준비하면 되지 이랬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시험이라는데 뭐 점수가 다는 아니니까요. 뭐 뭐라도 되겠죠. 저 잘 표현한 거 맞아요? 때로는 이런 시선,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엄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 뭐라도 되겠지.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난 모르는 점수야 하는 거 보니까 기말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푸삼군님, 아 첫째도 어제 대전에서 수시 면접이 있었는데 아까 셰프 꿈꾸는 친구 사연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파티쉐가 꿈이라 제과제빵과 지원을 했어요. 어떤 진로로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저도 신청곡 나갈 때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시험 볼 때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시험을 보든 내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기도를 했고요. 무엇보다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꼭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토토로님, 날씨가 완전 가을가을하고요. 큰아이가 11월에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인턴십하고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요. 최종 7명이 합격을 했는데 와, 서류 내고 면접을 또 봐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석박 통합 지원이었는데 두 달 인턴십 하더니 엄마, 박사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저희 아들 잘 해내겠지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는 해도 다 할 것 같은데 박사까지. 하다 보면 더 욕심이 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아마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프티드 앨범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들을게요. 그리고 치유 대리를 1432번님 에스더 은희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이곳까지 준비해 놓을까요?

이항류 치유대리 들었습니다. 해리 와이피님 오셨어요. 오늘 엄마 모시고 1년 전에 예약해놓은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 안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엄마와 병원에 동행했었는데 그 다툼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우울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요.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케어하는 자녀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히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고 계속 케어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또 뭐 선배, 후배 다 있는데 그 어떤 한 명도 너무 좋다. 뭐 수월하게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원활하게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약간 고집도 생기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걸 꺾지 않으시고 이러다 보면 충돌이 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피곤하고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하게 되고 그게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부모니까 내가 다시 숙이고 가야지 뭐. 후회 안 하려면 내가 잘못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또 자녀가 꺾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속상하신데 오늘은 그냥 속상하신 대로 내가 뭐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친구한테 하소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하신다든지 좀 나를 풀 수 있는 방법들로 위로를 하시고 다시 저녁 때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 그래야 되더라고요.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이 수고를 주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어요. 따뜻한 미소님, 교회 권사님이 주신 알밤 쪄서 먹으면서 당향도 함께 하는데 감사함이 가득입니다. 가을이 따뜻한 미소님과 함께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냉장고에 있는 지금 알밤이 생각나는데 빨리 쪄야겠어요. 은총님, 휴대폰을 방수 앞치마 호주머니가 커서 거기에 넣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정원님 목소리 듣고 찬양에 힘을 내며 일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갈보리 저산 위에라고 하셨는데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과 말씀하시는 거죠. 150장 오늘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2분 남짓 남아서 연주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연 좀 보려고요. 리비님이 같이 일하게 된 여직원이 직접 담근 청귤차를 맛보게 해줘서 따뜻한 회의 자리였다고. 검사의 감사님, 직원이 나간다고 해서 구인 신청을 했는데 다들 면접을 안 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안 와요. 그래서 조금 우울한데 하나님 좋은 분 보내주세요. 아까 리비님의 여직원처럼 좀 센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일도 잘하는 좋은 직원 왔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우리 다이아노 가족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꿈꾸는 행복님께서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라는 음원이 있냐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자료실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7507번님 지금 온양으로 출장 가고 있는데 가을 단풍도 볼 겸 2박 3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출장길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할게요. 웅빈지님도 날씨는 차가워져도 우리 삶 속엔 은혜의 온기가 가득 차올라 주변을 감쌀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제비꽃님이 수시 기간이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복잡하겠네요. 예, 진짜 뭐든 됩디다. 아이들 믿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라별님도 오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으신지 자꾸 전화를 하시네요. 그래서 안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요. 전화하실 때는 보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두 시간이었습니다. 유지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배경으로 여러분 사연 나눴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입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의 복받치는 감격을 느끼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불리스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로 찬송가 작사자 겸 작곡가였습니다. 블리스는 부흥사 무디 목사에게 발탁돼 음악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38살이 되던 해 블리스 부부는 무디 부흥 전도단에 합류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시카고로 향하던 기차는 갑자기 철교가 무너져 강속으로 추락하게 됐고 이 사고로 블리스 부부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블리스의 동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란 찬송시가 적힌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곧 무디 부흥 전도단에 전해졌고 블리스의 동료였던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그 시에 곡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입니다. 우리 찬송가 집에는 298장 이외에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내 너를 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가 수록돼 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며 구원받은 증거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찬송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CCM 전해드립니다.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0: 정하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성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쌓여 빚어낸 교회 음악. 그 거룩한 울림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흐릅니다. 교회 음악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판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산적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분열이 있는 자리에 하나됨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미움이 가득한 땅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소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빛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육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관계적 어려움과 비전의 상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이가 부르는 찬송가 493장 듣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박희봉의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옹기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35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 왕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낭독 시편 13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전용대가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정교한 손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짓는 집입니다. 이 집은 겉을 화려하고 멋있게 또 압도적으로 지어서 사람들의 눈에 멋있고 화려하게 입이 딱 벌어지게 할 만큼 그렇게 짓는 집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죠.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사람은 겉모양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곳, 단열, 배관, 안전한 구조, 창문과 손잡이, 이 작은 공간 하나하나까지 다 마음을 쓰고 짓는 집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겉이 아니라 바로 그 안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의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창문과 겹방, 계단과 지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와 치수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건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아멘. 아니, 일단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셨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안정된 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장소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48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 시간이고 이제 새로운 처소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단지 하나님의 처소가 바뀌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머무르실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셔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렵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이 성전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열어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구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사실 다른 신전들과 비교했을 때뭐 그리 큰 규모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성전 벽돌 내에 겹방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크기를 다르게 하시고 또 겹방의 들보는 성전 본체 벽에 딱 박아 놓지 않고 벽 바깥에다가 조금씩 물러서게 설계를 하시죠. 사실 뭐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도를 보고 하나하나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사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건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매우 섬세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돌을 산에서 미리 다듬어서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또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돌을 깎아 올 때부터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결코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섬세한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책임감 있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도록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한순간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는 것은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쳤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

0: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그냥 되고 화려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윤상은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글로리아 합창단이 전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 이세의 뿌리에서 마커스 워십이 전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은총의 숲센터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한국교회 기후재난 대응 세미나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립니다. 네팔 대홍수, 기후재난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네팔 대홍수 참사를 돌아보고 기후위기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해 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팔 NGO 트리 대표 김경수 선교사와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 은총의 숲센터장 이진영 목사 등이 참석해 네팔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기후재난의 법적,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기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기억과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 네트워크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내년 1월 간토 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차원의 조사를 앞두고 민간이 수집한 증언과 자료가 조사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충남노회가 최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붕어빵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충남노회는 이날 붕어빵 전도 축제에서 140여 명의 사역자가 참여한 가운데 모두 94명의 결신자를 배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충남노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봄과 가을에 캠퍼스 전도를 정례화하고 학생들을 꾸준하게 만날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울릉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게임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들이 아이템 구매와 앱내 결제 과정에서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대표 가스펠 콰이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대규모 연합 콘서트가 다음 달 14일 아현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여러분, 세상은 요즘 교회가 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모일까?

모여서 뭘 할까 매우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여서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져나갔고 같은 장로교 안에서만 교단이 수백 개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지난 139년 동안 교회가 깨져서 분립해 나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사정은 일반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건 또는 다른 교회나 교파를 대하는 태도건 깊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목사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작 우리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일컬어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기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나오죠.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 즉 당신 앞에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제자들 때문에 앞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전도받아 믿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세대를 이어가고 이어가면서 믿고 믿고 또 믿어 오늘도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하나 된다는 말은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의 일치가 아니에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두 존재로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내가 아픈데 세상은 그 아픔을 몰라주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내 아픔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알아줘요. 그래서 기도해 줘요.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함께 나눕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일할 때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왜 이리 중요하냐?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냐? 그 21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첫 번째로는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싸우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분열과 갈등 멈추고 하나 되고 온 세상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파워풀한 것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뭐다? 성도의 하나됨.

아니다. 23절에도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즉 나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분열은 그냥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분열,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은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안에서 싸우고 다투면 밖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여력이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에서 다투니까 밖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힘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만 보이지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엄청난 죄를 지금 하나님께 짓고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한국 교회 사학자는 한국 교회사는 교회 분열 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2026년 현재 장로교 교파만 총 286개예요 그러면 본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냐? 아니에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 일치와 협력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새문안교회 창립자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일치와 협력의 정신으로 온 세상을 섬기려는 신앙을 에큐메니칼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던 분이에요.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들어왔던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와 늘 함께 일을 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일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일하면은 사실은 편해요. 교리도 맞고 코드도 맞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나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라지고 나뉘어서 사역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 불쌍한 한국 백성에게 온전히 스며들어가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했습니다. 성서 번역도 같이 하고 찬송가도 함께 번역해서 만들어 배포하고 YMCA, YWC 같은 기독교 단체도 같이 만들고 복음 전하면서 서로 영역 다툼하지 않도록 감리교와 장로교가 지역을 따로 나누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도 같이 세워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50-50으로 재정을 감당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식에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례와 보조를 했습니다. 일례로 조선에 들어온 다음에 부활절, 1886년 부활절이었죠. 아펜젤로와 스크랜톤의 딸들이 개신교인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아펜젤러가 세례를 집례하고 언더우드가 집례를 보좌했습니다. 그해 가을 7월에 노춘경이 조선인 최초로 국내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번에는 언더우드가 집례를 하고 아펜젤러가 보좌했습니다. 서로 절대 공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4세 피터 언더우드에 따르면 언더우드 가문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언더우드가 하신 일이야. 이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치와 협력의 에큐메니칼 정신이 투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치와

연합의 앞에 에큐메니칼 정신이 우리 세모난교회 창립 정신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과 함께 펴낸 책 선을 넘어 다리를 놓다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몰랐던 언더우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분이 교파 없는 하나의 개신교회를 한국에 꿈꿨다는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한국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려면 반드시 단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하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장로교 선교부 넷, 감리교 선교부 둘 합쳐서 총 여섯 선교부가 통합을 해서 연합공의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한국에 교파 구분 없는 하나의 기독교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명칭도 대한예수교회로 미리 정하고 장로교 감리교가 따로 내던 신문도 통합을 해서 그리스도 신문으로 개명해서 발간하고 초대 사장 겸 편집인을 언더우드가 맡았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미국 본국의 선교 본부에서 이를 거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얼마나 교파와 교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꿈꾸고 지향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본국 때문에 단일 교회가 좌초되자 언더우드 사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는 교단을 인정하지만 한국을 섬기는 사역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자 라는 뜻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연합공의회를 본격적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4년 9월 24일에 바로 이곳 세문안교회에서 장로교 대표 19명과 감리교 대표 17명이 한 사람도 전국에서 빠짐없이 모두 모여서 창립총회를 열어요. 여기서 세문안교회 2대 담임 목사셨던 차재명 목사님이 이 연합공의회 초대회장 맡고 감리교회 김종우 목사님이 초대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한국교회 뿌리고 세문안교회 창립 정신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다 컬러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성령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이는 성도의 책임적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차이고 은사의 차이입니다. 교회와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목사도 자신의 신학적인 철학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씩 달라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게 돼요. 이것은 부르심의 차이지 진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형제끼리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다름은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단 안에도 서로의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연합해야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개신교의 핵심 정신이에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본질에 일치하면 그 뒤에는 관용해라. 그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류라 생각하지 말며 다양성으로 존중해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보는 네 눈빛에 혐오와

증오가 가득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너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야.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제가 보니까 서로 싸우고 나뉠 때는 항상 우리는 본질이 달라서 같이 할 수 없어 하고 싸우더라고요. 자기 자신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있고 별것 아닌 것으로 다투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맞습니다. 다 싸울 때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면서 싸워요. 그럼 물음이 나와야죠. 그럼 뭐가 기독교의 본질이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내게 구원을 베풀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너희 교회 엄청 배타적이야 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좀 포용성 있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님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명료하게 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님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태산이 무너져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의 본질적 조건입니다. 둘째,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께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죄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는다. 뭘로 용서받아요?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뒤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삶과 죽음의 핵심적인 진리, 요거 믿는 거예요. 이거 명료해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을 담은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전 세계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같으면 그는 나와 좀 다르더라도 내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셋째로는 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렇죠?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일치하면 나와 좀 신앙관이 달라도 나는 장로교 다니니까 깔뱅주의자고 저 친구는 감리교 다니니까 알미니안이어도 상관없어요.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하는데 보면 다 그 안에는 명분이 있어요. 모든 분열에 자기가 보기에는 항상 정당한 거예요. 역사상 어떤 분열도 자기에게 정당성이 없었던 분열은 없습니다. 항상 안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기에 정의롭고 저들이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슨 얘기냐, 성도가 하는 일 중에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를 떨치지 못한 죄의 일이 아직도 있다. 근데 그 육체의 일, 죄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은 다 육체의 일이다.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쉽게 말하면 그룹을 만들고 파를 만드는 거예요.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랬죠. 바울파, 바울의 말씀이 진리.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붙들고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이 바울파가 미우니까 아볼로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요.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어요. 어떤 모양으로 했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거 전부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에 어떤 논리나 정당성을 끼워넣어도 그거는 육체의 일이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 하지만 그룹을 지었기 때문에 특정한 의견에 그 그룹끼리 늘 같은 쪽에 서는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왔다, 이게 바른 민주주의예요. 그게 바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이성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에게 항상 중요한 성찰적 질문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이름을 지금 진정으로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아니면 내 신념과 내 확신과 내 체면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요, 절대로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이건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전부 빨아들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형제의 낯빛과 증언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상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았는가? 넷째,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안의 정서는 사랑과 화평인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 혹은 분노인가? 이거 들여다보면 내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좁아지지 않고 넓어집니다. 바다같이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자기와 진리가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에게서 엄청난 혁명적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 중에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두렵기에 경계를 만들고 담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나를 가두고 내가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더 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이지 진리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름은 다양성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다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은 개인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서로 다른 은사의 숟가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어떤 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어떤 교회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숟가락은 내 입에만 넣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먹여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먹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영 간의 갈등으로 혐오와 분열이 극에 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우리 세문안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계셨고 언더우드 사역에서 꽃피었던 이 협력과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선을 넘어서 들어가셨듯이 선을 넘어 사랑의 다리를 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살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다름을 선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0: S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는 특별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흔히 하는 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별 잘못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분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에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믿으려 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수긍하면서 계속 진실을 향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더불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사명,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골자입니다. 시내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종교에만 필요한 거, 종교적인 언어로 단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대상들을 돌보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모두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면은 제사장, 영적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영적 리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전도봉사헌금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영적 리더가 될 때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숙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떠받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근심 걱정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당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계시된 사람은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처음 계시된 사람은 모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고백들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고백을 이제 설명할 텐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생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한 걸음에 주께로 달려가서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원망하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는 다시 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핵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에 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으로서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뻗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감격하여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세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마르다와 도마의 신앙 고백 위에 튼튼하고 높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 The Great Mission에 관한 얘기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새 방언의 은사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하심과 새 생명의 능력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허락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자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인식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지고한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의 1등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건 내 욕심, 그 다음에 내 욕망, 돈, 그러면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둘째,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오용하는 사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례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 즉시 일어납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로 열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가로 닫고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브 자기 아내 그에게 그 다음에는 그 나무 그리고 그 맨 뒤에 내게 주므로 가로 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나쁜 습관이나 습성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정당화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넷째,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인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의무에서도 도망가는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위그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당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지만 절대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예,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17살 소녀 캐시 버넬이 자신을 겨누는 총구 앞에서 당당하게 외친 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두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을 든 남학생이 캐시 버넬에게 총을 겨누며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버넬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예. 그러나 그 남학생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도 버넬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만 해. 그러자 화가 난 남학생이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캐시 버넬은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0대들은 너도 나도 Yes, I believe in God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0: 파스를 입고 다니고 예, 기도가 영적 부흥운동을 바로 그 말 한마디로 촉발시킨 것입니다. 캐시 버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과 바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컬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없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절대로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도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 드랍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귀한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일어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지금 사람들은 하나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없습니다. 진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바로 진리인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인적인 그 기쁨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0: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길쌈조차도 우리를 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분의 수고와 길쌈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허위를 피해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온 바로 사망의 그늘에 익숙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거역이 쉽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곤고가 아닙니다. 쇠사슬의 매임도 아닙니다. 이 사람 재앙이 가까이 못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1: CBS
2: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2: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부터 환하게 밝아 있었는데 이제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항상 익숙하게 맞이하던 아침 햇살도 계절이 바뀌니까 새삼 반갑고 귀하게 느껴져요.

이 계절에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하단 이유로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낸 건 아닌지.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이제 10월도 중간을 지나가는데요. 늦게 찾아오는 아침 햇살이 반가운 만큼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The Comforter has come. 앞에 흐른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는 정민아의 Amazing Grace를 와 8년째 잘 듣고 계시다는 행복한 엄빠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엄빠님. 네,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우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를 중국어로 부릅니다.

이제 출근해서 아침 먹고 출석 체크합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마운틴 사나님도요. 신청하신 곡이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 뒷자리 7555 쓰시는 분은 사랑하는 큰아들 종명이의 생일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축하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 아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역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어요. 스페인어로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또 중국어로 부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셨을 거예요. 콩이 엄마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립고 감사한 아침. 그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코난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용인 수지에서 천안까지 매일 새벽 출근길에 청취합니다. 힘든 출근길이지만 방송이 큰 힘이 됩니다. 뒷자리 6346번으로 문자 주신 분도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교대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혹은 아침 퇴근하실 때 들으신다고. 오늘은 6346님 출근길이실까 퇴근길이실까요? 네, 방금 제가 다섯 분 호명해 드렸는데 마운틴 사나님 7555 콩이 엄마 코난 그리고 6346님께 짝꿍이랑 함께 드실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두 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가 분가할 때 아버지의 화덕에서 불씨를 옮겨간다는 건데요. 몽골 사람들은 이 화덕을 골롱트라고 부릅니다.

골롬트, 불이 태어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에게 골롬트는 밥을 짓고 몸을 녹이는 도구를 넘어서 가문의 생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본가의 불을 나누어 받아 새 화덕을 세우는 것은 가문의 뿌리를 이어가는 일. 그래서 몽골에서는 집안이 번성하는 것을 골롬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당부합니다. 오늘 내 안의 믿음도 누군가의 화덕에서 옮겨붙은 불씨 아닐까요? 부모의 기도와 눈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을 지켜왔습니다. 불씨는 저절로 옮겨가지 않죠. 누군가 정성껏 품어달라야 합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화덕에 옮겨주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 가정의 골로움트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아버지의 화덕에서 옮긴 불꽃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93세 노모와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나오는 찬양, 갈매동 75번 기사님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하신 4160님. 예, 가정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 주신 분처럼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그리고 이 시간 문을 연 가게 등등 CBS 채널 맞추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Refiner's Fire,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비밀 글로 오셨는데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이 방송을 와 15년 넘게 함께하며 미나님 차분한 음성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안정되나 싶었는데 나이는 이미 70이 다 돼가고 여기저기 달라지는 건강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위로 삼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예, 조금 전에는 8년 애청하셨다는 분, 와 지금은 15년 애청하셨다는 분, 누가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오래 들었나 이렇게 키재기 시합하는 듯한 이 느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방금 사연 주신 분, 아유 건강하시기 바래요. 우리 또 오래오래 더 함께 해야죠.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앤 머레이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역시 커피 2장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노인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센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6일 남은 실습 무사히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 게이트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뭔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제가 이 사람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말고 오늘은 베리 매닐로 목소리로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을게요.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0: 봐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처럼 후보자를 질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 갈등 구도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변호사의 소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 후 약 3주 넘게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잠시 뒤에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청와대의 설명 직접 들어봅니다. 오늘은 월간 코너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최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0: 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간 설.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제가 최근에 몇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들이 뉴스쇼를 진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아침 시사를 듣는데 압도적으로 뉴스쇼를 듣는다. 또 평론가들도 뉴스쇼는 꼭 보고 간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듣는 기자 박순봉 기자예요.
3: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체감하기로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예. 다른 방송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 방송 중에서는 확실히 업계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기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도 많이 듣고 또 의원들도 꽤 많이 듣습니다. 그 듣고 연락.
2: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3: 예.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하고요.
2: 평론가들도 김준일 평론가의 뉴스쇼의 평론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참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 아, 뭐 그 얘기를 저는 만날 때마다 양당에 있는 뭐 대변인이라든지 그런 얘기 저한테 예. 많이 하시는데 뭐 그냥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2: 예. 지상파 라디오에서 저렇게까지 자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볼까요?
3: 여당이 질타한 김지용 청문회.
2: 김지용 중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여당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3: 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친문 계열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고 친명계는 방어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2: 예.
3: 국민의힘은 여기서 어부질이라고 할까요? 여당 내 갈등 부각시키고 중수청 출범 준비가 미비하다 이런 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윤건영 의원 질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예, 잠시 이제 소리가 조금 잘 안 됐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일단 예전에 기소 문제들 검찰했을 때 기소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건 네.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또 윤건영 의원도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관련된 수사에서 불공정했다라면서 역시 정치검사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 김지용 후보자는 이제 그 일단은 채널A 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2: 예,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렀던 사건이죠.
3: 네, 네. 자기는 이제 결재한 것으로 기억이 나긴 한다. 근데 기소를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 예.
3: 지금 이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비겁한 선택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얘기들도 좀 전해드리면은 추윤 갈등 요 문제 때 예. 어제도 살짝 전해드렸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한다 이렇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검사장들이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때 김지용 후보자도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2: 예.
3: 근데 어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다뤄졌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같이 공격하는 그런 그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에서 1, 2급 수사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뭐라고 규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후보자가 집단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배 의원이 그럼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본인은 집단 성명서에 입장을 같이 올렸느냐 이런 예.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김 후보자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동 성명 참여하는 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비겁하다 이렇게 같이 여야가 공격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 예.
3: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도 공격을 했거든요.
2: 예.
3: 어떤 표현을 썼냐면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 열망했던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되는 자리인데 김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2: 예.
3: 그리고 친명계 방어했던 얘기들도 좀 전해드리면은 아까 윤건영 의원이 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기소에 반대했으면은 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군대 같은 조직인데 어떻게 이의제기서를 내느냐 이렇게 예. 방어를 해줬고요. 또 이상식 의원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친윤 검사라고 하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방어.

0: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현일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다. 그리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 또 정권 눈치 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주로 여여 갈등처럼 보였는데 야당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0: 박덕흠 의원이 질문했던 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 다른 사람들도 말해보라고 계속 추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포함이 되느냐 그랬더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덕흠 의원은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여권에서 집안 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된 점이 참 의아하다.
1: 예.
0: 그리고 중수청이 이렇게 준비 없이 늦게 출발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나치 전범, 밀정 이런 강력한 표현들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좀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여 간의 갈등 구도가 있긴 했지만 속도전은 좀 예견한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빨리 임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친명계 기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국회 행안위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인사청문회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적격 의견을 내놓을 건데 이 부정적인 입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병기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기류를 물어보니까 적격 의견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기류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반대하신 분들은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분들이 설득된 건 아닌데 통과 의례처럼 일단 청문회 끝났으니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임명한 수순이다. 이런 얘기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로 특히 오디오 문제로 유튜브에서 소리와 화면이 잠시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는 나갔었는데 유튜브로 제대로 못 나가지 못해서 이분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은 제대로 나가고 있고요. 예, 김진일 평론가.
2: 네.
1: 하필 처음으로 제가 초반에 많은 네. 기자와 평론가들이 저희 방송 듣고 있다고 근데 이때 기술적 사고가 나서 제가 더 염치가 좀 없어졌습니다.
3: 예, 네, 자랑하지 마시죠 이제.
1: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봤는데
0: 아, 그 부분이 안 나간 건가요?
1: 그 부분만 나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제 청문회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3: 어제 뭐 다 보지 못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봤는데 예. 이제 한 편의 연극을 잘 봤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게 다 누구를 지금 의식해서 하는 거냐
1: 예.
3: 본인들의 지지층을 하거나 김지용 후보자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끌어내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박덕흠 의원이 정치검사 누구냐 물어본 거 사실 이게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의원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박덕흠 의원이
1: 예.
3: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돈 관계고 뭐 친윤이고
1: 예.
3: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국회 부의장이면은 어쨌든 국회 의장만큼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1: 예.
3: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제 한동훈 정치검사다 이 얘기를 끌어내고 싶어서 그 내부에서 아예 한동훈은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끌어내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예고한 대로 이제 선거 검증을 했죠. 그래서 목소리 톤 자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앙돼 있는 모습을 조금 나는 보여줘야 된다.
1: 예.
3: 나를 지켜보는 내 당원들과 지지층을 좀 의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오늘 이제 사설들을 보면 예를 들면 한국일보 정파적 사상 검증 자리로 전락한 중수청장 정문회, 뭐 서울신문 수사 능력 아닌 친윤 내 편 따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뭐 서울경제 중수청장 청문회 내편 검증만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 그래서 굉장히 다 비판적으로 많이 썼어요. 이거에 사설을 쓴 데들이.
1: 예.
3: 그러니까 좀 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태권부이다. 처리가 타면 뭐 처리가 조종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1: 그런 얘기 했었죠.
3: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1: 태권부이는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르다. 다르다.
3: 그러니까 친윤 검사면 안 되고 친민주당 검사는 그럼 정치 검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친 어디가 붙으면은 다 정치 검찰인데 지금 너는 친윤을 넘어서 친민주당인지 친진보 진영인지

0: 아닌지를 지금 계속 집요하게 캐묻는 상황이었고
1: 예.
0: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무정지 2개월을 했을 때 그때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60%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1: 예.
0: 그리고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요. 윤석열 총장 이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1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패배하고 예. 2심에서는 또 이기고 그래서 법무부가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 항소를 안 해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안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거의 평검사 전원이 뭐 전원까지 아니더 거의 예.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했거든요.
1: 그럼 당시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한 검사가 그게 일반적 민심과 상식에 좀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친윤이냐 지금 이 질문이신 거네요.
0: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이제 좀 구분해서 당시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게 정치 검찰로 이제 박혀 있지만은 당시에 보면 이거 무리한 징계다라는 게 여론이었고
1: 중론이었고
0: 결국은 예. 그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1: 예.
0: 그럼 여기에 서명을 하거나 지지를 하면은 정치 검찰인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도 반윤도 아니에요. 솔직히 어저께 예. 제가 이제 윤석열 장모 재기 수사했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반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일이 주어지면은 최대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도 내부에서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이거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럼 자기의 이제 이 업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볼 것인가 잘 되는 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문정 검사.
1: 예.
0: 이문정 검사는 정치 검사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 폐지해 반대하면 정치 검사고 강력히 찬성하면 그러면 정치 검사가 아니냐 뭐 이런 물음이시네요.
0: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소신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다 맞는 것이냐 그게 우리 정파에 맞으면 다 맞는
1: 예,
0: 것이냐
1: 예.
0: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원전을 반대하다가 원전에 찬성하는데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1: 예.
0: 근데 나는 내 소신은 원전 반대니까 나는 죽어도 원전은 앞으로 반대할래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오히려 정치권이 모든 사람을 다 정치 검사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
1: 네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 모든 검사의 정치 검사화가 사실상 돼버렸어요. 정치권이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성찰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들은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좀 죄송한데 지겹다 이거. 김지용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건가요 이거?
1: 예.
0: 두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로. 예.
1: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네 편, 네 편이 아니라 중립성, 독립성, 그다음 엄정한 수사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권이나 야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수문 기자.
2: 그 친명계 쪽은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나오는 답변들이 잘 안 봤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뭐가 나올 거였으면 일주일 전에 이미 나왔을 거다. 뭐 이미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즉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인사권을 행사했고 청문회에서 별다른 특이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낙마시킬 정도의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은 일주일 전에 그런 내용들은 다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2: 그러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 표현이었는데 어제 청문회의 핵심은 윤건영, 박주민, 정춘생 의원이 나는 반명이다. 이걸 소리 지르면서 증명만 한 거다. 나 반명이야. 이제 거꾸로 탈 거야. 이것만 증명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친명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의힘 분위기는 앞서 그 질문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정치검사 누구냐. 네, 박덕흠 의원이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을 염두에 두고 물은 것 같다라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분석해 네. 주셨는데.
2: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딱 꼽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같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말 잘 듣고 좀 다루기 편한 사람을 지명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야당에서 나옵니다.
1: 예. 아, 말을 잘 듣고 예 그런 검사를 지명한 것 같다. 이게 야당의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일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박순봉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광현 국세청장.
1: 예,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이 누구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사람이 함합평에 올랐는데 함합평에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네요.
2: 네. 기자들도 뭐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다 몰랐던 깜짝 인사였고요.

0: 예.
1: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했어요.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 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다들 의원들 몰랐대요. 이런 반응들이라서 좀 깜짝 인사였던 것 같고요. 어제 후임 비서실장 인선까지 발표까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았거든요.
0: 예.
1: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1: 강 전 실장 표현 중에선 이런 것도 있어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0: 예.
1: 그 임광현 신임 실장 이력을 좀 보면 아까 들으신 대로 임명 때까지 현직 국세청장이었고요. 고향은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시 출신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1995년에 공직에 입문을 했고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같은 걸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들어온 건 2024년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인재로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0: 예.
1: 그때 비례 순번이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순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가족관계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인 그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거든요.
0: 예.
1: 같은 행시 출신인데 현재는 총영사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장의 처남, 그러니까 배우자의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를 했던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탁 배경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거는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성과를 많이 냈다라는 건데
0: 예.
1: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그 임 신임 실장을 당시 청장을 칭찬을 해요. 4천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0: 이게 이제 이른바 선바광이 뭐 10년 넘게 체납했던 걸 받게 됐다 이 얘기였던 거죠?
1: 맞습니다. 그때 예. 이제 조사단도 새로 꾸리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0: 예,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하마평에 전혀 없던 분이고 관료 출신이고 특히 세무 쪽에 오래 있었던 관료입니다. 의회 발탁인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어제 이제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든지 정치권 출입하는 기자들이
0: 예.
3: 한 시간 전까지 이거 발표 나기 한 시간 전까지 좀 다른 인사를 붙들고 비서실장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0: 예.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깜짝 이거 대부분 몰랐다라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뭐 박순봉 기자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몰랐다,
0: 예.
3: 약간 놀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쟁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논란을 일으키는 거가 논란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하나는 인사에 대한 그립감을 내가 놓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0: 예. 건데
3: 이게 같이 맥락에 닿아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임광현 실장의 처남.
0: 예.
3: 처남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이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라고 판사 출신 변호사.
0: 예.
3: 근데 이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온갖 소송을 다 맡았던 사람이 이게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서 무슨 이제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0: 예.
3: 뭐 성남 시절부터 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상당수 가장 많은 변호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아, 가장 많은 변호인이었군요. 예.
3: 그러니까 뭐 대장동만 했다든지 뭐 무만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 있는데 거의 다 뭐 중요한 거 다 했다.
0: 꽤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 사건들을 변호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 인사 논란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헌법재판관의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이제 고사했다라는 게 올 초에도 나왔고
0: 예.
3: 그리고 이 임광현 배우자가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었어요.
0: 예.
3: 근데 올해 3월인가 올 초인가 휴스턴 총영사로 갔습니다.
0: 사실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지는 꽤 됐었죠.
3: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외교에 이제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보훈 인사 아니냐. 아니면
0: 예.
3: 임광현은 진짜 아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0: 사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랑 휴스턴이면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랑은 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외교의 주요 포스트의 총영사다. 이게 좀 안 맞다 이거죠.
3: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외교부의 지금 국감이 미국에서도 있는데 차지윤 주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0: 예.
3: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제 뭐 공직선거법 선거법 사건 변호인단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한동훈 의원이나 이쪽에서 이제 보훈인

0: 막 논란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챙겨준다.
1: 예.
0: 이런 이미지를 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나는 앞으로도 나는 이거를 챙겨줄 거다라는 메시지가 이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런 그 이 부분을 또 이제 어제 야당에서 굉장히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부적격이냐 임광현이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만은 국세청장으로서 얘가 실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지만 정무적인 판단과 이제 일 잘하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1: 예. 그러니까
0: 애매모호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저기 강훈식 실장이 물러나게 된 배경에는 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인사를 확실하게 휘어잡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냐. 그러니까 역대 이제 관료 출신들과 정치인 출신들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는데
1: 예.
0: 그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일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 발탁이 되지만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거나 뭔가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거를 바로잡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약하다. 입안에 혀처럼 군다.
1: 행정의 그립은 예. 강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직언을 난다거나 정무적인 걸 조율할 거냐 이분은 별개다라는 말씀.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 예. 관료 출신이었는데 뭐 뒤늦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정치인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걸로 뭔가 쇄신 인사. 그래가지고 되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하는 거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1: 예,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가족이 인척이 이제 대장동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 인사냐 아니냐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을 워낙 잘해서 시켰느냐 아니냐 이 부분 좀 있을 것 같고요. 박수문 기자 어떻게
2: 예, 어제 고루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통합 상징성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1: 아, 예.
2: 뭐 친명계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 친천계에서 김용록 전 지사 하거나 한준호 의원 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대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또 안 시키고 그러니까 친명은 하지 않았으니까 통합의 상징 정도는 있는 거다. 이거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고요.
1: 예.
2: 두 번째는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데 좀 유들유들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유들유들한데 그런데
1: 좀 온화하고 원만하다 이런 거군요.
2: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예전에 뭐 대표 시절에 뭐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거 직보하고 이런 것들을 잘했대요. 근데 이거를 직보를 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처럼 살갑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을 어려워하긴 하는데 근데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직보를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조금 그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다.
1: 그러니까 예.
2: 그때도 좀 주목을 받긴 했었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국세청이 굉장히 권력이 강력하고 장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굉장히 잘 장악을 했다. 그래서
1: 예.
2: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도 꽤 잘 장악을 할 것 같다. 이건 친명계 의원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명 이것도 다 친명계 쪽에 일단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면은 그럼 유들유들하고 그러고 중량감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좀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쓴소리 같은 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 예.
2: 그 아주 막 이렇게 뾰족하게 쓴소리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 이거 유들유들하다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부드럽게 예쁘게 쓴소리도 돌려서 잘 말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1: 예.
2: 잘된 인사 같다 이렇게 좀 친명계 쪽에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 쓴소리 예쁘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예.
2: 근데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1: 예.
2: 의도가 뻔하다. 그래서 무슨 의도냐 그랬더니 가까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천안 변호사인 것도 뭐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아, 비명계에서는 변호인이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군요.
2: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정무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 변호사가 엮여 있으면 다 공격을 받는데 꼭 대장동 변호사를 엮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

0: 대피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죠. 여기에 김종 중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고요. 대법관 제재청 문제도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에 놓고 물어볼 것, 현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성경 청와대 홍보수석과 직접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일단 신임 비서실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인사예요.
4: 네.
3: 비서실장 임명할 때 약간 논의가 있습니까?
4: 글쎄,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최고의 참모이시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끝에 내린 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3: 예.
4: 사실 비서실장을 인선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의 다른 수석들과 굳이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3: 예.
4: 대통령께서 아마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우리 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합니다.
3: 비서실장 소속 수석들이 있는데 네. 사실 상급자를 수석들과 논의해서 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군요.
4: 네, 네, 네, 네.
3: 그러면 뭐 강우식 비서실장이나 극히 소수랑만 상했을 가능성 네. 볼 수 있겠군요.
4: 네.
3: 알겠습니다. 근데 발탁 배경은 제일 어떤 걸로 보십니까? 내부에서는.
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권 2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나갈 임광현 비서실장의 발탁은
3: 예.
4: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3: 예.
4: 국적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우식 비서실장과
3: 예.
4: 이제 신임 임광현 비서실장은 걸어왔던 길이 조금 다르죠.
3: 예.
4: 강우식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3: 예.
4: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던 우리 이재명 정부의
3: 예.
4: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신임 초대 비서실장의
3: 예.
4: 중요한 임무겠죠. 강우식 실장의.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셨고 2기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그런 국정의 과제들이 국민의 피부,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예.
4: 그렇다면 그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3: 예.
4: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런 것들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입증해내 보인
3: 예.
4: 관료 출신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광희 실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 그러면 초기에 그림을 짜고 어떤 로드맵은 그려놨으니
4: 네.
3: 이거를 집행할 집행력 있는 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역대 정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해서 관료 출신들이 나중에 비서실장을 많이 하는데
4: 네.
3: 또 정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면 네. 현실적으로 정무적인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4: 그렇습니다.
3: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 네네.
3: 대여관계,
4: 네,
3: 대야관계 이 부분이 이제 관료 출신 비서실장은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4: 맞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정책도 매우 중요하고
3: 예.
4: 또 정무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감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임광현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20년 이상
3: 예.
4: 거의 20, 30년 동안을 이제 정부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3: 예.
4: 현대에서의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3: 여의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4: 그렇죠.
3: 거구나.
4: 그런 점에서 사실 정부직의 어떤 국세청장을 일하면서
3: 예.
4: 고액 체납 징수라든지 여기에 빠져나가 있던 어떤 세금을 다시 환수받는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3: 예.
4: 그런 걸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3: 예.
4: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예.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결코 소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비서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중심을 잡고 일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1: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무 네. 이런 쪽으로 하면 네. 네.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여서 네. 또 그게 이제 반

0: 번째로는 이제 사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인재라고 한다면 특정한 분야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떤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어떤 역량을 입증해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세청 관료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정통한 스페셜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말대로 이제 현대의 어떤 그이 행정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리스트로의 역량뿐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로의 전체적인 이 사회 흐름이라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스페셜리스트로의 역량을 입증해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임 실장의 어떤 제너럴리스트로의 어떤 역량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1: 충분한
0: 더불어서
1: 소양을 갖췄다.
0: 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비서실이 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세 분의 실장이 이끌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서실장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각 안보 또 정책의 분야를 또 보좌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사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많이 알려진 건 청와대 내부에 예를 들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전 그다음에 김현지 부소실장 간의 알력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권에 많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말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료 출신인 예를 들어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 정도의 청와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립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처음에 이제 앵커께서 전제했던 이런 내래의 어떤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어떤 이 얘기들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팩트에 근거해서 정통 공론의 시장에서 형성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현재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공격하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정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체제의 어떤 변화가 혹시 그런 과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냐라는 것 자체는 저로서는 사실 뭐 중요하게 챌린지 할 만한 그런 과제라기보다는,
1: 전제가 틀렸다는
0: 그래서
1: 말씀이시군요.
0: 우리 신임 실장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하는 정부, 일하는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1: 알겠다.
0: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전제가 틀렸다고 하실까 봐 제가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저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서 어디까지 그럼 김현지 부소장이 개입하냐 이걸 선을 그어서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권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사실 저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많이 듣는 얘기여서 여쭤봤습니다.
0: 그런 루머라고 하는 것과 실체적 진실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죠.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야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대장동 대북송금, 대장동 대북송금 뭐 쌍방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여러 번 변호해 왔다. 그래서 본인 사안이냐 이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임광현 비서실장의 배우자도 사실 복지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휴스턴 총영사로 간것 자체도 처남에 대한 본인 사안이었냐 이 논란 사실 있었거든요. 애초에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광현 실장이나 지금 휴스턴 총영사로 가 재직 중이신 이경원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그이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처남 되시는 분의 어떤 경력을 이번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냥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그 사이는 팩트이지만은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말대로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여 년 이상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왔고,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또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그의 어떤 역량을 성과로서 이렇게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0: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저 오기 전에 이제 토론자에서 우리 김 실장의 네. 어떤 그 부인이죠. 예. 휴스턴 총영사의 어떤 경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경력만을 가신 분이 어떻게 휴스턴 총영사로 가냐는데 그거는 팩트가 좀 틀립니다.
1: 아, 그런가요? 청와대 행정관 했었죠.
0: 그러니까 복지부 공무를 한 것은 전체 경력 중에 한 10년 정도 있긴 한데 예.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1: 예.
0: 그 해외 공보를 담당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외교 국제관계 전문 대학인 미국 터퍼츠대
1: 예.
0: 플래처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한 바가 있고요.
1: 예.
0: 그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1: 예.
0: 그리고 국경 인권 넘버라고 하는 국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분야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복지부 공무원이 왜 휴스턴 총영사라는 것은 말대로 그 총영사의 과거 경력을 전혀 좀 도외시한 상태에서 그것만 부각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1: 예.
0: 그건 팩트는 좀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보니까 이제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가 보건복지부를 그만둔 건 2017년이고 꽤 오래전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뒤에 이제 국제 외교 관계 활동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복지부 또 일하기 전에도
1: 예.
0: 해외 유학하면서 그 플래처 스쿨에서 국제 관계학 관련 석사하고 또 박사학위도
1: 예.
0: 국제법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 말씀 들었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있었습니다.
0: 네.
1: 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친윤 검사는 아니냐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청와대도 지켜봤을 것 같아요.
0: 네.
1: 잘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0: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데
1: 예.
0: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할 정도의 사유는
1: 예.
0: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 물론
1: 예.
0: 그분에 대해서 다양한 반대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여러의 전문성이라든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어제 밝혔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후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갔게 되는 어떤 개혁 의지
1: 예.
0: 비춰볼 때 우리 국회 또 해당 상임위에서 오늘 청구 보고서를 적절하게
1: 예.
0: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중수청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자질은
0: 네.
1: 우리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꾀하는 가히 혁명적인
1: 예.
0: 어떤 개혁을 지금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수사와
1: 예.
0: 기소의 분리죠. 그리고 또 수사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이 담당하고
1: 예.
0: 또 기소는 이제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는 획기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1: 예.
0: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그리고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무고한 어떤 그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1: 예.
0: 사법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사와 기소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런 점에서 중수청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틀 속에서 그걸 시행하는
1: 예.
0: 그런 어떤 의지와 역량, 계획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예, 일부 여당 의원들 또 일부 여당 소속 단체장이
0: 네.
1: 그냥 제가 일부러 하면 추미애
0: 네.
1: 경기지사죠. 계속돼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0: 네.
1: 검찰주의자다라면서
0: 네.
1: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0: 네.
1: 대통령이 최근 X에 올린 걸 들으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직접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1: 예.
0: 우리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그동안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친윤이다
1: 예.
0: 뭐 친한이다 라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가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던 바를 이제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1: 예. 몇 그런 점에서 가지도 들어서 다 반박을 하셨죠.
0: 예.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 입각해서 그분을 친윤으로 단정지는 것은 정치적인 낙인 이라는
1: 예.
0: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그 검증 과정 그리고 검증 결과를 밝힌 바가 있고
1: 예.
0: 본인도 어제 청문회에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들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새롭게

0: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예.
0: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여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중수청을 우리가 바라는 그 반대로 예.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안착시키는 쪽으로
1: 예.
0: 에너지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있어서
1: 예.
0: 그런 안타까움들이 뭐 이렇게 대통령의 글이라든지 이런 곳에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대통령도 여러 번 X에서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고 성기용 수석님도 사실은 브리핑에서 또 강한 톤으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지사의 그런 분들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흐름은 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0: 글쎄요. 저는 이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 예.
0: 국민들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는 도구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1: 예.
0: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곳곳에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생 분야의 다양한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은
1: 예.
0: 우리 정책의 수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삶을 더욱더 낫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수단과 목표로 하는 자체가 분명히 이 구분돼 있고 그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예.
0: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단을 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 치환하거나
1: 예.
0: 하면서 정차되는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1: 예.
0: 듭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청문회에서 저도 눈여겨본 장면이 있는데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걸 떠나서 그 질문은 좀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한 야당 의원의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 성명 낸
0: 네.
1: 검사장 중 한 명이었고
0: 네.
1: 그때는 사실 그런 여론도 많았죠.
0: 네.
1: 징계가 과하다.
0: 네.
1: 그런데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 네.
1: 여기에 이제 몇 분들이 또 검찰 간부들이
0: 네.
1: 성명을 내긴 했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여기는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0: 네, 네.
1: 이런 거 보면 약간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야당 의원이 물었는데 이건 좀 매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 점은 그 어제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 입장을 통해서
1: 예.
0: 밝힌 태도로
1: 예.
0: 가름하도록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 예.
0: 뭐 대변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송경수 수석님도 그 질문이 좀 매섭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SN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0: 네.
1: 이제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그 세금으로 뭐 하면서 서민 예산 삭감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일부 강경한 의견을 냈던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표현까지 썼습니다. X, 그러니까 X에 주로 쓰셨는데 대통령의 SNS가 과하다. 일단 그 내용이 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제가 최근에
1: 네.
0: 그런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뭐 글을 쓴 바도 있지만
1: 예.
0: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죠.
1: 예.
0: 직접 소통. 그것은 우리 대통령의 어떤 이 특이한 소통 방식이라기보다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현대 기술이 미래를
1: 예.
0: 점차 발전시키는 상황 속에서 거의 대다수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SNS에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1: 예.
0: 일일이 뭐 각국의 정상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1: 예.
0: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특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치로 성장해 온 분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들이 해석되고 편집되는 것 그것은 또 게이트키퍼로서의 어떤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만
1: 예.
0: 대통령이 본인의 진의라든지 진정성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 다만 그렇지만 SNS X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뭐 대국민 소통 루터를 개발해가지고
1: 예.
0: 이런 어떤 소통을 다양화할 과정이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수단으로서 X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소통 방식이 하나다라는 말씀이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예.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0: 네.
1: 들어봤을 때는 여당 대표이거나
0: 네.
1: 예전에 야당 대표일 때죠. 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 X 등에 쓰는 글들은 내부 참모들의 회의를 좀 거쳤고 필터링도 거쳤다고 들었거든요.
0: 네, 네.
1: 홍보소통 수석이시잖아요.
0: 네.
1: 좀 논의하십니까?
0: 대통령의 소셜 X의 글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참모.

0: 유권자들과 협의해서 올라가는 글도 있고요. 또 대통령 본인만의 생각이 정제돼 들어가는 글도 당연히 있겠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는 글조차도 대체로 저희들이 매일 이제 대통령님과 이제 매일 이제
1: 소통하면서
0: 비타명식으로
1: 네.
0: 이렇게 회의들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제 그 엑스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 전혀 이 시스템 쪽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간다. 이렇게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과정은 참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올라가는 시스템도 존재하고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글도 있지만 그것들은 기왕의 어떤 기존의 저희들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얘기하고
1: 얘기한
0: 점검
1: 내용들.
0: 댓글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 저도 이제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해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보면 일부 의원들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리고 바로 보좌관에게 내가 이렇게 썼을 때 한번 봐줘. 그렇게 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팩트체크나 또는 뭐 단어 선택 같은 부분이죠.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0: 그런 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직접 요청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석님이 대통령님 이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라고
0: 아니,
1: 수정한다든지.
0: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1: 자료
0: 뭐
1: 요청을
0: 각
1: 하는군요.
0: 그 수석실이 판단 재료라든지 글 초안을 올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말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아무리 뛰어난 참모라도 지도자보다는 그 이제 이 퍼스펙티브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고유의 판단분들이 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서서 또 저희들에게 함께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또 야당 대표일 때랑은 좀또 다른 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교 안보 정책 모든 부분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지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 X에 올린 글들이 진영 내 문제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지금 민생이든 여러 문제가 중요한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게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어휘 선택이 좀 과격해지면서 갈등이 보다 더 크게 보이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런데 대통령 X 메시지를 보시면 지금 앵커께서는 진영 내 메시지를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상당 부분 있었던 정책 성과라든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책적인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는 엑셀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 정치,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이 지도자가 권위주의라든지 신비주의 이런 장막 뒤에서 있으면서 가끔씩 말을 내뱉으면서 참모들이 그걸 전언하고 대신 전달하고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직접 자기가 뽑은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키예프까지 꾸려졌다. 권혁기 비서관이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TF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TF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논의하는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그 추석 이래각기였던 그 이제 9월 말 이제 뉴욕 유엔총회 갔을 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1: 12월에
0: 한번 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그때 한번 날좀 잡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12월 이제 그 G20 정상회의장 인근 그 점에 두 정상이 골프를 치는 어떤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골프를 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핀란드 정상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두 분이 정상이 골프를 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이 튼튼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고 두 정상의 케미를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외교 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 청와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군요.
0: 아, 신경을
1: 트럼프
0: 써야죠.
1: 대통령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0: 양국 정상의 또 골프는 또 매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교 일정 자체는 하나하나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말 중에 이제 좀 빈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때

0: 툭 얘기했잖아요. 옆에 네네. 있는 분에게 12월 달 혹시 칠 수 있을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1: 그거는 지금 일정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양국 이제 외교 라인에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겠죠.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뉴욕에서뿐 아니라 이전 그 우리 대통령과 만났을 때
0: 예.
1: 만날 때마다 골프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많이 꺼내셨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의 얘기가 아니라 수차례 거듭해서 골프 치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뭐 한미동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골프는 성사되길 바라고요.
1: 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키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예,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미디어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CBS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7: 당연하죠.
8: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6: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7: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6: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7: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6: 이 캠페인은 국세

0: 시청과 함께합니다.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정치권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오늘 월간 김종인 시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지지율 하락 속에 내용이 끊이지 않는 여권 내부 현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혜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의 과제가 무엇인지, 지금 그리고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웨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네, 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한미 동맹부터 여권 내 갈등 여러 정치 현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미래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먼저 한미 관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위원장님은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 글쎄요. 최근에 뭐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그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뭐 정보냐 뭐 방첩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0: 예.
1: 좀 협조를 갖다가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0: 예.
1: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는 결국 가서 우리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AP 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 그때 이제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서 예, 우리한테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예.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래서 그때 합의한 것이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0: 예.
1: 그렇게 해서 팩스시트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건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현된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0: 예.
1: 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서 이제 이 안보 관계,
0: 예.
1: 정보 이런 측면에서까지 좀 미국에서 불만을 갖다 표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기본적으로 그래, 투자 문제가 있지만은 네. 사실은 안보 이런 부분에서 빌림이 잡힐 게 생겼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에 지금 한국의 외교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0: 예.
1: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적에
0: 예.
1: 우리는 뭐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0: 아, 한미 관계가요?
1: 예.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가 오늘날 이와 같은 수준의 국가로 만드는 데는 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0: 예.
1: 그거를 뭐 우리 쪽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0: 예.
1: 예, 사실은 안보를 유지를 하고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한미동맹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을 해서 한국이 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예. 쪽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고 또 뭐 군사력도 세계 뭐 5위에 속하고
0: 예.
1: 방위 산업도 상당히 발전되고 있으니까 참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것이 핵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을 가진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이 안보 문제를 다룰 적에
0: 예.
1: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독단적으로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런 결국 가서 미국에서 핵우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서 미국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0: 예.
1: 나는 우리나라 지금 대미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조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0: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다.
1: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거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건데 무슨 우리 외교팀 안에 무슨 자주판이 동맹판이 해가지고서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무슨 자주파가 득세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 가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0: 예.
1: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결국 가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던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0: 이번에 저희 무슨 정동영 장관 얘기나 예.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뭐 동맹 간에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무슨 굴종적인 이런 것을 가졌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뭐 원칙적으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1: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0: 예. 주권국가로서 뭐 우리의 자주성을 갖다가 발휘한다는 것은 나는 뭐 충분히 강조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대적인 사고나 굴종적인 사고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한 거냐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게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구태여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 외교와 국내에 있는 소위 자주파라는 사람들하고의 주장이 되는 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조율을 잘 해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그게 지금 일반 박회 노출이 돼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무슨 저 국회 외교위원회가 미국의 국정감사로 가가지고서 뭐 대사하고 질의하는 동안에
1: 예.
0: 대사도 뭐 말을 갖다가 제대로 이게 무책임하게 막 답변을 해가지고서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감 과정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죠. 만나고 싶은 이제 백악관이나 NSC 관련자들은 만나는데 어떤 원하는 급의 고위급의 만남은 잘 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0: 아니 그거는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주미 대사관에서 그렇게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소위 고위급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그런 걸 갖다 가지고서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을 그따구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작년에 솔직히 해서 팩시티를 갖다 만들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얘기 중에서 뭐 핵잠수함도 해야 되겠다, 농축시설도 허용해 주겠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나도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구체적으로
0: 거기 예. 본질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야 한국 니네가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 희생을 각오를 하라 하면서 그 이제 예. 투자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와서 뭐 이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아라스카
1: LNG.
0: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뭐 500억 불 이상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1: 예.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업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나는 그런 저희 협상 태도를 갖다 가지고서는 한미관계를 원활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그런 문제인데 예.
0: 예, 한미관계라는 것은 지금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 안보 측면이 다 한꺼번에 연결이 돼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1: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중요직을 맡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체적 사례로 얘기하면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입니다.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기 가서는 손해만 난다. 투자를 아니, 부정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0: 아니 그러니까 500억 우리가 좀 2천억 불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솔직히 해서 우리가 미국에다 2천억 불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거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무슨 수익성만 따져가지고 하면은 외교적인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1: 예.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소위 아량성을 가지고서 대하면은
1: 예.
0: 그게 오히려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에게 큰 덕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에 그 대가로 이제 관세를 낮추게 됐죠.
0: 예.
1: 근데 그 중에 2,000억 달러가 이제 여러 투자 에너지 쪽 투자인데 정부는 제1원칙이 상업적 합리성.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국채금리 그, 이상의 수익성을 봐야 된다는 건데
0: 우리가 국민한테 얘기할 때는 상업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이거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 입으로다가 공표를 해버렸다.
1: 예.
0: 그거를 트럼프도 다시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종국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무엇이 국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처사냐 이런 측면을 갖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나선 거예요.
1: 말씀은 그러면 슬로건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서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각 개별 사업의 수익성만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런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뭐 감안해서 뭐 정부에서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마찬가지고요, 여러 나라들과 이전 동맹 여러 나라들과 외교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잖아요. 거칠고 막무가내고 무례하고. 그래서 갈등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서 미국이 설정한 기본 세계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트럼프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와 똑같이 대비해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미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1: 다른 나라도 갈등이 있다고 예,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0: 우리는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고
1: 예.
0: 우리의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우사해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 예.
0: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미 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가 여러 나라하고 다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우리도 갈등을 그대로 극복하고 가자. 그러면 뭐 시간을 점점점 끌면은 그게 되지 않겠느냐.
1: 예.
0: 내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우둔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렇다고 해서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다 받지는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2천억 불 투자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라스카의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그 중에서 손실이 얼마나 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손실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1: 예.
0: 거기에 뭐 따라가는 것도 나는 하나의 외교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약간 비위를 맞춰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0: 아, 당연한 거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틀어져가지고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1: 기술적으로 솜씹게 네, 대응해야 지금, 된다는
0: 지금
1: 말씀으로.
0: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술을 봉쇄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외교안보 부분 여쭤보면 야당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네. 교체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 해야 됩니까?
0: 아니 나는 그거는 뭐 야당의 요구니까 그거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예.
0: 이게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정동영 이종석이 두 사람이 소위 자주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그 사람들의 견해와 소위 말하는 위성락 조현 이 외교라인과의 동맹파의 이 의견의 대립을 갖다가 제대로 조절을 하실 것 같으면은
1: 예.
0: 막 그 뭐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아,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원래 하마평은 현역 의원이나 또는 원내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많이 얘기됐는데 관료 출신으로 임명이 돼서 좀 의외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냐면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0: 그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1: 예.
0: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뭐 지금 현재까지 비서실장을 강훈식 전 의원을 시켰었는데
1: 예.
0: 꼭 정치인이 비서실장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솔직히 얘기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치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관리형 비서실장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관료 출신인 지금 국세청장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1: 예. 그러면 어떤 성과 중심적으로 어떤 과제를 그렇죠. 잘 수행할 수 있는.
0: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에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이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소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잘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잘 하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 효과적인
1: 예.
0: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지금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에서 이제 과세, 뭐 증세 이런 부분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0: 거죠. 당연한 거죠.
1: 예. 예. 그런 부분을 그러면 대통령이 신경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세금이 어떠한 효과를 낸다는 것에 대해 아마 인식이 철두철미할 거예요.
1: 예.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가장 큰 숙제 앞서 세무 문제 얘기해 주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풀어야 된다.
0: 아, 숙제는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의 소위 참모장인데
1: 예.
0: 소위 국내 각종 현안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최종
1: 예.
0: 여긴 사람인데 이제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새로 된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비서실장과 달리 소위 말하면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1: 예.
0: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 예. 그럼 사회 문제도 사실 많겠군요.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자 후보자 청문회 친윤이냐 아니냐로 가지고 여여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컨나가는 그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중수청장 후보가 친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에 형사부장을 하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도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예.
0: 그러나 지금 그리고 사람이 뭐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반론도 있는데
1: 예.
0: 그 당시에 검찰에 속한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찬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참작을 해서 그 이 중수청장 후보를 갖다가 지금 임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뭐 다소 이 밖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1: 사실 뭐 일부 김종 중수청장 후보자에 반대하는 분들은 검사 출신이 오면 다시 중수청이 검찰청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0: 아 지금 성격이 다른 지금 기반이 됐는데 옛날 검찰청처럼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리고 옛날에는 검찰에서 수사와 뭐 기소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수사와 이 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옛날과 똑같은 식의 운영은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1: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나름 잘 된 인사라고 보시는군요.
0: 잘 된 인사라고 나는 얘기는 안 해요.
1: 예.
0: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라도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가지고서 선택을 했으면은 일부 자기 진영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 예, 밀리면 안 된다.
0: 예.
1: 네, 대통령이 사실은 일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SNS, 소셜미디어 X에 많이 반대 의견을 강한 비판 의견을 내고 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톤이나 횟수 때문에

0: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거칠다. 또는 진영 내부 문제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나는 대통령이 SNS에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대통령 취향에 따라서 예.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0: 예. 그러나 스타일일 뿐이다.
1: 과연 SNS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공감대를 갖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너무 자주 표출하다 볼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0: 예.
1: 그런 측면에서 SNS를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참고할 만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SNS 하면 또 야당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진짜 많이 올리더라고요.
1: 예.
0: 예.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비극도 소환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라는 반발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아니 나는 뭐 SNS에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뭐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론하는 건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0: 예.
1: 내가 보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두 분은 인생으로서 실패한 분들이라고.
0: 예.
1: 아니 오직 하면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었겠어요.
0: 예.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걸 갖다가 지금 다시 상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걸 갖다가 극복하겠다는 이런 논리는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
0: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중에 등장했던 네. 부분이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 과하다 거칠다 이게 노무현에 대한 복수 때문 아니냐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의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최근에 와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디서 그렇게 전부 다 정보가 다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0: 예.
1: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나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나 생각을 해요.
0: 예, 사실 뭐 김승원 후보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미대사 미국 국감에서도 대사관 국감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1: 예.
0: 정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1: 아니 그것도 뭐 나나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근데 야당 내에서도 너무 검사 스타일이다. 혼자만 간다.
1: 아니,
0: 연대
1: 뭐
0: 공감이 부족하다. 이런 질문에
1: 그게 무슨 검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당 내에서 한동훈이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0: 예.
1: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하여튼 제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알릴 거는 알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0: 예.
1: 그렇지 않고 입 다물고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제일 존재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비해서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1: 네?
0: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1: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2028년 총선과 그다음에 30년 대선과 관련한 준비를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0: 예.
1: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고 같으면 당내 세력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최근에 이제 여당 또 청와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미 갈등부터 한미 외교 문제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0: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2: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4: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6: 예,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문을 연 지 2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문발차 비판도 많았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비로소 어제 있었습니다. 자, 제도가 바뀌고 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준비는 덜 됐고 이건 뭐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설계부터 이건 미비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제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혜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예, 일단 어제 청문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 가셨잖아요.
7: 네, 맞습니다.
6: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7: 사실 이제 저는 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을 하는데
6: 예.
7: 사회적 강자 사건을 하라고 그걸 만든 거잖아요, 중수청장.
6: 중대범죄니까요.
7: 예, 그 중대범죄니까. 그래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법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권 송치 법안이 나왔다가
6: 예.
7: 엄청나게 내부에서 민주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대의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만
6: 예.
7: 정권 송치를 하도록 하면서
6: 예.
7: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중보호 해주겠다 이러면서 중수청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그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6: 예.
7: 할 수 있도록 법을 살짝 거기다 넣어버리면서 예. 거기서 사회적 약자도 약간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6: 중수청에서.
7: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고
6: 예.
7: 잘못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피해자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6: 알겠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서 정말 순수하게 여쭤보도록
7: 네네.
6: 하겠습니다. 송치라는 게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7: 네.
6: 이거를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보내는 건데 별 혐의 없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데
7: 네.
6: 7대 범죄에 해당돼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7: 네.
6: 이게 7대가 두 개 있어서 헷갈리는데 약자 대상 7대죠?
7: 네네.
6: 요거는 벌써 장애인 관련 폭력이랄지 범죄랄지 이런 부분들 노인 학대 이런 부분들 이거는 무조건 공소총에서 한번 보세요라고 넘긴다는 거죠?
7: 네네.
6: 이게 정권 송치라는
7: 맞습니다.
6: 거죠?
7: 맞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게
6: 네.
7: 돼서 너무 죄송한데
6: 아닙니다.
7: 이거 저희가
6: 알아야
7: 꼭
6: 되죠.
7: 알아야 돼가지고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6: 네.
7: 우리가 70년 넘게 이어온 이 제도, 찬란했던 그 K형사사법 시스템이 뭐가 좋았던 거냐면 간단했어요.
6: 예.
7: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고 그런데 효율이 높아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던 건데
6: 예.
7: 그때는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6: 예.
7: 그다음에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죠. 그걸 우리가 전권 송치라고 합니다.
6: 전권을
7: 송치한다. 전권을 송치한다. 그래서 그때는 혐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내가 의견만 붙여가지고 송치를 다 하면
6: 예.
7: 검사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요. 다 읽어서 이거는 여기 말이 맞다 아니다 해서 수사지휘를 통해서 더 보완을 더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완을 하거나
6: 예.
7: 이렇게 해서 기소

0: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속력이 없냐면 제 보안사역을 봤잖아요.
1: 예.
0: 그러면 담당 경찰
1: 이제 예전에 네네. 예전 같은 게 검찰이 경찰에게 이거 좀 보완해봐요라고 얘기를 주는 거죠.
0: 보완을 좀 해주세요. 이제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범관계가 좀 모호해요.
1: 예.
0: 보완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완 수사 필요 없음.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랄 게 딱히 없고 그럼 구속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겁주는 거. 너 징계할 거야? 교체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1: 예.
0: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협업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되게 된 거죠.
1: 그럼 보안수사 요구를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해도
0: 네.
1: 경찰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0: 네.
1: 라고 하면 끝이다는 말씀이시군요.
0: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협조를 하시는데
1: 대체로는
0: 예, 하시는데 네.
1: 일부
0: 안 될 네. 경우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도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돌아갈 수 있게 작동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1: 예.
0: 누가 어떻게 튕겨나가냐에 따라서 작동이 안 돼버리면 그건 제도가 아니거든요. 운이지.
1: 운이다.
0: 네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있는 경찰 만나면 보안수사 요구가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사실은 2중 3중으로 예전에 검찰의 수사지휘 또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됐던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0: 네.
1: 중수청 관련해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0: 네.
1: 이게 이제 중수청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7대 범죄랑 또 다른 거죠.
0: 아, 네. 저 그
1: 숫자가 7이어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0: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777 거른지 제가 좀 의문인데.
1: 7자를 좋아해요.
0: 자, 요번에 제가 네. 이제 1타 강사처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쓱 지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 범죄 7개가 있습니다. 뭐냐?
1: 예.
0: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1: 예, 화면에 스케치북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사용했던 네, 스케치북이죠.
0: 네. 네. 네, 이 행안위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다음 네. 마약범죄, 내란, 외환, 사이버, 그다음 법 왜곡죄 이렇게
1: 예.
0: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일단 여기만 해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 예.
0: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요거는 정권 송치가 되는 범죄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성폭력, 아동성범죄, 그다음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스토킹이 다섯 개가 있고
1: 예.
0: 거기에 국선 변호사 선정은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 범죄에 들어가는 게 노인학대랑 가정폭력이에요.
1: 예.
0: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시죠?
1: 예.
0: 근데 여기서 별도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붙여준다며요. 국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1: 예,
0: 이거
1: 예.
0: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 국선 변호사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국선 변호사 선정 범죄는 또 이거랑 달라요.
1: 예.
0: 그래서 성폭부터 해가지고 스토킹까지는 다섯 개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노인학대 가정폭력은 아니고요. 특정 강력 범죄랑 인신매매 범죄.
1: 예.
0: 자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걸 매번 찾아봅니다. 변호사들도
1: 헷갈려서.
0: 헷갈리니까.
1: 예.
0: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살겠어요.
1: 예.
0: 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1: 자,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들어도 저도 대학을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0: 네.
1: 그러면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러면 돈이 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돈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의 7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 예.
0: 부패범죄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1: 예.
0: 근데 경제범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경제범죄 하면은.
1: 뭐 횡령.
0: 그렇죠.
1: 예.
0: 뭐 사기 뭐 이런
1: 사기
0: 거 횡령. 생각나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이 형 이제 우리가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루는 법만 보더라도
1: 예.
0: 형법, 특경법,
1: 예.
0: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경제 관련 법이요.
0: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순 없잖아요. 중수청이 지금 겨우 여섯 개 만들었거든요.
1: 예.
0: 전국에. 이게 왜 문제냐면 기존에 대검 그 고검 빼고 지검 지청이 60개였어요.
1: 예.
0: 우리나라가. 지금 60개가 돌아가고 거기에 인지부서가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뭐
1: 어쨌든 경찰과 유기적으로 했었어야 되니
0: 예,
1: 경찰서가 이게,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검찰의 지검이나 지청 이게 다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지역 밀착성이라든가
1: 네.
0: 기동성. 현장에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광역 단위로 6개만 됐잖아요.
1: 예.
0: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이 많은데 이 사건들을 경제범죄를 여기서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에서 그럼 끊어야 돼요.
1: 예.
0: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는 한다. 나머지는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에 이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1: 예.
0: 뭐 3억 이상은 어디서 한다. 이렇게 5억 이상은 한다. 그런데 5억 이상인 줄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시작을 했어요.
1: 예.
0: 해보니까 뻥이 많아.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뻥튀기가 돼 있는
1: 5억은
0: 거예요.
1: 5억은 아니고.
0: 그러면은 이게 또 넘어가겠죠.
1: 예. 경찰로 다시 넘긴다.
0: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증거 다 날아가고 막 도망가고.

0: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밀행성이 되게 중요해요.
1: 예.
0: 몰래 하고 신속하게 하는 거. 특히 이런 지능 범죄에 대해서는. 자, 근데 반대도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광 나는 수사는 서로 하려고 하고.
0: 그렇죠.
1: 광
0: 그렇죠.
1: 안 나는 수사, 복잡한 수사, 피해자 많은 수사는 서로 튕기는 양상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 사건 이런 것만 생각해서 예. 누구나 서로 막 과잉 수사하려고 안달이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건은 안 하려고 최대한 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서도 빌고 제발 사건 해주세요.
1: 예.
0: 저기 가서도 빌고 어떻게든 그거를 사건을 입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1: 장애인권센터 대표시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장애인이 피해가 있는
0: 네.
1: 그런 사건에 대해서
0: 네네.
1: 어 이거 피해자인데 가서 경찰서 가서 이거 좀 피해봤습니다 라면 경찰은 소극적으로 하긴 물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0: 만나면 감사하지만
1: 예.
0: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 예.
0: 예전에는 관할 충돌이 있으면 검사의 송치 요구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 예.
0: 그 보안사 요구가 잘 안 먹혔을 때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정조치 요구 이런 거에는 들어가 있긴 한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1: 예.
0: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한대요.
1: 예.
0: 근데 이 협의회 형태로 돌려버리면 초반에 증거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수사 착수해도 이
1: 예.
0: 협의회 분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협의회는 24시간 AI로 돌리실 거 아니면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수사가 핑퐁이 될 수가 있다.
0: 네, 네.
1: 예, 예를 들면 복잡하니까 저도 이제 경제범죄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경제범죄인지 안 헷갈린 게 있는데
0: 네.
1: 앞서 이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노인학대를 예로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네.
1: 제가 이제 70세 어르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0: 네.
1: 물론 그것보다는 어립니다. 가정을 하고
0: 네.
1: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뺨을 맞고
0: 네.
1: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겼어요.
0: 네.
1: 이건 사회적 약자 범죄입니까? 경제 범죄입니까?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 폭처법 위반입니까? 이게?
0: 그게 미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1: 그럼 제가 경찰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지.
0: 네.
1: 예, 일단 돈도 뺏겼어요. 사기도
0: 네.
1: 당하면서.
0: 네네.
1: 아니면 중수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수청은 수사 개시는 안 하고요.
1: 아, 예.
0: 이런 사회적 약자 사건은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말을 안 들을 때
1: 예.
0: 그때 중수청으로 넘겨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해주겠다. 여기에 지금 묻어있는 상태인데.
1: 근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제가 돈도 한 5천만 원 뜯겼어요.
0: 네.
1: 그럼 경제범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중수청이 좀 더 뭔가 중자 들어가니까 난 저기다 신고하고 싶어.
0: 그렇죠.
1: 할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검찰에 사람들이 많이 냈는데
1: 예.
0: 문제는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어차피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1: 예.
0: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기관을 딱 죄명으로 쪼개놔버리면
1: 예.
0: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범죄가 없어요. 그 사기나 횡령 이런 여러 가지
1: 예.
0: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지능범죄라 하거든요. 지능범죄가 몇 퍼센트냐.
1: 예.
0: 우리나라에 한 160만 건 정도 나오는데
1: 1년에 형사사건이
0: 그렇죠. 그중에 51만 건 그러니까 30% 이상이 지능범죄 제일 높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사회적 약자 범죄 일단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죄명도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장애인 학대 사건도요
1: 예.
0: 누가 이걸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무슨 지역사회에서 뭐 무슨 땡땡 노예 이런 사건들
1: 예.
0: 보시면 대체로 양상이 비슷해요. 그 이렇게 인신매매 비슷하게 이렇게 어디 팔려 가셔가지고 탈출을 못하시고 거기서 계속 착취당하시는 거예요.
1: 임금을 착취하는 거죠.
0: 네, 그 뭐 무임금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1: 예.
0: 착취하고 자 그런 사건을 맞았을 때 신고했다. 그러면 폭행.
1: 폭행.
0: 근데 이거를 신고해서 나가 보니까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자 그러면 임금 체불 근로 감독관
1: 예.
0: 사건이 돼버립니다.
1: 그런데
0: 이거를 이상하다. 그래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1: 예.
0: 그래서 권익공호기관 직원이 나와서 보니까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네.
1: 예.
0: 라고 해서 고발장을 내서 경찰이 되면은 그때는 장애인 학대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1: 예.
0: 누가 맨 처음에 이걸 보느냐 어떤 수사관에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7대건 뭐 7대건 8대건 10대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너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예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광나는 사건은 서로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하지만
0: 그렇죠.
1: 아 귀찮고 좀 이게 좀 애매한 사건들이다 그러면은 서로 튕길 수 있다 지금 그 점을 우려하시는 거죠?
0: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예. 아 우리 이런 거 잘 만들어놨어 이러면서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예를 들어 열람 등사건,
1: 예.
0: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대요.

0: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의신청 한 사람이 연람정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는 정권 송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이 연람정산을 못하게 되겠죠.
1: 예.
0: 그래서 저희 이제 저같이 피해자 국선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이의신청서는 안 쓰는데 연람정산도 못하는 거야?
1: 지금 이제 경찰이 사건은 이거 혐의가 없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어떤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좀 보더니 혐의가 없는데? 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0: 네.
1: 또는 이제 정권 송치, 그러니까 장애인 사건이니까 정권 송치를 했을 때
0: 네.
1: 어떻게 혐의 없음으로 봤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라고 네. 열람 등사를 해야 되는데 열람하거나 등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군요.
0: 그거는 정권 송치 사건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 현재 법을 해석하기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게 피해자를 정성껏 조롱하는 제도들이 이번에 대거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뻥튀기 해놓고 사실 들여다보면은 뭐지 이게? 예를 들어 검사의 그 면담권 있잖아요. 신청해서 예. 받을 수 있는 거. 면담을 안 받아주면 끝. 받아줘서 얘기를 두세 시간 울면서 얘기를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법문에 박혀 있고
1: 예.
0: 그러면은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카운셀러처럼 아유 힘드셨겠어요. 경찰에 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1: 예.
0: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리고 시정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일단 써먹을 수가 없고요.
1: 예.
0: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에 갈려 돌아가는 사이에 법률 비용은 폭증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예전에는 검찰에서 해왔던 걸
0: 네.
1: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나 또는 보안수사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왔던 걸 지금은 다 공소청이 되면서 안 하, 보안수사 요구만 하게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피해자들이 다 변호사를 써서 해야 되는
0: 네.
1: 그런 상황이 됐군요.
0: 네, 맞습니다.
1: 비싸죠, 변호사는.
0: 점점 더 비싸지죠. 예,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저는 뭐 사건을 돈 받고 수임하진 않아서
1: 예.
0: 저는 수임료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 이상도 뭐 요새는
1: 시간별로
0: 너무 쉽게
1: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그렇게.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데요.
1: 예.
0: 이 보안수사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면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냐면 검사를 이 기록에 묻히면 안 돼요.
1: 그 말씀은 뭐죠?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1: 예.
0: 그 기록에 묻으면 그러니까 뭔가 추가를 하잖아요. 검사가 예를 들어 판례 하나라도
1: 예.
0: 검색을 해서 이거를 편찰을 해서 넣잖아요.
1: 예.
0: 아니면 범죄 경력 조회라고 해서 전과자료 그런 거는 법무부 산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뛸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그 수용 조회 같은 거 이런 거 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넣으면 그런 것도 수사 행위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판이 제기됐을 때 나중에 이제 공소 우리가 이제 법정이 열렸을 때
1: 예.
0: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더 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내가 친구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얘가 해외 나가서 연락 안 되다가 돌아왔어 이제
1: 예.
0: 공판 제기됐는데 그때 나랑 얘기 나눴던 거 이 사람 진술할 수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게 남아 있어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를 새로 내고 싶어요 재판부에 못 냅니다 지금.
1: 아, 원래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0: 그게 수사행위라는 거예요.
1: 어.
0: 원래는 공판 검사를 통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1: 추가 증거로.
0: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럼 피해자 변호사가 내면 되지. 피해자 변호사가 증거를 낼 수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법에 막혀 있어요. 피해자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그냥 아 이거 피해자가 요새 많이 힘드니까 이런 거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런 거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피해자 변호사가 탐정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뭔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내요. 그래서 그게 막혀 있다는 거죠 이제는.
1: 아 그런가요?
0: 너무 충격적인 사안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1: 아, 그 저도 좀 충격적인데.
0: 네네.
1: 그러면 예전에 사실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추가 증거를 내잖아요 검사들이
0: 네네.
1: 피해자 측에서 하기도 하고.
0: 네네.
1: 공판 검사가 지금까지 추가 증거라면 재판장이 이거를 증거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0: 네.
1: 그걸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네네.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1: 경찰을 통해서도 안 되나요?
0: 근데 공판 경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1: 경찰로 내서 경찰이 검사에 공소청에 다시 보내서 공소청에 가서
0: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추송 왜냐하면 그 수사관이 거기에 무슨 붙박이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 예.
0: 이미 그 사건은 여기를 떠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가 맡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보낸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1: 예.
0: 검사가 그 자리에서 위증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읽은 진술조서랑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게 명백히 다르네.
1: 예.
0: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네.
1: 예.
0: 그러면 이거를 사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경찰한테 알려줘야 돼요.
1: 예.
0: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이걸 사건으로 잡으세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1: 그러니까 앞서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냐 못하냐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비효율이고 중간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러가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0: 근데 경찰을
1: 예전에 검찰에

0: 있으면 공판 검사 있고 수사 쪽 안에 있으면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쉽게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가
1: 엄청 공판실을 통해서 제출하면 되죠.
0: 엄청나게 복잡해졌다는 거죠.
1: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아. 그 경찰한테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까? 예. 제가 변호사라도 내고 싶은데 검사실에서 경찰한테 내세요. 그럼 누구한테 내요? 답을 못 해요. 그 사건이 지금 배당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수사관 그럼 다른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0: 예. 사실 장애인 관련 장애인 피해자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상태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려보시고 요땐 요렇게 내보시고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중수청으로 튈지 뭐 경찰에서 붙들고 있을지 몇 번 보안서 요구가 왔다 갔다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어지고 대신 이분들은 법률 비용이 너무 폭증하게 되는 그 문제가 또 생기죠.
0: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제긴 한데 거칠게 또 신중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장애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안사건 폐지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더 많은데 제대로 얘기 못한 게 많아서
1: 네.
0: 한 조금 더 유튜브로 조금 네. 더 이어가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저희 본방송에서 짧게 그러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될지 조금만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1: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 지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0: 수사 지휘.
1: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복원하다고 하면
0: 검사가.
1: 예. 왜냐하면 이거를 뭐 대단히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륙법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우리가 직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예. 수사지휘를 복원을 하는 것이 그냥 직권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추가적인 권한이 아닌 책임입니다. 그래서
0: 문제다.
1: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서 사건이 잘 진행되도록.
0: 예, 알겠습니다. 수사지휘를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계속되는 내용은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레이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6: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김리원 변호사님과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CBS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

0: 벤츠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여정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누군가는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배움을 찾아 걷던 길. 서원의 예터와 오래된 나루를 지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경기의 길. 역사는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0월 24일 남양주 왕숙천 2016 경기의 길 함께 런. 달리는 즐거움은 물론 보고, 찍고, 체험하며 길 위의 남은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세요. 걷고 달리며 이어가는 우리의 옛길,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의 길.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꽤 쌀쌀한 아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도 오늘 아침은 한자릿수대의 기온으로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3도를 조금 넘는 기온이고, 반면 한낮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곳이 많겠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커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과 대전, 광주와 대구, 부산이 2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이번 주 주일인 18일에도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0: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식물 방문 케어 서비스. 아침 출근길에 이런 현수막 문구를 우연히 봤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라고 하네요. 일단 케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분갈이부터 영양제 처방, 병충해 치료제까지 싹 해주는 뭐 이른바 식물 출장 병원 혹은 다정하고 섬세한 왕진 서비스 같은 거겠죠? 반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 그래서 오랫동안 배우자를 뜻하는 말로 통용이 됐었지만 이젠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고요. 다양한 사물과 존재에 반려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반려 가전, 반려 자동차, 반려 인형, 반려 악기, 심지어 반려 돌멩이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정성껏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애정을 쏟는 대상이라면 뭐든지 반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반려 라디오는 뭐다? 그렇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입주 1448회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